0: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2: 한병도 민주당
1: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0: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3: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 정성래 민주당
3: 대표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0: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4: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윤 전 대통령
6: 네, 오늘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5: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몇 시에 소환됩니까?
6: 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이곳 특검 사무실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검 사무실 인근에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신고해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긴급 상황에 대비해 집회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경력을 배치해 둔 상태입니다.
5: 네, 오늘 조사가 이뤄지는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6: 네, 종합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인데요. 이 밖에도 합참의 계엄 관여 의혹과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종합특검이 수사하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조사는 검사가 직접 진행하고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5: 네, 그런데 반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중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6: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같아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반란 사건 외에도 내란 관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가 예정된 만큼 조사 진행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에 대한 처분을 어느 정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5: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영빈관 정원으로 걸어 들어오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먼저 손을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0: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때에 이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에서 국정운영의 실권을 쥔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에선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됐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겁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 계획은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 국방협력 등 여러 분야가 망라돼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고 교류를 늘리는 건 물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공감대 아래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 MOU 4건도 새로 체결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AI와 생명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제도의 교류 촉진과 협동조합 선도국인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위해 공식 환영식에 이어 공식 환송식까지 개최하며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주요 기업인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1: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 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오늘은 르네상스 문화중심지인 피렌체를 찾아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2: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정 대표 면전에서 당권은 짧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당권파들과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적었고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4: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대표입니다. 다하겠습니다.
3: 정 대표가 사흘 만에 또 호남을 찾은 건 전당대회를 앞둔 당심다지기란 해석 속에 비당권파는 정 대표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5: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3: 당을 뒤흔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말은 이렇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6: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7: 강득구 민주당
3: 친명계 역시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표직부터 내려놓으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친청계는 선거 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당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8: 대통령 순방 중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3: 눈앞에서 펼쳐진 설전에 정 대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 목소리는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거취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사퇴 가능성은 적단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검찰 보안 수사권 논의에 전면 폐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연임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도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계속해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당내 대다수가 사퇴에 공감한다, 그만두시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세를 등에 업은 장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9: 하루 전 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동반 사퇴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바라는 건 일부가 아닌 다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0: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다수라고 하면은
10: 70,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9: 당 지지율이 오르는 건 지도부 공이 아니다. 조건 없이 사퇴하란 목소리도 나왔지만

0: 장 대표는 요지 부동입니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장 대표는 대신 SNS에 월드컵 축구팀 승리 직후 어게인 63 선거 게시물을 올리며 재선거 관련 메시지 전파에 주력했습니다. 당권파는 선관위 사태에 화력을 집중할 시기 3절에 4절까지 불러가며 사퇴를 요구한다. 안타깝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한데 모이는 의원총회가 장 대표 거취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 속 개최 열쇠를 쥔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는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답을 주겠다면서 우선 시간을 벌었습니다.
1: 여러 가지 일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추후해야 될 게 더
2: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
1: 때문에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0: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강제 축출보다는 설득을 통한 사퇴 유도가 더 현실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제로 지도부를 무너뜨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선거 이후 불붙은 지지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코스피가 8% 급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공포를 이겨내고 8100선에 복귀하면서 9000선 도달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4: 중동발 위기가 진정됐지만 오는 18일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검은 월요일 공포장에서 7,4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8,100선에 가뿐히 안착했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진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직전 최고치를 넘어 9,000선에 도달할 것인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든 점이 시장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4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점은 시장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오는 18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인데 시장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신임 의장의 첫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CME그룹의 페드워치 툴은 98.5%의 확률로 미국의 이달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케빈 워시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던지느냐입니다.
6: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커질 수가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라면 연준이 백악관의 요구에 굴복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라는 비난도 받을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5: 또한 25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로 돌아온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할지도 관심입니다.
7: 지정학적 리스크, 그로 인한 금리 상승, 환율 상승 부담 때문에
2: 염승환 LS
7: 한국을
2: 증권
7: 좀 탈피하기 위해서 팔았던 좀 물량들도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그 부분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5: 인공지능 거품론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악재에도 시장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앞서 강민경 기자 리포트 중 언급된 부정선거 대 부실선거, 전면 재선거 필요 여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전도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림픽대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 한강철교 아래 3, 4차로에서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전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동작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여의 하류나들목을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여의 하류나들목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도 차간 거리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려요.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팝과 가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곡 듣고 와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Today Was a Fairy Tale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Today was a fairy tale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YTN 라디오 앱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어제 축구 보셨죠? 부상을 극복한 황인범 선수 그리고 고열에도 몸을 불살은 우리 오현규 선수의 연속골로 32강 진출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축구 이야기로 문자 채워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 과달라하라를 약속의 땅으로 만든 우리 대표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분석 YTN 라디오도 빠질 수 없죠. 2016 북중미 월드컵 월간 특집 방송 월드컵 킥오프 오늘 진행이 됩니다. 이광용 아나운서의 진행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오늘은 전 축구선수이자 스포츠 해설가 이근호 선수가 이근호 해설위원이 찾아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월드컵 킥오프 생방송으로 함께하니까요. YTN 라디오 그리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듣고 보는 재미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지금 이 방송 9시 뉴스 앤 뮤직 또한 다양한 음악과 함께 실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뉴스 살펴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 노래 신청곡으로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청해 주셨거든요. 준비했습니다. 영화 와이드싱의 OST 최성곤의 네가 좋아 함께 들어보고요. 이어서 본조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본조비의 Who Says You Can't Go Home.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민심과의 괴리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당원 1인 1표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전남 광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전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 당원 1인 1표제를 목표로 나아갔고 정대표에 이르러 당원들 참여로 당헌을 개정해 지금의 1인 1표제를 이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떻게 부르던 참정권 박탈이라며 부정선거를 외치는 청년들을 음모론의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선거라고 하면 그구나 음모론

호론자로 몰아가는 건 저항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스타벅스를 마실 자유가 있듯이 부정선거 역시 외칠 자유가 있다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당내 의원 7에서 80%가 장동혁 대표의 퇴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어제 SBS 라디오에 나와 물밑에서는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가 열심히 했다는 것에도 공감할 거라며 몰아내는 분위기보단 사퇴를 설득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6분 향해 가고 있고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새싹 청취자님, 5156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로 128일 된 아기와 함께 듣고 있는 엄마, 아빠 청취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희 아기가 배냇머리가 너무 빠져서 오늘 미용실에가 까까머리로 머리를 밀 예정입니다. 아들이라 미리 군대에 보내는 느낌이 드네요. 뭔가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등병의 편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엄마 아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128일 된 아기 배냇머리 밀러 가는데 신청곡이 이등병의 편지라. 이건 제가 너무 약간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서. 저도 두 아이 모두 머리를 밀어줬어요. 머리카락 진짜 많이 빠져요. 진짜 그 찍찍이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로 막 돌돌 밀어서 아무리 머리카락 청소를 해줘도 많이 빠지고 머리 한번 감기고 나면 그 목욕물에 머리카락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들에게 손 빨기도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아이들을 막 깎이는데 그것도 되게 귀여워요. 동영상으로 아직도 남겨놨는데 가끔씩 들여다보면은 참 추억이 되더라고요. 5156번님, 아기가 많이 울 수도 있는데 잘 토닥이시면서 배냇머리 시원하게 깔끔하게 밀고 오시기 바랍니다. 7865번님도 레슬리 만도키와 에바선의 코리아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들어온 신청곡들 중에 선곡 분위기에 맞는 노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노래 만나볼게요. 소녀시대의 어떤 오후, 뜨거운 감자의 고백.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앤뮤직 9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는 어제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특검 측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선고 직후 재판부가 국가 방어를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을 범죄로 규명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계엄 계획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법부가 특검과 협의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재판부가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을 인정해 주었다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천지검 수사관 A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수사 진행 상황을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전에 들으신 곡 소녀시대 오후 뜨거운 감자의 고백이었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뒤입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정각에 2016 북중미 월드컵 특집 방송 월간 월드컵 킥오프가 생방송됩니다. 94.5MHz YTN 라디오 주파수 채널 그리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동시에 즐기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채팅창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면서 생생한 월드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은 이광용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이근호 해설위원이 여러분들 만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월드컵 킥오프 재밌게 들어보고요. 뉴스앤뮤직으로는 11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 두 곡 보내드립니다. 이승철의 My Love, 스윗소로우의 좋겠다 띄워드려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딱히 해야 될지
1: 모르겠는데?
2: 그러니까.
3: 그럼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4: 이거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5: 안녕하세요!
3: 갑자기 안 해봤어.
5: 아니, 갑자기
3: 안녕하세요! 아, 피아노 좋은데? 드럼은 누가 쳤냐?
2: 우리 장동진이가 쳤어요, 오빠.
5: 아, 동진이가 쳤어?
3: 자, 조용히 해.

0: 자, 영우 형 한 말씀 하시죠. 노래 파트도 없는데.
1: 아, 뭐 나 다음에 이제 호진이 형이 가야지.
2: 다음에 둘이 뭐 해줄 거야?
3: 안 할 거예요.
2: 알겠어.
4: 그러게.
0: 이걸로 돌려서 이겨.
4: 이름만 바꿔.
1: 이름만 바꿔.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7월 하순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호남 지역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돌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한강철교 아래 3-4차로에서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전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반포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북단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옆에 영동대교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고속도로에도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사진이 부근 2-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4km 구간이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 캐스터 이광용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축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월드컵 킥오프 6월 방송 월드컵 개막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6 북중미 월드컵 드디어 킥오프 됐습니다. 39일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A조에 속한 대한민국, 어제 다들 경기 보셨죠?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을 마친 A조의 판도를 살펴보고 우리 대표팀의 2차전 멕시코전도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월드컵에서 주목해볼 경기들과 바뀐 규정들도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월간 북중미 월드컵 방송 월드컵 킥오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진그룹과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 와이티엔 라디오와 함께하는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월드컵 킥오프는 FM 94.5 YTN 라디오와 YTN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의견 있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0945,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이 부과됩니다. 저희가 매달 월드컵과 관련해 사안별로 전문가들 다양하게 모시고 있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월드컵 킥오프를 꾸려가고 있는 중앙일보 송지훈 축구 전문 기자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어제 그 제가 여기저기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 목이 쉰 분들 많더라고요.
3: 저도요. 아,
2: 지금 오늘 뭐 이광용 캐스터 마찬가지고 목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 제가 어제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이게 월드컵이지 그라는 그 생각했습니다.
3: 아 예, 진짜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송지훈 기자 근데 너무 잠 많이 자고 얼굴 좋아 보이는데.
2: 아 제가 왜 얼굴이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새벽 3시에 눈을 떠가지고 개막전서부터 해서 네. 우리 경기 끝나고 기사 마감하고 나니까 오후 6시더라고요. 거의 한 13시간 정도를 그냥 계속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 경기를 온전히 그냥 막 뭐 기사 쓰거나 뭔가나 딴 거 하지 않고 90분을 온전히 본 게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로 20년 만이에요. 와. 그 이후로는 계속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본 기억이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번에 정말 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차는 이미 멕시코에 맞춰서 살고 있는 예,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였고요. 아,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좀 거창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 개막하기 전까지 모두 39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을 넣은 선수는 총 26명인데요. 월드컵 첫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단 11명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 이근호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아, 네, 안녕하세요. 네, 2014년이죠. 벌써 12년이 지났나요? 네, 브라질 월드컵에서 러시아전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는 이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로 이제 13명이 됐어요. 네. 황인범과 오영규가 추가됐으니까.
4: 아, 늘어나면 늘어나서 좋아야 되는데 또 아, 이게 내게 묻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네. 아무튼 너무나도 즐거운 어제 하루였던 것 같아요.
1: 네, 네. 제가 뭐 아킴페프 골키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중거리 슛으로 당시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리드를 안겼던 네. 이근호 해설위원 오늘 이곳 스튜디오를 찾아줬습니다. 월드컵 킥오프, 월드컵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을 모아 한 달에 한번 차근차근 짚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어제 저는 사실은 구자철 해설위원, 그 FC 서울의 문선민 선수와 함께 봤는데 네네. 이근호 위원도 이천수, 네. 이을용 선배들과 맞아요. 함께 봤죠?
4: 네, 어제 이천수, 이을용 선배와 함께 봤는데 또 특히나 태석이가 어제 경기를 뛰었잖아요.
1: 아, 맞아요.
4: 그래가지고 제가 을용 형이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실수라도 하나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다행히도 너무나도 잘해줬고 어제 경기는 솔직히 제가 월드컵 경기 첫 경기 중에 이렇게 좀 재미있게 본 경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긴장되기도 했지만 경기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우리가 월드컵 전에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 눈빛을 보니까 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큰 아이들과 싸우는데 다들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승리까지 가져오네요.
1: 그렇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를 마음 편히 보았던 게 2002년 폴란드전 그리고 2010년 그리스전
4: 네, 맞아요.
1: 그리고 2006년 토고전도 승리를 했습니다만 아, 그 경기들보다 어제 경기가 더 밀도 있고 훨씬 짜릿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 어제 경기 전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경기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던가를 돌이켜본다면 뭐 저는 사실 2-1이라는 스코어는 조금 불만이긴 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돌아보면 뭐 해발고도 적응이라든지 또 체코라는 상대팀에 대한 어떤 분석과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많은 공을 들였던 그런 이제 경기였었고 그 결과가 뭐 어제 경기력으로 나왔잖아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편안하게 경기를 볼 수 있어서 그 상대 선수들이 뭔가 얘네들 왜 이렇게 못 뛰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월드컵 첫 경기를 본 게 진짜 얼마만인가 싶은 그런 생각 들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1: 네. 이근호 위원이 체코전에 무조건 100% 맞춰야 된다. 아, 예,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4: 그렇죠.
1: 어제 보면서 아
2: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 들든가요?
4: 네. 어제는 솔직히 몸 안 좋은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까 고지대 적응도 정말 잘한 것 같고 또 우리 선수들이 솔직히 걱정을 했던 거는 그 왼쪽 라인 또 아니면 우리 센터백 라인에서 민재를 중심으로 양쪽이 다 월드컵이 처음이고
2: 그렇죠.
4: 모두가 조금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인데
2: 그 아래쪽 날개가 네. 월드컵이 처음이었어요.
4: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의 몸 상태가 워낙 좋고 또 베테랑들은 베테랑 나름대로 끌고 가지고 신애들은 패기 있게 싸워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경기의 승리로서 우리가 다음 경기 플랜이 너무나도 좋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2: 저도 어제 이제 무슨 함께 보기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왼쪽 윙백 이태석, 오른쪽 윙백 서령우. 그 왼쪽 센터백 이기혁과 오른쪽 센터백 이한범이 월드컵 첫 경기였고 교체에 들어간 네 명의 선수가 월드컵 첫 경기였어요. 오연규, 엄지성, 그리고 박진섭, 김진규까지. 그 8명의 선수가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네, 내용을 맞아요. 만들었다. 와. 이거는 2차전, 3차전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송준 기자.
5: 그럼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왔던 게 사실은 이 체코전 한 경기만 보고 여기까지 왔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멕시코라든지 또 남아공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조별리그 대응에 대한 흐름을 쭉 놓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스타트를 너무 잘 끊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왔던 게 되네. 헛되지 않았네 라는 그 자신감을 안고 나머지 경기를 가게 되고 그리고 첫 경기 승점 3점 요거 정말 뭐 그냥 3자 숫자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2: 특히 이번 대회는요.
5: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부담감도 크게 덜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니까 네 2차전 저 매우 기대됩니다.
2: 그런데 사실 어제 정말 잡아놓고 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초우팔 스로인에 크레치 헤더 맞고 골 들어갔을 때 솔직히 너무 짜증 났잖아.
4: 저는 짜증보다도 너무 허무해가지고 힘이 갑자기 쭉 빠진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경기를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세트피스 대응도 너무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존 디펜스를 쓰는데 코너킥이나 프리킥 때는 존과 맨투맨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 보면은 제일 키가 큰 선수들은 핵심 포지션에서 이제 존 디펜스를 쓰고 나머지 선수들이 방해를 하면서 막아줬는데 어제 스로인 장면은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게 들어와서 헤딩을 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떨어졌다. 그거는 세트피스는 항상 경기라면은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2: 그렇죠.
4: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힘이 들수록 그 집중력이 한 번 놓치면 그게 골로 들어가는데 그게 골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하나긴 해요.
2: 네. 그런데 선제골을 허용했음에도 불안하지 않았던 그게 참 묘했어요, 저는.
4: 뭐 진짜 우리 선수들의 멘탈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회복이 빨랐다는 거. 원래 한번 경기를 잘하다가 맞으면은 그 수비하다가 골 넣은 팀은 더 단단해지고 반대로 우리가 골을 노리던 팀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 급해지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뭐 이강인이라는 우리가 정말 좋은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2: 보물 같더라고요. 네. 어제 보는데
4: 어제 경기는 정말 가지고 놀 정도로 정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강인이 잡았을 때 뛰어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손흥민이 살짝 나아졌을 때 생기는 공간을 황인범이 원래는 나오면서 받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어제 그 움직임은 어제 다시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뒤로 빠지면서 다시 몸을 돌려서 앞쪽으로 빠져들어가요.
2: 네.
4: 그 조금의 정말 크지 않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잘 들어갔고 이강인의 패스가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 너무 판타스틱했죠. 네.
2: 그렇게 우아한 골은
4: 그러니까요.
2: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넣은 골 중에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세련된 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황인범의 동점골이 결정적이었고 오영규 역전골까지 이거 참 몇 번을 돌려봐도 똑같은 느낌으로 환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골들이었어요.
5: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정말 뭐 침을 팍팍 튀겨가면서 우리 대표팀에 왜 황인범이 있어야 되는가 황인범 선수가 그때 막 부상이었던 상황이어서 그 이야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대표팀에 황인범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이강인과 황인범이 동시에 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차이가 어제 경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볼 핸들러 역할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구석구석에 딱 정말 핀포인트 보여주는 그 공간에 찔러주는 패스. 저도 보면서 야 이강인의 시대구나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우리가 만들어낸 두 골 모두 다 황인범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마무리가 그렇죠. 됐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 황인범과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역할이 겹치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두 선수가 같이 있을 때 한국 축구는 정말 안정적이다.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3: 예, 사실은 우리가 클래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함께 봤던 구자철 의원이 계속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강인 선수 칭찬, 황인범 선수 칭찬 하더라고요. 이근호 의원도 이 방송 시간을 빌려서 한번 후배들.
4: 아, 뭐 근데 어제 경기는 솔직히 주연은 황인범이죠. 왜냐하면 한 골 1어시를 했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가 주연급 조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꼽을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강인 어제 뭐 완벽했죠. 정말 그 모든 골의 기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강인이었고요. 뭐 승규 진짜 뒤에서
3: 그 마지막에 두 개의 세이브는 네. 나라를 구했습니다.
4: 저는 세이브도 세이브지만 경기 운영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5: 수비수였어요 그냥.
4: 어제 사실상. 뭐 이기혁 선수라든지 이하범 선수가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당했을 때 뒤로 내주는 볼들이 있는데 그 볼이 쉬운 볼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른발 왼발로 잘 잡아놓고 반대로 연결하거나 가운데로 찔러넣어주는데
3: 그 공중볼 가슴 트래핑하는 거.
4: 네. 그러니까요.
3: 그거는 필드 플레이어들이 하는 플레이잖아요.
4: 경기 운영이 안정이 되니까 뒤에가 안정이 되니까 앞에도 당연히 신이 났을 거고 그 가운데 김민재 우리가 얼마나 높이야 파워를 무서워했습니까? 근데 그걸 거의 다 따내주고
3: 어제 파트리크 시크가 뛰었나요?
4: 아파서 나가던데요.
5: 뭐 뛰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저는 화면에서
4: 안 보이더라고요.
5: 예.
4: 그러니까 칭찬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백승호 지금 뭐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축구적으로 봤을 때 백승호의 역할이 어제 너무나도 컸고요.
3: 네.
4: 네. 황인범과 백승호의 이 조합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우리가 잘 흘러내려갈 수 있었고 아까 황인범의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기존 경기와 달랐던 점은 우리가 센터백 라인에 내려와서 받는 움직임이 많이 없었어요. 어제는 공간으로 침투해가면서 그 적재적소 하프스페이스 볼을 받아주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강인이가 내려와서 또 여유있게 볼을 거기서 공간을 내서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어제는 그냥 너무나도 좋았다. 모두가.
3: 야, 네. 칭찬만 하다가 한 시간 다 보낼 수도 있겠는.
4: 그러니까요. 언급 안 한 선수를 미안합니다.
3: 예. 아, 사실은 월드컵 데뷔골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어떤 그런 선물은 아닌데 후배들 골론 이제 선배로서 황인범 오영규 선수 뭐 짧게 좀 축하한다는 멘트나
4: 네, 뭐 우선은 저 월드컵이라는 정말 큰 대회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축하받을 일인데 정말 또 기적 같은 정말 멋진 골들 넣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축하하고 특히나 뭐 황인범 오영규 둘 다 비슷했던 게 황인범은 또 이번 시즌에 부상이 많아서
3: 그렇죠.
4: 정말 걱정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까 정말 컨디션이 100%라면 잘하겠지만 그 폼이 돌아왔을까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또 증명해 보여줬고 오영규 선수는 또 4년 전에 그 연습생 신분으로 정말 등번 없이 훈련만 하다가 갔잖아요. 근데 그 4년을 정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장해서 실력으로 보여줬다는 거 이 두 선수의 이 성실함과 이 꾸준함 이런 것들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그거를 골로서 보답받은 것 같아요.
3: 아, 어제 사실은 전반에 손흥민 선수 쪽에서 기회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몸에 힘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고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오영규 선수로 바꾼 이 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5: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의 컨디션이 이번 시즌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기회가 주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제 예견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감독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빼고 그 자리에 이제 누구를 교체한다는 게 또 쉽진 않은 선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어제 뭐 전반에 뭐 찬스를 몇 가지 놓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결정적인 득점 찬스로 만들어지는까지의 그 과정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강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 그 이제 중반 이후에 오현규 선수가 투입되던 시점에 손흥민을 빼고 오현규를 넣는다라는 그 사실 선택이 쉽지 않았는데 이게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도 어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괜찮다. 이 이후의 경기들에서 우리가 뭐 체코라는 어떤 그런 팀의 특징을 감안하지 않고 이제 그 외 다른 팀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또 믿고 쓸 수 있는 공격 옵션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으니까 여러모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 여러 가지 패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3: 네, 감독이 그런 선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4: 그러니까 왜 쉽지 않냐고 저도 느꼈냐면은 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골 결정력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웠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경기 내용으로 보면은 몸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볼을 터치하거나 볼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걸 봤을 때 아 오늘 흥민이가 몸이 괜찮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가운데 교체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건데 그거를 정말 결단을 내리고 교체를 했는데 그 카드가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어제 경기 이후에 다음 경기에서는 아마 더 힘이 더 받을 거예요.
3: 아, 네. 감독의 리더십과 그렇죠. 어떤 결정에 대한 힘이.
4: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아까 홍지웅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여러 장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 그 교체에 적중된 거는 우리 대표팀의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에서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어제 사실은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그 소팔이라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의 스로인에 크레이치에게 골을 허용했고 그리고 이 소체크에게 이제 득점을 허용할 뻔했던 옵사이드 장면도 이 세트피스 수비와 관련한 집중력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4: 그렇죠. 이게 솔직히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역할을 주면은 무조건 해냅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가 그때가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트피스에서는 정말 개인이 조금 더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제 골 먹었던 장면들을 봤을 때 초반에 했던 세트피스 존 디펜스와 맨마킹을 섞어서 했던 그 장면들이 좋았는데 그 실점 장면에서는 그 맨마킹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맨마킹까지 들어가주면은 우리가 그 실점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지금 다 분석하고 다 선수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3: 네. 네. 우리가 조추첨 이후부터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과달라라 스타디움은 1571m고 태백산 장군봉 정상과 같고
5: 장군봉. 네.
3: 그리고 적응하려면은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준비가 어제는 정말 잘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5: 그러니까 사실 체코는 고지대를 아예 포기하고 나온 거잖아요, 적응을. 그러니까 전날 와서 그냥 버틴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마도 체코는 이제 미국 가서 돌아가서 하는 남아공과의 2차전에 이제 우리가 그 승리를 이제 그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여기는 버틴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높이를 활용한 그런 축구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정도의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그 단순함이 사실은 먹혔잖아요.
3: 그렇죠.
5: 고지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지대가 힘든 점은 그 호흡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뇌의 산소 공급이 예전보다 줄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 약간 좀 이렇게 0.1초, 0.01초가 늦어지는데 그 찰나의 시간 때문에 골을 먹고 반대로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제의 장면, 이제 우리가 실점 장면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몸이 이제 힘이 떨어지면서 판단력도 같이 늘어지는 그 장면에 딱 그 순간 빠져들어가는 그 선수를 놓치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 실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에게 이제 여기서 직접 뛰어봤으니까 이 태백산 장군봉에서 뛰어봤으니까 멕시코랑 하는 경기는 아마 좀 더 나을 겁니다. 적응이 되어 있는.

0: 상태고 우리가 이 시점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경기를 하니까 다음 경기 좀 더 나을 거 아닌가.
1: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약간 의아하면서 궁금했던 게 황인범 선수의 로빙슛 때 크레이치 수비수가 몸을 던져서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체코가 고지대 적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이 올라오고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드는데요.
2: 네, 어제 경기 보면서 정말 체코가 우리나라 선수보다 훨씬 힘들어하는 거라고 느꼈던 게 그런 결정적인 장면에서 태클이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클로즈업 때는 체코 선수들의 얼굴이 갔어요. 갔어. 저는 뭐 연장전 뛰고 뭐 연장 끝인 줄 알았어요. 120분 정도 뛴줄 알았어요. 표정들이 다 완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흡 자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 고지대의 영향이 정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선수들은 공을 차는 순간 그 낙하점을 바로 찼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선수들하고 경합을 하는데 고지대는 볼이 좀 살아나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 선수가 찼을 때 아,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날아가기 때문에 어제 경기를 보면 낙하점을 못 차는 선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1: 맞아요.
2: 어제 실점 장면에서도 그렇고 뭐 체코 선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고지대 적응이 정말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과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되겠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0: 어제 우리가 그 실점을 하나 하기는 했지만 공중볼 싸움이 사실 체코전에서 가장 우리가 관건이 될 거다, 어려울 수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공중볼 경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따낸 비율이 67%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오히려 공중볼 싸움을.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이근호 해설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영향이 있거든요. 공이 어디로 떨어질 건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 떨어질 지점을 우리 선수들이 미리 이제 포착해서 한발더 먼저 뛰어주는 그 작전으로 우리가 공중볼 많이 땄거든요. 네. 전체적인 적응이 아주 잘 됐던 것 같아요.
1: 네. 지금 원고에는 어제 체코전 MVP 한번 뽑아보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2: 네.
1: 넘어가겠습니다. 모두가 MVP예요. 예, 대한민국 MVP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다음 상대는 멕시코. 역시 장소는 과달라라 스타디움입니다. 어제 제가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 중계를 했는데 하면서, 아, 남아공이 왜 1승 재물인지를 확인했고요. 멕시코도 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근호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저 역시도 그 경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우리가 월드컵에서 멕시코는 항상 어려운 상대였어요. 그리고 저도 멕시코와 평가전을 해보기도 했고 경기를 해봤을 때 정말 까다롭다고 느꼈는데 뭐홈 2점을 빼면은 그 기존에 우리가 알던 멕시코보다는 좀 약하다. 네, 왜냐면은 조직적으로 뭔가 세련되거나 이런 느낌이 좀 덜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팀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는 특유의 개인기라든지 이런 1대1 역량 이런 게 조금 남아공을 상대로 하는데도 이렇다면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무서운 거는 이 팀이 다른 때와 다르게 조직적으로는 잘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비 조직. 수비 조직 그리고 이 많은 활동량. 생각보다 많이 뛰더라고요.
1: 네.
2: 네, 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뛰는 양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다음 경기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1: 어제 그러니까 퀴뇨에스라는 사우디 리그 득점왕 호날두가 뛰고 뭐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뛰는데 멕시코의 퀴뇨에스라는 선수가 사우디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던 선수가 어제 선제골도 퀴뇨에스 발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멕시코의 경기 운영은 좀 의아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2대0으로 이겼지만 멕시코 경기 보면서 또 남아공 경기 보면서 이제 송지훈 기자 또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0: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서 멕시코랑 평가전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 선수들이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해한다, 경계심을 느낀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라운드에서. 그래서 아, 저 선수들이 느끼기에도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버거운 선수겠구나라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될 경우에도 저 선수들이 뭔가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국을 압도할 수 있어. 야, 우리가 월드컵에서 본선에서 한국 만나면 그냥 3점 가져가는 거지. 이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작년에 확인을 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우리가 안방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8만 명의 관중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지. 누구를 만나도 우린 이기지. 라는 정도의 자신감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그 느낌이고 우리랑 만났을 때 분명히 한국에 있는 뭐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내가 맞닥뜨릴 때 저 선수들 내가 뚫을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좀 이렇게 미비했던 멕시코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게 경기장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멕시코 쪽으로 흐를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 위축만 조심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11대 11로 붙는 이 경기에서는 우리가 모자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어제 남아공 선수 두 명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2: 네,
1: 경기 종료 직전에 멕시코의 세사르 몬테스 핵심 센터백이 퇴장을 당하면서 월드컵 개막전에서 세 명이 다이렉트 퇴장 당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록이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그 195cm의 장신 센터백 멕시코의 김민재라고도 할 수 있는
2: 그렇죠.
1: 세사르 몬테스가 퇴장당하는 순간 저를 포함해서 저와 함께 중계를 하던 파트너들도 쾌재를 불렀거든요. 아 이건 진짜 다음 경기 못 나오니까.
2: 네 맞아요. 우리가 멕시코에서 어떻게 보면 세사르 몬테스 선수가 우리나라의 김민재라고 비유하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왜냐하면
1: 네.
2: 리더 역할이니까. 또 그리고 이 멕시코에 가장 좀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백업 센터백들이 좀 불안해요.
1: 백업 센터백이 한 명이더라고요. 네. 전문 센터백이.
2: 지금 뭐 알바레스 선수도 있고
1: 로모라는 선수가 있죠.
2: 네, 로모 선수 있고 알바레스는 근데 수비형이랑 센터백을 같이 보는데
1: 선수고요.
2: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긴 시간을 소화한 게 요 근래 없어요.
1: 어제도 후반에 나왔잖아요. 네. 에드슨 알바레스가.
2: 네. 그리고 뭐 레스라는 오른쪽 사이드백을 보는 선수가 뭐 가운데를 보긴 하지만 전문 센터백은 아니기 때문에 쓰리백 때 나오는 그런 유형이고 결과적으로 정말 중심을 잡아줄 센터백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조금 호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방심하면 안 되는 건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느 정도 기량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 취하면은 또 우리가 방심이라든지 좀 심리적으로 조금 아니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건 맞다.
1: 네. 그리고 왜 2018년에 이근원 의원과 제가 함께 러시아를 갔었고 로스토프 경기장에서 그 4만 관중석 중에 3만 명 이상의 멕시코 팬들이 있으면서 멕시코의 홈처럼 느껴졌던
2: 맞아요.
1: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과달라라 스타디움은 더할 거란 말이에요.
2: 아, 어마어마하죠.
1: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면 안 된다는 송지훈 기자의 말은 우리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2: 네, 뭐 충분히 홈 팬들 저희는 원정이죠. 원정이지만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 몇 면을 보면은 경험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안 해본 선수가 또 손흥민, 김민재 뭐 매일 그런 데서 뛰었고 거기다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예 선수들을 잘 이끌어줄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첫 경기에서 이기고 이 경기를 준비한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멕시코 입장에서도 어제 한국 경기 보면서 내심 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석 기사에 이제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겠습니다만 멕시코도 남아공도 아씨 한국 센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어제 경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0: 제가 볼 때 남아공은 어제 한숨 많이 쉬었을 것 같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약간 그런 느낌의 대화를 많이 나눴을 것 같고 멕시코는 뭐 홈 관중 그 압도적인 그 관중 앞에서 2대0으로 이겼으니까 일단 좋았겠지만 그 좋았던 그 감정이 우리나라 경기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줄었을 것 같다. 한국이 준비 잘했는데 라는 이제 그 두려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더 내려놓을 게 없는 가장 좋은 상태로 2차전 치를 수 있고 멕시코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수많은 경기 그 관중들 앞에서 우리가 홈 경기를 치르는데 만약에 한국한테 먼저 실점을 한다거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야 이거 오히려 우리가 부담이 커지겠는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0: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심리적인 우위 같은 거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어제 이제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멕시코 남아공 경기할 때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소극적인 경기
2: 맞아요.
1: 운영을 하고 추가골이 안 나오니까
0: 야유 나왔잖아요.
1: 야유가 나오더라고요.
0: 야유 나왔잖아요.
1: 그 멕시코 팬들이 진짜 그만큼 축구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경기를 주도한다든지 선제골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2: 분위기가 바뀔 수 있죠.
1: 훨씬 좋은 분위기로 그렇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 네, 맞아요. 근데 뭐 이번 다음 경기 우리가 멕시코 경기는 정말 5대5 거의 5대5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뭐 홈 이점을 빼고 실력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비슷해요. 왜냐면 이 팀도 정말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정말 그 전방 압박이 좋거든요.

0: 그 경기 이기는 팀이 A조 1위가 확정이 될
1: 네.
0: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마지막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혹시 우리가 지더라도 2승 1패로 동률이 돼도 승자승 원칙이
1: 네.
0: 이번에는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이 그다음 이제 그 적용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를 이긴 이제 그 승자승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우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전에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 경기 상관없이 사실 A조 1위가 확정이 되고 반대로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이길 경우에는 다음 경기 결과 상관없이 A조 1위가 확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제가 볼때 정말 모든 걸다 걸고 싸워야 되는 매치인데 우리 입장에서 좀더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네.
2: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승패. 1-1이요.
3: 저는 뭐 이기면 장땡이고 최소 1점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0: 네, 우리가 남아공 경기를 봤기 때문에.
3: 네. 뭐 부담 없이 지금 우리 이 분위기대로 가면은 뭐 3점도 노려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뭐 환경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점도 괜찮다.
2: 야, 근데 조 1위가 되면 일정이 그냥 우리는 멕시코 월드컵이에요.
3: 네. 네, 그렇죠.
2: A조 1위는 32강전도 16강전도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를 위한 꽃길을 깔아놨는데 조 1위가 되면은 그조 1위 팀이 그
3: 그렇죠.
2: 길을 대신 걸어가는 거니까 멕시코가 아니라는 어떤 가정하에.
0: 그렇죠. 우리가 1위와 2위가 됐을 때 장점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조 1위가 됐을 때는 그 다른 조의 3위 팀과 만나게 되는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멕시코 시티에서 두 경기를 해발 2240m에서 두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요. 우리가 조 2위로 가게 되면은 일단 멕시코 탈출. 32강전을 우리가 LA에서 하잖아요.
3: 하죠.
2: 교민들의
3: 네.
2: 어마어마한
3: 홈일 거예요.
2: 네.
0: 미국의 전체 도시 중에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33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32강전을 약간 홈 경기 분위기로 LA 교민들도 제발 오세요. 우리가 판 깔아드릴게요. 하고 지금 부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1위로 가는 게 2위가 가는 게 어떤 게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까 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 경기만 잘하면 됩니다.
2: 아, 이렇게 한 경기 이기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카타르 월드컵이랍니다. 북중미 월드컵. 201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 아,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체코전처럼 우리 선수들이 멋진 경기 계속해서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유튜브 댓글이나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월드컵 킥오프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4: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 대한민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YTN 라디오
4: 월드컵 킥오프!

0: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월드컵 킥오프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월드컵 중계방송 한창 하고 있는 축구캐스터 이광경이고요. 이근호 축구해설위원, 중앙일보 송지훈 축구전문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일정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A조 두 경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공동개최국 캐나다가 토론토에서 개막전을 치렀고 경기 결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캐나다 1-1 무승부였습니다. 미국은 이 시간에 LA에서 개막전을 하고 있는데요. 파라과이와의 경기 전반 32분을 지나고 있는데 와 미국이 2-0으로 앞서가고 있네요. 이근호 의원은 이 D조 1위로 미국을 예상했다면서요?
1: 네, 저는 미국을 예상했고 트리케가 워낙 좋긴 하지만 미국 홈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미국의 전력도 나쁘지 않다. 뭐 발로건, 뭐 플래시 이런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은 1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요. 2위를 트리케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좀 갈리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0: 그러니까
1: 해봤습니다.
0: 미국과 트리케가 네, D조에서 1위를 다툴 것이다.
1: 네, 맞습니다.
0: 그건 뭐 대부분의 전문가의 네.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근호 의원은 미국이 홈 어드밴티지 네. 또 주요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서 1위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사실 어제 이제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에 앞서서 개막식이 있었고 와 저는 마지막에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나왔는데

0: 한국어 가사가 나오는 걸 보고 좀 뭉클하고 짜릿한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개막전에서도 개막식, 또 토론토 개막전에서도 개막식, 또 LA 개막전에서도 개막식. 이게 3개국 공동 개최이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들도 다 따로 또 만들었어요.
1: 네,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하는 첫 경기를 앞두고 이제 개막식이 각각 다 이제 열렸습니다. 어제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고 오늘 토론토에서 있었고 지금 또 LA에서 오늘 미국 파라과이전 직전에 또 개막식 행사가 또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 파라과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 앞서서는 케이티 페리 그리고 블랙핑크의 리사 씨가 네, 아주 멋진 공연 보여줬습니다.
0: 네.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비조 첫 경기. 이 경기는 1대1인데 여기 2위 팀과 A조 2위 팀이 32강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비조 경기들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 네, 우리가 뭐조 2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LA에 가서 이제 비조 2위 팀을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비조에서는 아마 캐나다 아니면 스위스 이두 팀이 이제 1, 2위를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두팀 중에 한 팀이 우리랑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의 경기가 과연 이제 첫 경기를 어떻게 치르는가. 캐나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경기 흐름 자체는 캐나다가 매우 좋았어요. 뭐 어제 우리가 이제 체코와 만났던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압도를 했는데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경기가 됐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이 정도의 경기라면 또 우리가 캐나다 만나는 것도 괜찮겠네. 지금 우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경기들이 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어제 이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1: 네, 너무 그냥
0: 여유 있게
1: 좋게
0: 또 이제
1: 보여.
0: 볼수 있는
1: 네.
0: 좀 약간 숲을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네요.
2: 그러니까요. 저희가 1위로 갔을 때가 좋을까? 2위로 갔을 때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월드컵 하기 전서부터 이건 2위로 가야 우리가 좀더 낫지 않은가? 왜냐면 이 조편성을 봤을 때 우리가 B조의 전력이 아무래도 우리가 붙어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0: 그러니까
2: 많았잖아요.
0: 전체적인 팀 구성이
2: 네.
0: 그 어떤 전력의 합을 봤을 땐 비조가 제일 떨어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첫 경기가 캐나다 보스니아가 열렸는데 확실히 경기 내용적으로 봐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캐나다가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결정력적인 분에서 좀 부족함을 보여주면서 1대1로 비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붙어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기였어요. 네.
0: 네, 비조에는 참고로 캐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타르, 스위스 네 팀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팀들의 전력을 확인하려면 12개 조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18일까지 각 팀들이 경기를 치르고 이제 A조의 2차전이 6월 19일에 치러지는 거니까요. 이근호 위원은 이 12개 조에서 치러지는 경기들 중에서 이 경기는 진짜 내가 꼭 보고 싶다.
2: 아, 예.
0: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경기.
2: 아, 근데 이 48개국 되면서 볼 경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우선은 관심 있게 본 거는 B조. 왜냐면 우리야 정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경기라고 봤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죽음의 조는 F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0: 일본이 속한
2: 네.
0: 조죠.
2: 또 그리고 일본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그 전에 저는 브라질과 모로코 경기가 저는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예측을 하긴 했거든요.
0: 이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로코 쪽에 뭔가
2: 네.
0: 승리를 예감하는 건가요?
2: 그렇죠. 모로코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4강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최강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브라질이 워낙 공격진이 좋긴 하지만 이 양쪽 측면과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조금은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과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로코의 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 잘못하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이 조편성 되고 나서 이근호 위원처럼 브라질, 모로코 이제 꼽는 분들도 있고 네덜란드, 일본전
2: 네.
0: 그리고 I조의 노르웨이, 프랑스 뭐 이런 경기들 또 아르헨티나, 알제리전 뭐 이런 경기들 꼽는 분들 계셨는데 송지훈 기자 개인적으로 어떤 경기 주목하고 있습니까?
1: 저도 F조고요. 예, 결국은 이제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기인데 일본이 이번에 대놓고 우승을 이야기했던 예, 첫 월드컵이잖아요. 과연 과연 이 친구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그냥 무조건 야 일본이 저기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월드컵 우승을 노려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나온다는 거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실제로 등장한다면 우리나라도 그거에 뭐 자극을 받아서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잘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잘 되면 우리가 A조 2위로 해가지고 올라가게 된 경우에 16강 만날 수 있잖아요. 일본과.
0: F조 1위와 만나게 되죠.
1: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잘하게 되면 우리가 또 거기서 만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서 한일전을 치른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런 거 뭐 궁금함, 기대감까지 섞어서 저는 이번에 일본의 경기 좀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0: 아, 저도 사실은 뭔가 일본이 F조에서 1위로 올라와서 A조 2위로 간 대한민국과 휴스턴에서 16강전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는데 송지훈 기자가 지금 그 언급을 해줬습니다. 한일전이 월드컵 본선에서 만들어지면 선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너무 나가는 얘기긴 합니다.
2: 그러니까 너무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또 한일전에 임하는 또 자세가 좀 다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르잖아요.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 경기가 펼쳐진다면 저 역시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저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올림픽이 좀 떠오르긴 했어요. 우리 런던 올림픽에 내가 우리 일본과의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만나서 이겨냈던 그런 경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림도 좀 기대가 되네요.
0: 그리고 이근호 위원이 일본에서 오래 활약을 했고 일본 축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 대표팀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결과들 특히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고 스페인을 꺾고 다시 한번 만난 독일을 4-1로 꺾고 브라질과 잉글랜드까지 꺾는 이런 일본 축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2: 확실히 일본 축구는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계획이 철저하게 그 플랜이 있고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정말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지금도 이제 추춘제로 이제 J리그도 바뀌기 시작하죠.
0: 그렇죠.
2: 또 그리고 유럽 사무소를 벌써 차려서 그게 지금 활성화가 돼서 선수들이 유럽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0: 독일 뒤셀도르프에
2: 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정말 단계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고 이게 결국에는 대표팀까지 이어지는구나. 네, 그런 거를 느끼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조금씩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이제는 네.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2: 그렇죠. 축구뿐만 아니고 행정적이구나. 모든 면에서.
0: 네. 그 일본이 F조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펼칠 것인지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 사실 F조가 어느 한 팀도 만만한 팀이 없기 때문에 딱 죽음의 조 한 조만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F조를 꼽는 건
1: F조죠. 저도 F조고요.
0: 예. 언급할 거 없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또.
1: 16강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네, 네. 좋지 뭐. 그럼 우리도 32강전 일단 통과했다는 얘기고.
0: 네.
1: 네, 한번 붙어보죠 뭐.
0: 자,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출전국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12개 조에서 조 2위까지 올라가고 나서 8개의 와일드카드가 들어간다는 부분, 그러니까 조 3위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 이게 기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인데 저는 어제 이제 개막전을 준비하면서 시간 지연에 대한 부분, 또 입을 가리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규정 변화,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특정한 플레이들, 상황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1: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이번 대회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긴 하나긴 해요. 기싸움 하다가 입 가리고 얘기하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누가 먼저 레드카드 받을 거냐. 뭐 아니면 예를 들면 그 골킥 같은 거 시간이 지연이 돼서 코너킥으로 뭐 상대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야 이게 규정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정말 확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과연 언제 올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좀 이런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게 우리나라가 그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 경기 중에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잘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어제 사실 경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골킥 상황에서 5초 안에 킥이 안 되면 코너킥이 주어지니까 네. 이게 체코는 세트피스가 워낙 강한 팀이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빨리 차라 빨리 차라 속으로 그런 생각이 네, 들게 되더라고요.
2: 뭐 골킥뿐만 아니고 볼을 우리 골키퍼가 잡았을 때는 또 8초.
0: 네.
2: 그게 적용이 되는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심판들이 딱 그 골키퍼가 공을 잡았을 때는 3초 뒤서부터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를 이 딱 피고 딱 세는데 제가 생각했던 1, 2, 이게 아니고 조금 1,

0: 이런 식으로 아, 약간 조금의 여유를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1: 과도기다.
0: 예,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1초가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2: 착한 1초.
0: 네, 착한 1초예요. 근데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이게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죠.
1: 아, 그러니까 어제는 이게 옆에 스로인에서 우리가 골을 허용하다 보니까 이게 스로인의 공격권이 넘어가는 것도 신경을 쓰여야 될 것 같고 이게 골킥을 차지 않았을 때 코너킥이 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지 않습니까?
2: 어,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로 경기 흐름이 바뀔 수가 네.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어제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팀이었잖아요. 골대 근처에서의 프리킥 기회, 코너킥 기회, 내지는 뭐 롱스로인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요것만 나와라, 걸려라, 이걸 기대하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면을 실수로 주게 될까봐 저도 되게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요. 아, 그런 착한 일 쳐 있었구나. 네. 네.
1: 아니, 저도 살짝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보고 있어. 라고 일단은 수신호를 한 다음에 천천히 셀게.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2: 이게 또 빡빡한 심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0: 네, 맞아요.
2: 개막전 심판처럼 막 레드카드 쑥쑥 꺼내는 심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1: 네. 아, 어제 이제 경기를 이기고 나서 우리가 기분 좋게 오늘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어제 경기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사실 이근호 의원은 월드컵을 직접 갔었고 네네. 또 해설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고 지금 후배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월드컵을 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1986년에 32년 만에 본선 진출한 이후로 이렇게 월드컵 분위기가 안 살고 이렇게 월드컵 대표팀이 응원을 못 받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승리를 간절하게 바랐거든요.
0: 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어제 경기에 결과가 안 좋았다면은 그 분위기가 그대로 그냥 월드컵이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제 정말 선수들이 그거를 다 반전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어렵게 만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정말 그 월드컵 전까지 했던 걱정과 많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 되는 저도 더욱더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 선수들 정말 믿고 우리 코칭 스태프를 믿고 이번 월드컵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8년 전에 러시아 월드컵을 지배했던 단어가 트릭이었거든요. 네. 그 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게 트릭이 아니었을까?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전에서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있었는데 어 이게 체코전이랑 너무 다르니까.
0: 저는 근데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2014년도에 홍명호 감독님께서 우리가 가나와의 평가전을 했었고요. 근데 우리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1: 4대 0으로 졌었잖아요, 네. 당시에.
0: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가 월드컵까지 이어졌다고도 판단하셨을 수도 있어요.
1: 아.
0: 네, 우리가 뭐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약체를 선택했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을 수 있고요.
1: 아, 승리의 기운이 그렇죠. 필요했다. 네.
0: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 과정이나 뭐 환경, 뭐 베이스 캠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죠.
1: 어, 이거 상당히 납득이 되는데.
2: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월드컵 본선에 나가셨던 그런 선배 축구인들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칠 때 나는 너무 긴장해서 뭘 하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우리 이근호 의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갔던 선수들 처음 뛴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 선수들은 긴장하는 모습보다는 지금 이 무대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소소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1: 아, 저 어제 이기혁 선수 표정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2: 그러니까 되게 얼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다들 뭐 이렇게 내가 쟤 이겨야 돼라는 그런 뭐 열의도 보이고 아, 이 찬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지는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라는 어떤 각오도 보이고 경기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느껴지면서 야, 이 친구들 이길 수 있겠다. 정말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경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1: 아, 지금 송지윤 기자가 얘기한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근호 의원이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0: 아, 저는 어제 처음에 시작하고 이태석 헤딩하는 거 보면서 아, 이 게임 되겠다 싶었어요.
1: 아.
0: 왜냐면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이태석 쪽으로 킥을 왜냐면 태석이가 키가 작고 신체적으로 좀 약하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먼저 떠서 헤딩을 하고 그 타이밍이 항상 다 빨랐어요. 이태 선수가 아마 헤딩을 경합해서 제가

0: 어제 경기에서 놓친 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선수의 투지와 이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1: 어제 그 옆에 있던 그 태석이 아버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0: 아이, 조마조마해야죠.
2: 제가 볼 때는 네, 이은영 감독님은 머릿속이 하얘졌을
0: 봐.
2: 거야. 네.
0: 오히려 경기를 잘하고 교체돼서 나가니까 안도하시더라고요. 실수할까 봐
1: 조마조마한.
0: 근데 어제 경기는 그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이 신체적인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살아 있었고, 그 이유 중에 정말 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또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이 저는 잘돼 있어서 그게 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딱 초반에 들어가서 딱 뛰어봤는데 이 내가 상대하는 선수들이 얘들이 조금 쌩쌩하지 않은데라는 걸 느꼈을 거고,
2: 아...
0: 또 생각보다 우리가 상대보다 좀더 움직임이 가볍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게 좀잘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와, 미국은 지금 월드컵 개막전을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에만 파라과이를 상대로 세 골을 몰아치면서 3대 0. 이번 대회 지금 최다 득점 팀이 되고 있는 미국인데요. 몇 골을 더 넣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 분위기를 이제 소소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몇몇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도 있었고 여의도도 있었고. 하지만 인원은 예전만 못했던 건 맞거든요. 다음 주엔 좀 다르겠죠?
2: 그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딱 이기고 나서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도 길거리 응원하고 싶은데 지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연락이 좀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
2: 아, 이기고 나니까 이제 불이 붙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이것도 긍정적이고 우리가 월드컵을 정말 그 축구 축제 자체로 제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월드컵을 개막을 하면 우리가 축구 축제 그 자체로 마음껏 즐기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우리의 첫 승과 함께 빠르게 해소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1: 이근호 의원도 더 바빠지는 거 아닙니까?
0: 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경기까지 일주일에 행복할 것 같긴 해요.
1: 아. 네. 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2: 텀이 긴 것도 좋아요.
1: 네. 네. 그럼 그 행복한 마음을 바탕으로 멕시코전 예상해 보겠습니다. 송지우 기자, 스코어 몇 대 몇?
2: 저는 1대 0.
0: 네,
2: 지금 이 분위기 이어질 것 같고 멕시코도 생각만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선수가 확 눈에 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두 골을 넣긴 했지만 그거는 상대가 남아공이었던 점 감안하면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우리 쪽에 더 골 넣을 수 있는 찬스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근호 의원은요?
0: 저는 무실점 경기는 안 나올 것 같고 똑같이 2대 1 가겠습니다.
1: 2대 1로 승리.
0: 네.
1: 아, 누가 골을 넣을까요?
0: 이번에 골을 넣는 선수는 전 이강인이 그래도 한 골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흥민 한 골 넣었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저는 그 멕시코의 그 중앙 수비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조규성 선수에게 뭔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어제 사실은 측면에서 길게 올라와서 헤더로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없었잖아요. 멕시코전에는 그 멕시코의 그 세사르 몬테스의 공백을 우리가 중앙에서 헤딩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규성 선수의 투입으로 후반전에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조규성 선수의 대한민국 유일의 멀티골 주인공 조규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도 2대1 승리에 한 표를 던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월간 북중미 월드컵 방송 월드컵 킥오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6월은 월드컵 킥오프 방송 한 번 더 청취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조별리그가 모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킥오프 마지막 방송도 끝까지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지윤 기자는 28일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이근호 위원은 월드컵 더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0: 네, 마음껏 즐기고. 끝까지 오래오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오래
1: 오래 해야죠. 길게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미 많은 관심과 응원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멕시코전은 더 뜨겁게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 킥오프는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최종회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진그룹과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고스란히 내리쬐고 있습니다.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6.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앞으로 한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초여름처럼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또한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 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하행선 정체 구간이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양 쪽으로 가는 길은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조양에서 북방 1터널, 내촌에서 서석터널, 양양 부근 일대로 차간거리 좁히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양재, 남사진이에서 남사, 이후로 망향휴게소에서 천안과 주감휴게소 부근 또 금호에서 북대구 사이로도 차간거리를 좁히고 입니다. 예,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현재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 목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BTS 부산 콘서트 첫날 5만 넘는 관객들이 보랏빛 물결을 만들며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2: 다만 1시간 넘게 공연이 늦게 시작되면서 팬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김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번 BTS 앨범 수록곡 바디 투 바디에 들어가 있는 아리랑 가락이 부산의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0: 지난 4월 고향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국내에서 열린 BTS 월드 투어 공연입니다. 부산은 멤버들이 입대 전 마지막 완전체 콘서트를 했던 곳으로 3년 8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특히 고향이 부산인 지민과 정국은 이번 공연이 특별하다며 설렌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첫날 공연은 예정된 저녁 7시를 훌쩍 넘겨 시작됐습니다.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SNS엔 팬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나 팬들을 위한 선물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입장했다는 내용 등이 올라왔습니다. 공연장 밖에서도 BTS를 향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지역 명소인 광안대교에서 BTS를 주제로 한 드론 쇼가 펼쳐졌고 시내 곳곳에서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BTS는 부산 공연을 한 번 더 펼친 뒤 오는 26일 스페인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유럽 투어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BTS 부산 첫날 공연이 1시간 넘게 시작이 늦어진 데 대해 소속사가 사과했습니다. 하이브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입장문을 내고 관객 여러분께 큰 실망과 불편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안내 혼선, 팬 선물 배부 과정의 대기줄 병모, 상품 수령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 공연 시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공연에서는 같은 혼잡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과 선물 배부를 비롯한 현장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까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무기한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이란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겼습니다.
2: 문서 최종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며칠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며칠 안에 서명식이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즉 농축 우라늄 폐기와 반출에 동의했다며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양해각서 합의 이행에 나설 경우 동결 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단계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에 나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은 양해각서 합의안이 이행된 이후 이루어질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 핵 문제의 논의는 최종 합의 단계로 미뤄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현재로서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요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 이란이 보유한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해협의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다면서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 동결 자금이 일부 해제될 거라는 이란 매체의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란이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는 미국의 주장과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직접 최고 지도자의 합의한 승인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0: 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2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고 최고 지도자와 국가 안보 회의를 포함한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분쟁을 종식할 것이고 이란과 미국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8% 급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공포를 이겨내고 8,100선에 복귀하면서 9,000선 도달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진정됐지만 오는 18일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검은 월요일 공포장에서 7,4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8,100선에 가뿐히 안착했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진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직전 최고치를 넘어 9,000선에 도달할 것인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든 점이 시장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4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점은 시장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오는 18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인데 시장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신임 의장의 첫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CME그룹의 페드워치 툴은 98.5%의 확률로 미국의 이달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케빈 워시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던지느냐입니다.
2: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
3: 방경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2: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라면 연준이 백악관의 요구에 굴복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라는 비난도 받을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 또한 25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로 돌아온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할지도 관심입니다.
4: 지정학적 리스크, 그로 인한 금리 상승,
3: 환율 상승 부담 때문에 이사입니다.
4: 일단 한국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팔았던 좀 물량들도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그 부분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1: 인공지능 거품론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악재에도 시장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역대급 기업 공개로 꼽혔던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 첫날 19% 넘게 급등하며 화려한 데뷔를 치렀죠. 최근 스페이스X가 상장 절차를 밟는 동안 이른바 유동성 흡수 여파로 국내 증시도 크게 출렁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 수급 부담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 기업 공개가 끝난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스페이스X의 증시 입성은 예상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19% 넘게 상승하며 기업 가치가 2조 달러를 돌파해 단숨에 나스닥 시가 총액 6위에 올라섰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흥행은 AI 관련 종목에도 영향을 미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화려하게 대비했지만 특정 종목이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수급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여전하긴 합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최근 직격탄이 컸죠. 스페이스X가 상장 절차를 밟는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뭐 전쟁 장기화 우려 영향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한 자금 이동 여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로 인해 국내 대형 기술주들이 수급 이탈 타격을 받았던 양상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자급 블랙홀 현상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이 미미한데 향후에 락업, 그러니까 이제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고 지수 편입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추가 쏠림이 발생해 국내 주식시장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통상 기업 공개 여파는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수급적인 영향력이 크고 이후에는 반영도가 다소 떨어지는 만큼 향후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에 직접 공모에 나서지는 못했는데요.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본주 거래 매수나 ETF 간접 투자 움직임이 커지는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상장 직후 특히 초기에 주가 변동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변동성을 고려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첫 조사를 받았던 지난 6일처럼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효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신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트럭 34대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에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 신체 일부가 발견된 곳은 인천 송도동에 있는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대부분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상가와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재활용 쓰레기가 하루 평균 40톤가량 모이는 곳입니다.
8: 이곳 반입장 1층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뒤 2층 컨베이너 벨트에서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9: 작업자는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가 붕대에 쌓인 것이 이상해서 보니 신체 일부로 의심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신체는 여성의 다리 부위로 뒤꿈치부터 약 41cm, 발바닥 길이는 210m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발견 당일 새벽 4시부터 센터에 들어온 쓰레기 수거 트럭을 통해 반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센터를 드나든 수거 트럭 34대를 특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를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사항도 확인해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 있는 재활용품 더미를 모두 조사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초 신체 일부를 발견한 작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초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과수 정밀감식에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년범 전담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부터 성인 범죄자와 공간을 분리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게 개입한다는 구상인데요. 임혜진 기자가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통합기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술에 취한 중학생이 경찰 순찰차에 올라가서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 폭행을 멈춰달라는데도 또래 뺨을 계속 때린 촉법소년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11: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소년범죄는 나이는 어려지고 재범률은 커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의 3배가 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 광주, 안산, 전국 3곳에서 소년사법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공간을 분리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처우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범죄자를 접촉하며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12: 소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귀가 우선적으로 선도와 사회복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복귀 활동에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협의했고
11: 면담실과 대기실은 밝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13: 좀 학생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딱딱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저희가 이런 대기 공간을 마련했고요.
11: 심리상담과 모의 법정을 통해 자신과

0: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교육도 진행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오는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기 비행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 개입해 범죄 소년으로의 전이를 예방한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 법무부 내 소년 비행 정책 전담 조직 개편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가신다면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맑고 쾌청한 날씨에 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이 더불어 30도를 웃돌며 낮 동안에는 덥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곳곳에 돌발 상황도 이어지는데요.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쪽으로 올림픽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이후로도 다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주춤하고 북부간선도로가 외곽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수원부근 3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기흥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저는 양수진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6월의 둘째 주 주말 아침입니다. 이 시간도 휴식이 되는 다양한 음악 전해드릴게요. 첫 곡 이 노래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도경수의 Somebody.

Somebody, 도경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시대별, 장르별 다양한 음악들 그리고 주요 뉴스 살펴보는 주말 뉴스 앤 뮤직 11시 때 이번 타임은 최신 가요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 있으시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크리스탈의 PWLT의 크리스탈 그리고 백예린의 041호 노래 두곡 만나볼게요.

살의 PWLT 백예린의 공사 1호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첫 조사를 받던 지난 6일처럼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 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설명 자료를 내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한 종이 상자는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만 사용한다며 투표가 끝나고 나면 폐기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존 인용 결정문을 송부받기 전인 지난 9일 오후 1시쯤 예정된 폐기 일정에 따라 폐기업체에 보냈다면서 증거보존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합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돼 있는 선관위 관계자 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정리한 대상자 명단에 대해 합수본에서 검토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특집 방송은 늘 재밌네요. 외식하는 기분이랄까요? 근데 외식 연속으로 며칠 하면 또 집밥이 최고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하며 이번 시간도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8616님. 앞선 시간 때 특집으로 전해드린 월간 특집 방송 월드컵 킥오프를 잘 들으셨나 봐요. 그렇죠. 평소 같으면 집밥 같은 뉴스 뮤직이 나갈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편성된 특식 같은 외식 즐기고 오셨죠. 오늘 경기 그리고 내일 경기 살펴보니까 오늘은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1대1로 비겼고 지금 미국과 파라과이전이 후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3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내일도 많은 경기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브라질, 모로코, 호주, 튀르키예, 아이티, 스코틀랜드, 카타르와 스위스의 경기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A조 2차전 경기가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죠. 멕시코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 그렇다면 외식과 같은 이 월간 특집 방송은 또 언제 되느냐. 6월 28일 일요일 오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2차전, 3차전 경기를 모두 마친 후에 또 이렇게 해설 경기를 쭉 들으시면서 방송 즐겁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월드컵 워낙 어제 멋진 경기를 펼친더라 주말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더 풍성하고 즐거운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문자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무료 채팅창은 YTN 라디오 앱에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 곡도 이어갑니다. 주혜린의 미친 건가 스텔라장의 본 야그처

주혜린의 미친 건가, 셀라장의 보야죠.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재활용품 수거 트럭 30여 대를 특종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는 시신 발견 당일인 10일 인천 송도동에 있는 남북권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로 들어온 재활용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해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 담당이 20대, 중구 담당이 14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11일 처음 신체 일부를 발견한 재활용센터 직원 한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발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시신은 1층 반입장에 들어온 쓰레기를 2층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며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인천연수경찰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뒤꿈치부터 다리 끝부분까지 길이가 약 41cm, 발바닥의 길이는 약 210mm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건조 현상 등으로 인해 생전의 길이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체의 세부 정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세척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관계자 3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5분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시간 올드팝, 올드뮤직, 그리고 최신 가요까지 저와 함께 다양한 음악들 감상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 1시 20분은 트로트와 성인가요 듣는 뉴스 앤 트로트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94.5MHz YTN 라디오와 YTN 라디오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듣는 라이브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Love Ya, 혁오. 그리고 헐리우드, 검정치마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0: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 씨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1: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0: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뜨겁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은 물론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전주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청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 뒤쪽으로 청계 요금소부터 5km 구간이 밀립니다. 이후로는 장수에서 송내,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 7km 구간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 또 판교에서 의정부 쪽으로도 남양주 요금소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 화물차 처리 중에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 가장 긴게 밀리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30km 구간 가까이 정체가 되는데요. 특히 북천안에서 천안 사이와 호두휴게소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 안녕하십니까. 뉴스 와이드 이어갑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7: 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도 완료되는 등 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오늘 합수본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8: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시작됐으니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입니다. 합수본 측은 자료의 양이 많아서 오늘 안에 끝날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압수물 분석 작업도 계속되는데요. 앞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선별과 정리, 분석 등입니다. 여기에 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합수본 취재 결과 검경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검찰 12명, 경찰 10

0: 5명 등 모두 27명 규모로 공식 출범을 알린 뒤 나흘 만인데요. 이 절반은 앞서 선관위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참여한 광역수사대, 또 절반은 다른 부서의 차출 인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합수본측은 충원된 인력이 주말 사이에 인수인계와 압수물 분석 등 업무에 바로 투입될 거라고 전했고요. 이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할 예정입니다.
1: 네, 향후 수사 전망도 짚어볼까요?
0: 네, 지금으로선 이 신속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을 들여다볼 거로 보이고요. 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인 관련자 소환에도 착수할 전망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은 출국금지 조치가 됐고요. 이 합수본측은 피의자 전체는 아니고 적정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면서 이 선거관리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노 전 위원장을 단시간 내에 소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현장에 있던 투표소 관계자 또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고의성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적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수본 관계자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상황을 두루 살펴야 할 거라면서 위험성이 예상됨에도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금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2: 네, 단돈 1천만 원만 빼고 배정된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4: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3: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5: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쿨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3: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년 전 총선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 당시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에 그쳤고 틀린 개표 결과는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성 기자입니다.

0: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 차고 입력이 알려진 다음 날,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고 말했습니다.
1: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0: 이번 사태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측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도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유효표 2,200여 표가 무더기로 무효표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 선거는 4월 10일이었고 그거는 6월
3: 21대 총선 경기 수원정 끝나자마자
2: 그들이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뭐 정정할 게 있다 하면서 왔고 그 사람이 그세 명이 왔어요. 그래서 득표수가 변경됐다. 근데 우리
0: 선관위 홈페이지엔 여전히 잘못된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4: 수정해서
3: 김준혁
4: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충격적이에요.
0: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재량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7명이 당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전수조사가 도입됐고 이번에 드러난 두 건 모두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혀 추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65명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6: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찮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8: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8: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7: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9: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합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7: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0: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2: 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1: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속 진행 중입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0분쯤 법무부 후송 차량을 타고 이곳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후송 차량은 특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고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사무실 인근에는 지지자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모여 있는데 후송 차량이 등장하자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긴급 상황에 대비해 집회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경력을 배치해 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조사가 이뤄지는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2: 네, 종합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경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합참의 계엄 관여 의혹이나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조사는 검사가 직접 진행하고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반란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이중 기소를 주장하고 있죠.
2: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같아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며 무혐의 처분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어느 정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내란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정규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전 총무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고 전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전 시몬지파 총무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가 있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4: 픽

0: 예선거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로 한국갤럽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한 햇빛에 자외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높은데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8.4도, 대구 29.5도, 광주 2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상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청계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청계요금소에서 5km 정도 밀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고덕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부산방향은 북천안에서 천안구간,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총 1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주말 작업 중인 곳도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작업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 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튼 라디오 12시 뉴스 엔트로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12시와 1시 때는 트로트 준비합니다. 뉴스 앤 트로트 2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손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 함께 불렀습니다. 아 뜨거,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종일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시 정각의 YTN 뉴스를 라디오로 동시에 들려드리고요. 20분이 되면 YTN 라디오의 생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뉴스앤뮤직, 또 12시와 1시 때는 뉴스앤트롯으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해 주시면 신청곡 준비합니다. 이번 시간 뉴스앤트롯입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용임의 역대급 여자 먼저 들으시고요.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이어갑니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 등 많은 변화가 야기되는 가운데 이유는 기존의 국제 질서나 통상 질서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요한 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우려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이후 멜로니 총리가 이를 직접 챙겨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로마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비EU산 기계설비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이탈리아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때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인데 올해 초 발표 당시 수혜 대상을 EU산으로 한정해 우리 수출 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3대 특검에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첫 조사를 받았던 지난 6일처럼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190번님이요. 기분 좋은 주말. 이제는 치과 치료가 끝나서 너무 좋아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치과 치료라고 하니까 보통 치과 치료는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먼저 가서 진단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치과 치료가 끝나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맛있는 거 꼭꼭 씹어서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9849번님도요,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평택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는 비닐하우스도 보이고요. 그리고, 누렁이. 진돗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을 응시하고 있는 편안하게 앉아서 사진을 응시하고 있는 한 마리의 개와 함께 굉장히 이 주말 오후에 편안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평택에서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849번님 오늘은 낮에 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한낮 기온이 서울 같은 경우에 한 31도까지 오른다고 하거든요.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낮에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오르진 않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도 선선하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름 더위가 낮에 보일 것 같은데요. 여름 더위, 폭염. 올해 8월에도 이제 폭염 뭐 올 것 같아요. 7월, 8월. 지금부터 좀 단단히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외선 차단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오존 농도도 좀 낮에는 나쁘다고 하니까 사실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로도 차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서 무엇보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이 계절, 사계절을 좀 잘 보내셔야겠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노래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갑니다. 류지광의 비로소, 최성수의 혼술 듣고 옵니다.

유지광의 비로소 최성수의 혼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한 것을 도발적인 무력 증강 책동이라고 주장하며 자위적 억제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내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지역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한미 간 무력 증강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에도 대량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집단적 성격을 띠는 군비 증강 책동은 그에 대응한 방위적 조치들의 격상을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일본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 1937년 자행된 난징 대학살을 난징 사건으로 표현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신군국주의자들의 역사 왜곡 책동이 더 악랄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일본은 난징 대학살뿐 아니라 강제 징집, 위안부 문제 등을 역사 교과서에서 왜곡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과거사 부정이 아니라 재침략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고 전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전 심원지파 총무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앤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9849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진시몬의 아슬아슬 전해드리고요. 이용복의 막걸리 추억, 크라잉너시 부르는 땡벌까지 세 곡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20분 뉴스앤트로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5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경기광주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하번천 터널부터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발생했고요. 안성 맞춤휴게소에서 안진 터널 구간 9km 정도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수 3패 부근에서 서종까지 1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시청에서는 집회가 진행 중인데요. 세종대로 동화면세점에서 원표공원까지 편도 전차로를 막고 있고 3시부터는 행진도 있겠습니다. 시청에서는 행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송현공원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3거리와 세종대로 4거리,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를 지나서 개풍교차로까지 2개 차로를 통해 이동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합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총장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돼 있는

0: 내는 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중앙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을 99.99% 수준으로 집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성과 상여금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천 원을 제외하고 모두 직원 성과급으로 집행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20대 대선을 치르며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국민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전국 재선거와 특검 출범을 위해 오늘이라도 만나자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김 총리는 선관위 해체를, 정 대표는 특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며 형식과 상관없이 3자 회동을 하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쌍둥이 득표가 전국적으로 869건이나 나왔는데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선 후보자 득표를 거꾸로 입력했고, 송파구 선관위는 압수수색 진행 중에도 임시 사무소 침을 빼다가 걸리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0: 1인 1표제를 놓고 1차 전선이 형성됐는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2: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강성 당원의 표심 덕분이었습니다.
3: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4: 지난해 8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2: 그러나 1년이 흐른 뒤정 대표가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은 물론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2: 정 대표가 선택한 건 정면 돌파입니다. 최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게 대표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1인 1표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정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인데, 강성 권리당원 표로 당권을 다시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6: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4: 정청래
6: 것이
4: 더불어민주당
6: 노무현
4: 대표입니다.
6: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2: 다만 당내에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민주적이지만 성별과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을 줄여나갈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겁니다.
7: 지방선거에서 사실 특히 서울의
4: 전 의원이
7: 경우에는
4: 더불어민주당
7: 국민의힘과
4: 의원입니다.
7: 당심이 사실상 정착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2: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자 정 대표가 이들 실명이 담긴 기사 제목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해당 의원들이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청계 의원들이 결집하며 1인 1표제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8: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4: 이성윤
8: 주인인
4: 더불어민주당
8: 1인 1표
4: 최고위원입니다.
8: 당원 주권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정 대표가 1인 1표제에 이어 의원총회 생중계,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띄우는 등 강성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선명성을 드러낼수록 계파 갈등, 불협화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우르며 당심에도 호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정 대표의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선거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평가

0: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만 내세우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무려 30석을 빼앗겼는데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매선 회초리로 심판했다며 선거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3: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4: 지난 2016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2: 그로부터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또 패배했고 당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5: 모두가 제 잘못이
4: 지난 2018년 6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2: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등 광역단체장 4곳을 지켰는데 직전 2022년 지방선거 12곳보다는 8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대구 달성 등 4곳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석을 3석 늘렸습니다. 늘고 줄고 결과가 숫자로 빤히 보이지만 당 내부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이겼다, 졌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6: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승리라 하기엔 숫자가 부족하고 패배라고 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참패다, 사퇴하란 요구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 최고위원 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나옵니다.
7: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8: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4: 좋겠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2: 정신 승리란 비아냥 속에 버티는 장 대표와 끌어내려는 이들의 내용은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 등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이른바 미니 총선까지 치렀지만 민심으로 불리는 선거 결과는 제1야당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당권 투쟁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된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청와대는 이탈리아의 초감가 상각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우려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이후 멜로니 총리가 이를 직접 챙겨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이유산 기계 설비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초감가상각 제도는 이탈리아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때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인데 올해 초 발표 당시 수혜 대상을 이유산으로 한정해 우리 수출 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 청와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회담 여부에 대해 지금 이 성사 가능성을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기회가 닿으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모든 일정이 가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 등 많은 변화가 야기되는 가운데 이유는 기존의 국제 질서나 통상 질서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요한 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0: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감찰받은 김승용 소방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청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소방청은 김 청장이 제출한 의원 면직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김 청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한 지 3주 만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밝힌 지 2주가 넘었지만 이란 측은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부인하기도 그렇다고 시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속내를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정부는 지난달 말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란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9: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4: 박윤주 외교부
9: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이란 정부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입장을 요구했지만 2주가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기도, 그렇다고 한국에만 이례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어려운 이란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100일이 넘도록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시인한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사과를 한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무호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날도 주한 이란 대사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개입한 것이 절대로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입니다.
2: 이란 측은 공식 해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한 이란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란 측이 고의성을 갖고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10: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하겠죠.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건 확실히.
4: 취임 1주년 이재명 대통령
2: 기자 결국 이란이 지금처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다가 전후 재건 사업 등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 미국의 우주 AI 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통해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육 특파원입니다.
11: 인공지능과 위성통신 등을 내세운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750억 달러를 조달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지만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나스닥 상장 이후 공모가보다 11% 높은 15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시연용 위성을 내년 말 이전에 쏘아올리고 빠르면 2028년부터 AI 연산 위성 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는 부분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로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2035년에서 2040년 화성 식민지 건설도 추진하는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 첫 거래로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했습니다.
12: Hard to believe that
4: El-Segundo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하며 상장을 하게 됐다는 점 참 믿기지 않습니다.
11: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 규모는 스위스 GDP와 맞먹는 1조 500억 달러, 우리 돈 1,594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가 19.34% 오르는 등 나스닥 지수와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장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조 1,2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에 이어 기업 가치로 6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은 4기분기 연속 흑자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2028년 이후에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이 상장 절차 과정에서 국내 증시는 유동성 쏠림 여파로 크게 출렁였는데 상장 이후에도 수급 부담 국면이 이어질 수 있지만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스페이스X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가운데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고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유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13: 네, 스페이스X의 증시 입성은 예상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장 전날 19% 넘게 상승하면서 단숨에 나스닥 시가총액 6위에 올라섰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서 화려하게 대비해서 치른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높습니다. 앞서 상장 절차 기간 동안 국내 주식 시장은 직격탄이 컸죠. 특정 종목이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수급 블랙홀 현상 때문입니다.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전쟁 장기화 우려 영향 등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한 자금 이동 여파가 컸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로 국내 대형 기술주들이 수급 이탈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유동성 블랙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은 미미한데 향후 락업, 그러니까 이제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고 지수 편입 효과도 맞물리면서 추가 쏠림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수급 악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동상 수급 측면에서의 기업 공개 영향력은 이벤트가 일어나기 직전이 가장 크고 이후에는 반영도가 점점 떨어지는 만큼 주가 측면의 영향력 역시 점차 줄어들 거라고 보는 시각이 높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가 첫날부터 급등세를 보이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인데요. 스페이스X 직접 공모에 나서지는 못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본주 매수나 ETF 간접 투자 움직임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앞서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우주 관련 ETF 7종에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다만 기업 공개 시장 특성상 상장 초기 주가 변동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이런 변동성을 고려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16: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8: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오후에 비 소식 있는 호남권은 살짝 구름 많습니다.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올 텐데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양이 조금 더 많겠습니다. 강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행주대교부터 밀리고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도 막힙니다.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성산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튼 라디오 1시 뉴스 앤 트롯 박규빈입니다. 이번 시간 트로트 준비합니다. 7635번님이요. 트로트 가수들 노래 너무 좋아요. 날씨가 화창하네요. 와이튼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와 앱으로 받겠습니다. 린의 날 버린 남자 첫 곡으로 듣고 옵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시 뉴스 앤트롯 문 열었습니다. 뉴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하는데요. 1시 이번 시간까지는 트로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라이브 채팅창에 글 남기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5732번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운전은 좋아하는데요. 주차가 운전 경력 13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골목 안에 가정용 전기 충전기가 있어서 또 골목 진입해야 되는데 쌍방향 주차되어 있으면 진입 주차 잘해도 나올 때는 몇 번이나 차에서 나와서 확인해야 한답니다. 여러 번 남편 찬스를 쓰지만 남편 잔소리 감수해야 해요. 주차 어렵죠. 주차 어렵습니다. 저도 주차할 때 공간이 좁거나 그러면 양옆에 차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혹여라도 뭐 내 차가 망가지는 거는 뭐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차를 혹시 망가뜨릴까 봐 걱정이 되고 요즘에 후방 카메라 대부분 차에 다 있잖아요. 진짜 후방 카메라 없었으면은 어쩔 뻔했나. 진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뭐 후방 카메라 없이도 운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사이드 미러 이거 하나만 보고도 막 하시던데 괜찮습니다. 5732번님 주차는 원래 어렵습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너무 또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남편의 도움을 받으시죠. 뭐 예, 잔소리야 뭐 잠깐 감수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혹시 주차 잘하시는 분들 주차 잘할 수 있는 비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운전 경력 13년이 지나도 어려운 게 주차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조정민의 평행선 듣고 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조정민의 평행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트롯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회담 여부에 대해 지금 성사 가능성을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기회가 닿으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모든 일정이 가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 등 많은 변화가 야기되는 가운데 이유는 기존의 국제 질서나 통상 질서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요한 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합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총장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돼 있는 선관위 관계자 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정리한 대상자 명단에 대해 합수본에서 검토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33로 전장보다 3.37%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88로 3.23% 하락했습니다. 예,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691번님,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또 주중에 휴일에 되는 날에는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항상 12시 20분, 1시 20분은 트로트 전해드리는 뉴스앤트롯이고요. 지금 1시 뉴스앤트롯 듣고 계십니다. P7427님이요. 앱으로 이렇게 주셨네요. 32년 운전 했어도 주차 쉽지 않죠. 백미러 잘 보시고 주차 라인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평행 주차가 쉽지 않죠. 앞뒤 다 막음. 야, 그 띠로리 이러시면서. 아, 띠로리 이거구나. 네, 맞아요. 평행 주차를 했고 앞뒤가 다 막혀 있으면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차를 뭐 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럴 땐 연락을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주차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렵습니다. 나는 주차를 잘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나만 못하지? 이러실 건 없고요. 주차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허허벌판에 내 차 하나만 있으면 어렵지 않죠. 근데 다른 차들도 있고 막 주변에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많잖아요. 걸릴 것들이 다 안 닿게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주차 칸 그 라인 이렇게 딱 맞춰서 넣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차 라인에 들어가도 내가 차 문을 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때 양옆에 있는 차들도 문을 열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아유, 어렵습니다. 예, 주차는 원래 어렵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진미령의 Forever My Love 전해드리고요. 지승현 양지은의 당신이 좋아 두곡 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당신이 좋아 양지은, 치승연 함께 부른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김수찬, 진미령 함께 부른 곡이었죠. Forever My Love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이탈리아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순방 기간 국정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이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주말이나 월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인 15일에 양해각서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첫 조사를 받았던 지난 6일처럼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821번님이요. 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아마 앞서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배운 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배우셨나. 7691번님 신청곡 마이즈.

네, 옹이 보내드릴게요. 제이코의 달빛 속에서 김범룡의 인생길 세곡 보내드리면서 뉴스앤트롯은 마무리하고요. 2시 20분에는 뉴스앤뮤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박규빈입니다.

시간인가 차갑게 식어버린 너의 마음인가 차라리 헤어지자 말을 하든지 그럼 지난번에 빌려간 노트북은 다시 따오 그거 두 개 비싼 거 할부도 남아있다 우리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나만한 남자가 어디 있다고 저만한 남자한테 가냔 말이야 지금 내 기분이 그래 보이가 없네 지금 니네 집 앞 포장마차 5분만 있게 하자 닭발 시켜놓고 기다린다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 5에서 50mm, 강원 내륙과 영남권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미리 시설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와 마포, 수서와 중암동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수서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요. 주변에 작업 구간도 있어서 더 혼잡합니다.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일산 쪽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묵동나들목부터 정체고 3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 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가운데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도 완료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오늘 합수본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이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이 배경과 관련해 이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입니다. 이 합수본 측은 자료의 양이 많아 오늘 안에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합수물 선별과 정리 분석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1일 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검경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공식 출범을 알린 뒤 나흘 만입니다. 절반은 앞서 선관위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참여한 광역수사대, 또 절반은 다른 부서의 차출 인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합수본 측은 충원 인력이 주말 사이에 인수인계와 압수물 분석 등 업무에 바로 투입될 거라며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향후 수사 전망도 짚어주시죠.
5: 네, 신속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현재로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걸로 보이고요. 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인 관련자 소환에도 착수할 전망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그렇다고 노 전 위원장을 단시간 내 소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일단은 현장에 있던 투표소 관계자, 또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수준에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고의성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합수본 관계자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상황을 두루 살펴야 할 거라며 이 위험성이 예상됨에도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4: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이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7: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6: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8: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6: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서 2년 전 총선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에 그쳤고 또 틀린 개표 결과는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9: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 착오 입력이 알려진 다음 날 임태희 경기 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고 말했습니다.
10: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9: 이번 사태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측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도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유효표 2,200여 표가 무더기로 무효표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1: 선거는 4월 10일이었고 그거는 6월
12: 이수정 22대 총선 경기 수원정 출마자입니다.
11: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뭐 정정할 게 있다 하면서 왔고 그 사람이 그 세 명이 왔어요. 그래서 네. 득표수가 변경됐다. 근데 우리
9: 선관위 홈페이지엔 여전히 잘못된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3: 수정해서 당연히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충격적이에요. 예.
9: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재량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7명이 당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전수조사가 도입됐고 이번에 드러난 두 건 모두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혀 추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65명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4: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14: 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4: 네,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죠.
14: 네, 그렇습니다. 오전 조사를 마치고 지금은 오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0분쯤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이곳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호송 차량은 특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고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사무실 인근에는 지지자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모여 있는데 호송 차량이 등장하자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긴급 상황에 대비해 집회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경력을 배치해둔 상태입니다.
4: 네,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는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14: 네, 종합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합참의 계엄 관여 의혹이나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내란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조사는 검사가 직접 진행하고 김정민 특검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 네, 반란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중 기소를 주장하고 있죠.
14: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같아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며 위험이 처분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어느 정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내란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국헌 분란 목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4: 네,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돼 경찰이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며칠째 마땅한 추가 단서가 없는 데다 동선 범위도 방대해서 피해자 신원 확인부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정 기자,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가요?
15: 네, 발견된 신체 부위 이외에는 아직 특별한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사람의 다리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회수센터 내부를 수색하고 신고자를 조사한 데 이어 다리가 실려왔을 가능성이 있는 회수 차량 34대를 특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유력한 차량을 찾아내더라도 이후 수거 장소를 하나하나 탐문하고 범죄 연관성까지 입증해야 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현재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회수센터 CCTV도 분석하며 이동 동선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지역별로는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고 당일 들어온 쓰레기 양은 4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운행 동선이 방대한 데다 지문 같은 식별 단서도 없어서 추가로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사의 속도가 붙

0: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 네, 이 피해자도 아직 특정되지 않은 거죠?
0: 네, 현재까지 성별만 특정됐을 뿐 피해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된 다리 부위는 전체적으로 붕대에 쌓여 있었고, 뒤꿈치부터의 길이는 41cm, 발바닥 길이는 210mm 정도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지만 연령대와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교적 작은 발 크기를 고려해 일부에서는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체 부위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부패와 보존 정도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 범위가 달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인천 아라뱃길에서도 훼손된 신체 일부가 발견됐지만 전국 실종자와 미 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사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은 과거 유사 사건 기록들도 분석하며 수사 대상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충남 예산에 있는 저수지에서 20대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예산 예당 저수지에서 낚시를 갔던 2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낚시를 갔던 일행이 A씨가 물에 빠졌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난큰 불이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업체와 주변 공장 관계자 등 8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호남 지역은 구름만 많습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는데요. 시설물 관리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각각 두 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비봉 1,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비봉 나들목에서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성남요금소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신내나들목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 구리 방향도 하월곡에서 신내나들목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정체고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박규빈입니다. 2시 기준 서울 기온이 30.7도입니다. 예년 기온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낮에는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워지니까 음료도 이제 시원한 거, 얼음 들어있는 아이스로 많이 드시게 되죠. 물도 그렇고요. 낮에는 시원해서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 체온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정말 6월에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각별히 건강 신경 쓰시면서 이 한여름으로 가는 지금의 이 시기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이 시간 첫 곡으로 듣고 옵니다.

0: Wait, hold up, stop.
1: 네, 에스파의 노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레모네이드였어요. 2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또 주중 휴일에는 매시 20분에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도 들으시고 음악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음악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드릴게요. IOI의 갑자기, 르세라핌의 붐팔라, 아일릿의 It's Me 듣고 옵니다.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을 99.99% 수준으로 집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성과 상여금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천 원을 제외하고 모두 직원 성과급으로 집행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20대 대선을 치르며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국민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첫날 주당 161.11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며 성공적으로 미국 증권시장에 데뷔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달러로 이와 비교하면 주가는 약 19.3%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 176.52달러까지 올랐다가 마감 직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스페이스X 공모에는 3,500억 달러가 몰렸으며 이 가운데 기관 투자 주문액은 2,500억 달러, 개인 투자자 주문은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뉴스 전에 모두 세 곡을 보내드렸어요. IOI의 갑자기, 르세라핌의 붐발라, 그리고 아일릿의 It's Me,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8616번님이 아이고 잠깐 걷는데도 땀이 나네요. 김 모랑모랑 콧방이 생각날 만큼 차가운 곡 부탁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곡이 차가운 곡일까요? 네, 이번 시간 최신가요들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신가요들 들으면 약간 조금 이제 밝아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 차가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어떤 분은 뜨겁게 들으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저희가 또 세 곡의 최신 곡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들은 어떤 느낌으로 들으실지 궁금하네요. 우물정 공구사호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세 곡 보내드릴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세레나데 들으시고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빌리의 워크 세 곡 듣고 옵니다.

work.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2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프랑스 에베양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회담 여부에 대해 지금 성사 가능성을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기회가 닿으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모든 일정이 가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 등 많은 변화가 야기되는 가운데 이유는 기존의 국제 질서나 통상 질서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요한 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합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총장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돼 있는 선관위 관계자 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정리한 대상자 명단에 대해 합수본에서 검토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감찰받은 김승룡 소방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청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소방청은 김 청장이 제출한 의원 면직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이 의원 면직안이 처리된 건 청와대가 김 청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한 지 3주 만입니다. 김 청장은 소방 긴급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잠시 후 3시 20분에 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듣고 싶으신 노래 남겨주시면 3시 뉴스 앤 뮤직에서 여러분 노래 준비할게요. 블랙핑크의 셧다운, 이지의 That's No No, 이찬혁의 비비드, 라라 러브. 세 곡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3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 엄마
2: 민준아 유정아
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4: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3: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교통안전 1분 턱
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은 오후에 가까워지면서 자외선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전국 곳곳으로 자외선 지수 높은 수준이지만 보통 단계로 내려간 곳도 많고요. 동쪽 지역 햇빛이 더 강한 편입니다. 현재 서울 31.2도, 대구 31.9도, 광주 30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포대로 반포대교 북단 방향 서초역에서 성모병원 구간 3차로에서 집회로 인해 도로 이용 어렵습니다.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는 이제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3거리, 경복궁역을 거쳐서 효자파출소까지 2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종로 1가에서 을지로 입구까지는 집회 중인데 편도 전차로 이용이 어렵고요. 4시 반부터 7시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종로 1가에서 출발해서 종로 2가, 퇴계로 2가를 거쳐서 을지로 1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한강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1차로에 작업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죠.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7: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8: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7: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폐기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관 장소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9: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 해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6: 중앙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던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을 99.99% 수준으로 집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2022년 성과 상여금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천 원을 빼곤 모두 직원 성과급으로 집행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20대 대선을 치르며 소쿠리 투표 사태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국민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0: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11: 한명도
10: 합니다.
11: 더불어민주당
10: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1: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12: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했습니다.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2: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1: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13: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11: 정점식
13: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계엄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처럼 호송 차량을 타고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향해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5: 대통령님 인사하세요!
14: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6: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11: 송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16: 반란 제가 성립될 수가 없죠.
14: 반란 혐의 외에 종합특검이 수사하는 내란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합참 개업 연루 의혹과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줄입니다.
6: 정규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전 총무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고 전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전 심원지파 총무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를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트럭 34대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반입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7: 신체 일부가 발견된 곳은 인천 송도동에 있는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대부분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상가와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재활용 쓰레기가 하루 평균 40톤가량 모이는 곳입니다.
18: 이곳 반입장 1층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뒤 2층 컨베이너 벨트에서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9: 작업자는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가 붕대에 쌓인 것이 이상해서 보니 신체 일부로 의심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신체는 여성의 다리 부위로 뒤꿈치부터 약 41cm, 발바닥 길이는 210m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발견 당일 새벽 4시부터 센터에 들어온 쓰레기 수거 트럭을 통해 반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센터를 드나든 수거 트럭 34대를 특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를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사항도 확인해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 있는 재활용품 더미를 모두 조사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초 신체 일부를 발견한 작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초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과수 정밀감식에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육군의 차세대 무장헬기 미르온 엔진에서 최근 결함이 확인돼 비행이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력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9: 미르온은 육군이 운용하는 코브라 기종 등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소형 무장 헬기입니다. 재작년 양산 1호기가 인도된 뒤 15대가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됐는데 최근 엔진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납품된 엔진 57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47대에서 부식 현상이 38대에선 균열이 확인된 겁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화하는 국산 디퓨저 부품에 이상이 있었거나 조립 공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납품 업체가 엔진 제작사인 프랑스 업체의 공정을 따르지 않은 게 결함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 전력화 초기부터 이런 뭔가 균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0: 부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립 과정의 문제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된 미르온 헬기 15대엔 일단 비행 중단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엔진 제작 업체와 공동으로 결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 공정을 개선해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중단 조처가 내려지면서 당장 육군 항공학교 조종사 교육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는 2031년까지 160여 대를 실전 배치하려던 군의 전력화 계획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까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무기한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은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이란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겼습니다.
2: 문서 최종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며칠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1: 이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며칠 안에 서명식이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즉 농축 우라늄 폐기와 반출에 동의했다며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양해각서 합의 이행에 나설 경우 동결 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단계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에 나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은 양해각서 합의안이 이행된 이후 이루어질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3: 핵 문제 논의는 최종 합의 단계로 미뤄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요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해협의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다면서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 동결 자금이 일부 해제될 거라는 이란 매체의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란이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는 미국의 주장과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앞서 강민경 기자 리포트에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부정선거, 부실선거, 전면 재선거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로 한국갤럽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더운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기온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체가 크지는 않은데 충청 일부 구간에서만 10km 넘는 정체 보이고요.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곡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청계터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양지진입로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군자요금소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주변 혼잡하고 창원방향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가량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자전거가 지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동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박기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습니다.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받고 있어요. 591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이 시간 첫 곡입니다.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3시 뉴스앤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신청곡으로 시작했습니다. YTN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FM 94.5MHz고요.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도 이 방송 들으실 수 있고 또 앱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오늘 찾아오시면 듣는 라디오로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생방송 프로그램들 주말에는 생방송이지만 라디오로 온전히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의 어떤 매력은 사실 안 보일 때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이 라디오라는 매체의 매력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딱 좋은 프로그램이 주말 뉴스 앤 뮤직이죠. 3시 뉴스 앤 뮤직,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음악은 인기가요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가요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보내주시죠.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4723 황님이요. 앱으로 오셨어요. 아까 손이 바빠서 메시지를 못 남겼는데요. 오늘 선곡 멋집니다. 뉴스 앤 뮤직 최고입니다. 아까 나왔던 힙한 음악들 완전 신났었어요. 2시 뉴스 앤 뮤직에서 최신 가요들 전해드렸거든요. 그렇죠. 많이 신나셨죠? 3시 뉴스 앤 뮤직에서도 역시 가요를 준비할 건데 조금 색깔이 다른 가요들. 하지만 음악은 장르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음악이든지 너무 좋잖아요. 예,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음악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에픽하이의 Don't Hate Me 전해드리고요. 마이티 마우스의 곡입니다. 원더걸스 선희의 피처링 했네요. 에너지 두 곡 듣고 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에픽하이의 노래 먼저 들으셨어요. Don't Hate Me 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 원더걸스 선예와 함께 부른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였습니다. Y10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3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3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합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돼 있는 선관위 관계자 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정리한 대상자 명단에 대해 합수본에서 검토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특검 측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선고 직후 재판부가 국가방어를 위한 정당한 군사적

와 이란의 종전 합의가 마무리됐으며 서명만 남았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은 양측이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849번님이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한 장 보내셨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어떤 분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는 분인가요? 이분은 본인의 뒷모습에 사진을 찍힌 걸 아시나요? 아니면 혹시 본인이신가요? 누군가 함께 자전거를 오늘 타기로 나가셨는데 뒤에서 누가 찍어주신 걸까요? 아,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쫙 이렇게 쭉 있는 가로수가 보이고 그 옆에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분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진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막 그곳에 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 계절, 오늘의 이 날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예, 너무 보기가 좋네요. 시원하기도 하고 자전거 타면 사실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러네요. 7월, 8월쯤 되면 이제 너무 더워서 폭염이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면 바람이 불긴 하지만 너무 덥잖아요. 땡볕에. 지금까지는 아직 이 시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야외에서 좀 활동하실 분들은 6월 안에 많이 많이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3025번님 막 반가워하시면서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 잔뜩 사셨대요. 지금은 아침에 산 그 아이스크림 중에 이제 몇 개 드시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뉴스 앤 뮤직 들으시면서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네. 너무 좋네요. 이게 여름 휴가죠, 뭐. 노래까지 들으시면 더 좋으시겠네요. 신청하신 곡 쿨의 점퍼 맘보 전해드리고요. 주주클럽의 나는 나 이어갑니다.

조곡이었습니다. 쿨의 점포 만보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주주클럽의 나는 나였습니다. 3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회담 여부에 대해 지금 성사 가능성을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기회가 닿으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모든 일정이 가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 등 많은 변화가 야기되는 가운데 이유는 기존의 국제 질서나 통상 질서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요한 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일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 교육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감 광교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면서 책임기관에서는 진정성 있게 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역대 최다인 6,246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시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 처분 결과와 과징금은 재판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4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행정과징금은 당사의 2026년 2분기 영업실적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인식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어요. 벌써 3시 45분이 넘었네요.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506번님 날씨가 무더워지네요. 더운 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YTN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8616번님은 힐링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새 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앱으로 신청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S01님이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신청해 주셨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8950번이 문자 주셨었네요. 규비님 오후에 듣는 목소리가 또 다른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멋져요. 아우, 감사합니다. 투어스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고요. SS Dreams Come True, EOS의 넌 남이 아니야 세 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 20분에는 굿모닝 굿라이프 이어지고요. 뉴스 앤 뮤직 5시 20분 이태현 아나운서가 이어갑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은 돼야 선선합니다. 낮에는 더운데요.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녁까지 호남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30mm의 비가 오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서인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서천터널 부근 갓길에 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진입로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영산 회전교차로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행진이 시작됩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지금 출발하는데 서대문과 경찰청을 지나 대한문까지 3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5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는 서초역 8번 출구에

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집회 후에는 30분 동안 행진도 예정돼 있는데요. 강남 CGV까지 이동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5: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강렬 기자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5: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예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8: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9: 전 위원장입니다.
7: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9: 부실 선거 관리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7: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계엄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처럼 호송 차량을 타고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향해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1: 대통령님 인사하세요!
10: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2: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13: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12: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 제가 성립될 수가 없죠.
10: 반란 혐의 외에 종합특검이 수사하는 내란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합참 계엄 연루 의혹과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줄입니다.
4: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절단된 사람 신체 부위가 발견돼 경찰이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며칠째 마땅한 추가 단서가 없는 데다 동선 범위도 방대해 피해자 신원 확인부터 난항이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까?
14: 네, 발견된 신체 부위 이외에는 아직 특별한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사람의 다리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회수센터 내부를 수색하고 신고자를 조사한 데 이어 다리가 실려왔을 가능성이 있는 회수 차량 34대를 특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유력한 차량을 찾아내더라도 이후 수거 장소를 하나하나 탐문하고 범죄 연관성까지 입증해야 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현재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회수센터 CCTV도 분석하며 이동 동선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지역별로는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고 당일 들어온 쓰레기 양은 4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운행 동선이 방대한 데다 지문 같은 식별 단서도 없어서 추가로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사의 속도가 붙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4: 네, 피해자도 아직 특정되지 않은 거죠?
14: 네, 현재까지는 성별만 특정됐을 뿐 피해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된 다리 부위는 전체적으로 붕대에 쌓여 있었고 뒤꿈치부터 길이는 41cm, 발바닥 길이는 210mm 정도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지만 연령대와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교적 작은 발 크기를 고려해 일부에서는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체 부위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부패와 보존 정도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 범위가 달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인천 아랍

0: 뱃길에서도 훼손된 신체 일부가 발견됐지만 전국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사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은 과거 유사 사건 기록들도 분석하며 수사 대상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육군의 차세대 무장 헬기 미르온 엔진에서 최근 결함이 확인돼 비행이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력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 미르온은 육군이 운용하는 코브라 기종 등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소형 무장 헬기입니다. 재작년 양산 1호기가 인도된 뒤 15대가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됐는데 최근 엔진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납품된 엔진 57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47대에서 부식 현상이 38대에선 균열이 확인된 겁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화하는 국산 디퓨저 부품에 이상이 있었거나 조립 공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납품 업체가 엔진 제작사인 프랑스 업체의 공정을 따르지 않은 게 결함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전력화 초기부터 이런 녹각 균열이 발생할
4: 원인에 대해서는
3: 부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립 과정의 문제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된 미르온 헬기 15대엔 일단 비행 중단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엔진 제작업체와 공동으로 결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 공정을 개선해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중단 조처가 내려지면서 당장 육군 항공학교 조종사 교육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는 2031년까지 160여 대를 실전 배치하려던 군의 전력화 계획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까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무기한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이란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겼습니다.
7: 문서 최종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며칠 안에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며칠 안에 서명식이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즉 농축 우라늄 폐기와 반출에 동의했다며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양해각서 합의 이행에 나설 경우 동결 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단계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에 나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은 양해각서 합의안이 이행된 이후 이루어질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7: 핵 문제 논의는 최종 합의 단계로 미뤄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요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6: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해협의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다면서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 동결 자금이 일부 해제될 거라는 이란 매체의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란이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는 미국의 주장과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길어져서 지금 나오셔도 낮 즐기기 충분합니다. 요즘은 8시 넘어서까지 밝은데요. 그래도 해가 진 후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전주 19도, 제주 20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7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 갓길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터널 신흥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집회로 인해서 도로 통제 중인 곳이 있는데요.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방향 서초역에서 서초 3동 구간 2개 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5시부터 6시 반까지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집회 후에는 1시간 동안 행진도 있는데요. 한국은행과 개풍교차로 을지로 1가와 퇴계로 2가를 거쳐서 한국은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영국의 작가 알랭 드 보퉁은 불안은 현대인이 마주한 가장 큰 그림자이며 그 불안의 대부분은 모호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모를 때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커진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에 1명은요.

0: 자신이 은퇴 후에 연금을 얼마 받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연금은 내고 있지만 정작 내 노후 준비가 몇 점짜리인지 그 성적표를 열어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모호함에서 오는 이 불안을 지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눈을 그냥 질끈 감아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상태를 정확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내 노후에 숨은 연금 자산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부족한 틈새를 든든하게 메워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재무 전략 세워줄 베테랑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진짜 오프닝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내 상황을 알면 준비라도 해요. 뭐가 부족한지 알면 쓰리지만 그래도 막 뭔가를 할 텐데 그냥 덮어두고 모르면요. 아무것도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2: 네. 근데 사실상 그 통계 자료를 듣고 나니까 조금 좀 아쉬운 게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냥 국민연금 얼마를 받는지조차 안 찾아보셨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모른다는 거. 근데 사실상 저도 한번 가끔 보거든요. 근데 연금 금액이 마음에 드진 않아요. 더 먼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저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제가 국민연금 받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17년밖에 안 남았어요. 와, 생각보다 빠른 시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개인연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대략 빼기를 해보니까 김충남 팀장님 나이가 나오죠.
3: 나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이 됐고요.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65세의 이제 평균 수명으로만 따지면 30년 이상을 생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노후 생활은 정말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노후 준비 자금에 있어서만큼은 강제성이 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수입원의 한 5에서 10% 정도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니까 65세 자신을 위해서 65세 이후의 자신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좀 강제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소득활동하지 않는 노후 시기에 30년 그 이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넉넉하게 노후 준비 잘 돼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을 거잖아요. 오늘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현실 파악하고 싶지 않지만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여러분도 그 숨은 이야기를 통해 속에서 내 해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점검과 보험 점검을 하시면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면서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우리 집도 상담이 필요하다. 나도 보험료 지출이나 불필요한 가계부 지출 줄여서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9632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뉴스에서 간병인 비용도 의료보험 적용을 시켜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간병인 비용이 저렴해질 텐데 최근 부랴부랴 가입한 이 저희 4인 가족의 간병인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간병인 비용은 환자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을 대비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간병인 보험은 좀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 뉴스에서 간병인 비용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좀 덜해질 텐데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나 이거 괜히 가입했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4인 가족의 간병인 보험 어떻게 할까요? 이제라도 발을 빼시는 게 맞는 걸까요?
2: 저도 이 뉴스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문구들이 보여요. 단계적 추진 또는 시범 사업 또는 일부 대상 이런 글씨가 많이 보여요.
0: 뭔가 석연찮은데요?
2: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모든 환자에게 대해서 간병인에 대한 모든 비용을 모든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예를 들면 중증 질환 환자부터라든지 며칠 이하 입원은 제외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붙을 거고 무엇보다 이 국가 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자리 잡히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이 급여화 된다는 기사만 보고 나서 무조건 간병인 보험을 정리하기보다는 뭐 보험료 납입 수준이나 우리 질문자님 실제 4인 가족에 있어서 간병인 보험의 활용도를 따져보시고 나서 결정할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뭐 자세한 상담을 해봐 드려야 알겠지만 가족분들 나이나 소득에 따라서 무조건 다 4인 가족 모두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0: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4인 가족이라는 게 보통 부모와 자녀일 맞아요, 텐데 맞아요. 아이들 앞으로 간병보험 굳이 만약에 아이들이 어리다면 가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보험료가 빠듯하다면 예전에 정상우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간병인 보험은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가입을 하냐 너무 빠듯할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을 간병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 간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0: 여러 이유로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건 좀 장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방금 양수진 아나운서가 정확히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소개도 많이 했고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간병보험이 과거에 비해서 일부 더 내용들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뭐 180일 한도였지만 지금에는 365일 1년 내내 간병인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간병비 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반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혹해서 가입을 하기보다는 우리 집 상황에 맞춰서 간병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시기, 연령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김충남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4인 가족 모두가 간병비 보험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사항이라는 걸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우선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가족 중에 꼭 누군가가 간병비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별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만약에 소득활동을 하는 게 가장인 아빠라면은 아빠가 간병 상황에 놓였을 때 엄마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진 않으셨을 테니까 간병이 될 거예요. 생활비적인 측면은 뭐 다른 것들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테지만. 근데 반대로 아내분이 아픈데 직장 다니는 남편이 직장을 그렇게 쉬고 아내분 간병하는 게 사실상 현실로 쉽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 간병인이 필요한지를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간병인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 좋아진다. 이거는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근데 이걸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비용으로 적용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2: 네, 각 가정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사실상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모든 걸 국가한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개인의 안전장치, 이 개인보험을 적절히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이 간병인과 관련된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보라고 한번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집 또는 내 상황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시고요. 둘째, 간병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보장 금액과 이 실제 간병인과 관련된 보험이 맞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남녀노소 안 가리고 온 가족 모두가 무지성으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 건 아닌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우리 문자 사연 공 주인분도 자세한 상담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9632번님 저희 전문가 두 분이 연락드릴 겁니다. 꼭 전문가 1대1 상담 받아보시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괜한 비용 지출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제도는 사실 기본적인 안전망이고요.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보험들은 공적 제도의 부족함과 한계를 메우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질문은 실제로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든든한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서 고민 사연 들어보고 문제 해결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어디에서 보내주신 청취자님이실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이 강남구에서 거주하시는 50대 남성분의 이야기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지인들한테 보험들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이분도 친구분한테 그냥 보험 전체를 맡기시고 그냥 잘 되어 있겠거니 하고 지내오셨어요. 근데 이 사연 주신 분 실제로 만나봤더니 정말 그 영업에 누가 외치는 것 있잖아요. 의리!
0: 의리!
1: 이 정말 의리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 보험료 안 따지고 보장 내용 모르고 그냥 친구니까 의리로 가입하고 의리로 해지하고 오로지 의리 하나로 모든 보험을 친구한테 맡겨오시다가 얼마 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분이 1년, 딱 1년 보험 설계사 일하고 그만두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 보험료가 70만 원까지 또 늘어난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바뀐 담당자가 또 찾아오셔서는 뭔가 또 부족하다고 필요하다고 30만 원 보험료를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굿모닝 굿라이프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얘기는 보험 점검에 그냥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보험 점검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청취자님은 의리가 있으셨어요. 근데 설계사인 친구분은 의리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춘환 팀장 한 번 더 해주세요. 친구분이 어떠셨다고요?
1: 의리. 의리. 의리.
0: 아유 그렇군요. 의리 하나로 보험을 믿고 맡겼는데 1년 짧게 일하고 그만을 뒀고 그 와중에 또 바뀐 담당자는 이게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추가로 권유한 30만 원의 보험료가 있다. 이 보험료도 보험료인데 도대체 무슨 보장으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했고 또 추가 권유를 받은 건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2: 맞아요. 따져보기에 앞서서 저는 꼭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보험은 의리로 가입하는 게
0: 아니다.
2: 아니다.
0: 그렇죠.
2: 왜냐하면 보세요. 이 50만 원 한 번 가입하면 매달 1년이면 얼마씩 나가나요? 거의?
0: 600만 원씩
2: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20년 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억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의리로 가입한다. 그리고 그 친구분은 또 1년 있다 그만둔다. 근데 이런 보험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 하면서 이제 가입을 하는데 사실상 청취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증권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의리로 내셔야 될 금액들이 너무 많더라. 70만 원 중에 무려 50만 원의 보험은 좀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20만 원의 보험에는 이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의료실손보험과 몇 가지 보장안들이 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0: 어떤 거죠?
2: 작년에 4세대 그 실비를 전환 실비로 변경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퇴사한 친구분이 2020년도에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3세대 실비를 굳이 4세대 실비로 전환을 시키면서 추가 보험을 이제 가입을 시킨 건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깝죠. 최근에 출시된 이 5세대 실손보험과의 보장 내역도 차이가 있고 자기 부담금도 차이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보장의 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4세대 실손보험은

0: 라는 거죠.
1: 맞아요.
2: 맞아요.
1: 그리고 보장의 기간도 꽤나 차이가 났죠.
2: 그 보장의 기간이라는 건 결국에는 또이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니까
1: 네.
2: 갱신주의에 좀더 짧은 텀을 갖는 4세대 실비로 갈아타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얘기신 거죠?
0: 맞죠. 근데 그게 이 실비보험이 한 2008년도부터 판매가 되다 보니까 벌써 18년이 지났고 5세대까지 진화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이 헷갈려할 수밖에 없어요.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고 재가입 주기도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이 3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급여 10%, 비급여 20%고 15년 뒤에 재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연 주인공분도 2035년도까지 이런 괜찮은 보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분과의 의리 하나로 그냥 보험료 차이도 얼마 나지 않지만 본인 부담금 20% 급여 20% 비급여 30% 올라갔잖아요. 이 4세대 실비로 변경을 하게 된 거고 결국은 5년 재가입 주기에 따라서 2035년이 아닌 2029년도에 그 당시에 판매되는 5세대 실비로 다시 한번 변경을 당하실 예정인 거예요. 사실 이것들을 좀 따져보면 의리 하나로 설계사분한테 정말 친구분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맡겼다는 건데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겠군요 하고 나서 좀 뒤늦게 알아차려 버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본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 기본적인 안정장치의 기능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비 수납한 영수증이 있어야만 보험금이 청구 가능한데요. 여기서 문제. 하지만 내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오늘 뭐 양심 테스트 뭐 이런 건가 봐요. 아니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병원비, 그러니까 쓰지도 않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 당연히 없겠죠. 정답은 X.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니까요. 아니에요? 쓰지도 않은 보험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1: 이게 조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2009년 7월 전까지 실손보험에서 판매된 특약 중에 일반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다쳤을 때 자기 부담금 없이 사용한 치료비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았던 보장인데, 요 특약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 한해서 산재사고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도 추가적으로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상욱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비 5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의 병원비는 상대방이나 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죠. 그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가입한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의 50%인 2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으신 소비자분들은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 시에 인상되는 보험료가 높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소득원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곧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 보험이 정말 좋은 것도 있고 또 요즘 보험이라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이런 특약들은 옛날 보험이라 좋은 것들이니까 반드시 실손을 전환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비교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될것 같아요. 2844님이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를 조금 헷갈려 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1, 2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했을 때 강제적으로 이제 전환되는 기능은 없는데 3, 4세대 실손 보험에 한해서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은 최신 실손으로 무조건 갈아타셔야 되는 거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1세대나 2세대까지는 재가입 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2세대 실손 보험도 2013년 3월 31일 1일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주기로 있고요. 그걸 계산해보면 2018년 4월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그때 가입한 실손보험들이 다 그 당시에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출시되었던 4세대 실손보험도 재가입

0: 주기가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그 5년이 도래하면은 우린 모두 최신실 손판으로 갈아타야 한다라는 거.
0: 맞아요.
1: 맞아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가입 주기가 돌아올 거, 또 너무 이 보험료가 많이 부담된다면 고민 없이 갈아타시는 것도 대안이 될 거고, 지금 당장 병원을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덜한 거, 보장이 좋은 게더 유리한 거니까 유불리를 좀잘 따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0: 네.
1: 청취자님이 어쨌든 이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이 보장까지 잘돼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대목들이 많네요.
0: 맞아요. 한 가지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 중에 2010년도에 가입한 20년 납 100세 만기의 건강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 및 보장의 범위가 일부 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 보험을 해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 납입 기간 중에 이제 앞으로 그동안 15년을 납입을 했고 앞으로 5년만 납입을 하면 이제 납입이 끝나는 보험이에요.
1: 네.
0: 그런데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긴 했지만 굳이 이 보험을 해지할 이유는 저희가 봤었을 땐 전혀 없었다. 해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특약을 일부 좀 빼고 여기서 줄인 보험료로 좀 보장의 범위가 넓은 진단비나 수술비를 일부 추가한다면 더 효과적인 리모델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보험들을 해지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2: 네, 그래서 보험을 조정할 때는 좀 납입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도 좀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15만 원짜리 보험을 잘 갖고 있었는데 설계사 분이 정리를 권하니까 정리를 하고 나서 가입한 보험이 10만 원짜리 30년 납인 거예요. 그러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5만 원 줄어든 건 맞지만 납입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총 내야 될 보험료도 늘어나는 건데
1: 그렇죠.
2: 사실상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좀 알아차리실 텐데 워낙 또 이제 상담받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할 때좀 정신이 없거나 지금 딴데좀 쏟다 보면 이런 것좀 많이 놓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은 20만 원의 보험은 실비도 있고 건강보험으로 진단비, 수술비 등이 있어서 괜찮아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더큰 문제는 이 50만 원짜리 보험인데 어떤 보장인가 봤더니 아쉽게도 사망보험금이 2억 나오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납입기간도 20년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 1억 2천만 원인데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것도 사연 주인공분의 가입 목적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이 오로지 그냥 의리.
1: 의리.
2: 의리 하나로 너 믿고 하나 가입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1: 이쯤 되니까 이제 김보성 씨께서 좀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의리 하나로 가입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모했다.
0: 보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의리 하나로 매월 50만 원씩 1억 한 2천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사람은 사망을 하니까 나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그냥 나뭐 사망하면 우리 가족들 위해서 2억 원 정도 마련해 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조차도 잘못되어 있어요. 저희가 늘상 말하는 것처럼 종신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나고 피보험자가 난데 내가 죽어서 받는 돈을 내 법적 상속인으로 해놨다면 여기에서 따져봐야 되는 건 기존의 피보험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산들을 봐야죠. 여기에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추가로 합산이 돼서 우리 가족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속세를 더낼수 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리로 가입하기에는 이 비용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만만치 않다라고 저희는 결정을 했고요. 청취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청취자님 본인도 이 보험은 나한테 맞지 않다. 지금 1년 동안 한 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 1억 1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세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보험들은 아쉽지만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렸습니다.
1: 아직도 이 보험 가입을 지인이 권유하니까 아니면 이제 막일 시작했으니까 하나 내가 가입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입하셨다면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장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 집 가정경제를 해치는 건 아닌지 목적에 맞는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더불어서 뭐 은행 창구 같은 데 가면 직원분들이 권유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2: 맞아요.
1: 권유로 인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필요에 의한 금융상품 가입이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2: 정말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 결국은 보험의 주체는 계약자인 내가

0: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연의 주인공분은 일단 실비도 있고 건강보험안에 진단비, 수술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뭐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정리 대상이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이 변경된 담당자가 제안한 상품, 이게 또 뭐였을까요?
1: 그이 30만 원어치의 추가
0: 맞아요.
1: 권유받은 보험
0: 네.
1: 상품이요?
0: 아, 또 다름 아닌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도 보완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5년 납, 단기 납, 이 종신보험이라서 10년째의 환급률, 원금 이상의 120%의 환급률이 올라오는 건 맞아요. 아마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럴 경우에 정말 뭐 대부분의 바뀐 담당자분이 잘 하시겠지만 일부 이런 분들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많은 오해를 사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사실 보험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좀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보장받기 위한 것들은 보장성 보험이다.
1: 그렇죠.
2: 그리고 내가 노후를 위해 연금을 위한 것들은 그냥 연금 보험이다. 보험 이름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축이나 노후를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은 사실 그 대안이 될수 없다라고 좀 단순하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청취자님, 기존의 이 보험들 120% 환급된다는 이유로 똑같은 종신보험을 권장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이 연금보험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5년을 납입하고 5년을 거치하게 되면 10년째에 전액 비과세로 130%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꾸준한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은행이나 보험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 수익률을 낼수 있는 금융 상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로지 이런 부분들은 사망보험을 통한 종신보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춰서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어머, 어떡해? 의리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진짠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창 샵 0945번입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1: 와이티엔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의리의 우리 청취자님 김충남 팀장님, 이분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신 거죠?
0: 네, 일단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지금 적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3만 원 정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최종 보장성 보험료는 7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30만 원은 5년 납, 5년 고치 후에 환급률 130%를 확정적으로 받는 목돈 마련 플랜으로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50대 남성 청취자분 사연이었습니다. 70만 원의 보험을 23만 원으로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 가져가셨고요. 추가로 권유받았던 30만 원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었기 때문에 목돈 마련으로 도와주셨다. 만나봤습니다. 자, 실시간 청취자 사연도 한번 짚어볼게요. 0243번님이요. 아니, 보험에서 필요 없는 담보를 삭제했더니 저는 환급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같이 상담받은 제 친구는 환급금이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0: 이거는 가입한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료가 저렴할 경우에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상품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1: 네.
0: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삭제해도 환급금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담보를 삭제해도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럼 이거는 이렇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0: 네, 그래도 실제로 따져봐야 돼요.
1: 그렇죠.
0: 네.
1: 보험의 가입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무해지 환급이 훨씬 더 유리한 거군. 네. 맞겠네요. 자, 4133번님. 저희는요, 3인 가족이 보험료가 70만 원이요. 이건 많은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2: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아니, 상황과 현금 뭐 수입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0: 볼수 있는데 일반적인 가정 수입원 대비로 본다면 70만 원 정도면 조금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청취자님 3인 가족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본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맞아요.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과해 보이지만 어떤 보장들로 구성됐는지도 좀
0: 그렇죠.
1: 살펴보셔야 되니까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분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원하신다면요. 계속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의리로 가입을 하기엔 보험은 한 번 내고 마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달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돈을 내야 하는 문제죠. 그 돈만 잘 모아도요, 몇천, 많게는 몇억입니다. 보험은 남을 위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드는 상품이어야 하는데요. 나를 위해 잘 가입한 보험이 맞는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대1 전문가와의 맞춤 재무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적게는 5mm, 많게는 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서쪽 지역에 양이 조금 더 많겠습니다.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와 성수, 여의도 등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도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 부근부터 12km 정도 정체고 기흥 5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외관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주타바 하메네이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직접 최고 지도자에 합의한 승인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고 최고 지도자와 국가안보회의를 포함한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양측이 유럽에서 직접 만나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란은 별도의 만남 없이 원격으로 서명을 진행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서방 소식통은 이르면 일요일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만나서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명식 장소로는 스위스 제네바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4: 미국의 우라늄 압수작전 우려 속에 이란이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 저장시설을 최근 더욱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다고 CNN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몇 주 동안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터널 일부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입구에는 폭발성 지뢰를 설치해 외부 세력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미 정보당국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00kg에 달하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에 압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 속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30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이상을 송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자금이 미국의 제재로 묶여있던 이란 자산의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동 지역 소식통 2명은 아랍에미리트가 총 100억 달러, 약 15조 2천억 원을 이란에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 중 30억 달러 이상이 이미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30억 달러 송금을 포함한 모든 관련 보도는 모두 허위고 근거가 없다며 동결된 이란 자산이 아랍에미리트를 통해 해제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서명식에 임박했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매체가 1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5: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6: 이란 메흐르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양해각서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14개항의 합의안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미국의 해상 공세 해제,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가 포함됐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는 이스라엘군의 신속한 철수도 명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경제적 지원 방안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금융 제재의 유엔화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도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고 싶다면 이 240억 달러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신뢰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입니다.
6: 문제는 최종 협상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 쪽에선 이미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때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사일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근까지 미국이 고수했던 협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7: 이란 동결 자산을 먼저 해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건 합의 뒤입니다.

0: 국장은 헤즈볼라가 존재하는 레바논에서 평화를 이루긴 어려울 것입니다.
1: 이런
0: 미국
1: 가운데
0: 국무장관입니다.
1: 미국은 종전 서명식 개최지인 스위스 제네바에 군 수송기 선발대를 파견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2: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밝힌 지 2주가 넘었지만 이란 측은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부인하기도 그렇다고 시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속내를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정부는 지난달 말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란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4: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 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이란 정부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입장을 요구했지만 2주가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기도 그렇다고 한국에만 이례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어려운 이란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100일이 넘도록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시인한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사과를 한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무호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날도 주한 이란 대사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선 모두 부인하고 개입한 것이 절대로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입니다.
3: 이란 측은 공식 해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한 이란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란 측이 고의성을 갖고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5: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하겠죠.
0: 대통령 취임을 준한 기자회견입니다.
5: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3: 결국 이란이 지금처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다가 전후 재건 사업 등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영빈관 정원으로 걸어 들어오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먼저 손을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때에 이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에서 국정운영의 실권을 쥔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에선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됐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겁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 계획은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 국방협력 등 여러 분야가 망라돼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고 교류를 늘리는 건 물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공감대 아래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 MOU 4건도 새로 체결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AI와 생명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제도의 교류 촉진과 협동조합 선도국인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위해 공식 환영식에 이어 공식 환송식까지 개최하며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주요 기업인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7: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 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6: 이 대통령은 오늘은 르네상스 문화중심지인 피렌체를 찾아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8: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에서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된 이후 마땅한 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동 동선 역추적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범위가 너무 넓어서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절단된 다리를 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수거 차량은 34대입니다. 이 트럭들은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회수센터를 출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탐문해야 하는데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려면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피해자 신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다리 부위는 뒤꿈치부터 41cm, 발바닥 길이 210mm 정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발 크기 탓에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자세한 인적 사항은 오리무중입니다. 과거 2024년 화천 북한강 사건이나 2018년 서울대공원 사건의 경우 시신 발견 하루에서 이틀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시신 여러 부위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며칠째 추가 발견 소식이 없는 데다 다리에는 지문처럼 단번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제로 남은 2020년 인천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했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신체 부위의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과거 유사 사건들도 분석하며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8: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장부에 등재된 탄약 수출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mm 권총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건지 장부상 숫자가 잘못 기록된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유명 축산조합 한우가 시중에 싸게 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고기 출고와 배송을 책임지던 조합 직원이 몰래 빼돌렸던 건데요. 약 5년간 1,000건 넘는 거래를 통해 횡령한 금액이 조합 추산으로 30억 원이 넘습니다. 지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10: 강원도에 있는 축산 영농조합입니다. 70개가 넘는 한우 농가가 속해 있고 농가가 키우는 소는 5천 마리에 이릅니다. 출고와 배송을 담당하던 유통과장 37살 박모 씨가 도축된 소고기를 몰래 내답한 건 지난 2021년부터 육가공 공장 냉장창고에 있던 소고기를 빼돌린 건데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거래 명세표를 조작해 반출한 한우가 재고로 잡혀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른바 2플러스 안심 등심 등 비싼 구이용 부위를 주로 반출한 뒤 축산물 직판장이나 마트, 식당 등 전국 판매업체 10여 곳에 40% 할인된 금액에 팔았습니다. 판매 횟수가 무려 1,000건이 넘었습니다.
11: 유통 전반적인
12: 축산조합 관리 관계자입니다.
11: 이제 부장과 박 과장이 둘이 도맡아서 하는 이제 실정이었고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게 알기도 힘들었고 이제 그게 쌓여가니까 이제 뭔가 손익상 뭐가 잘 맞지도 않고 계속 뭔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저희가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제 드러나게 돼서
10: 박 씨가 소고기를 무단 반출한 뒤 자신이나 가족 통장으로 받은 돈은 24억 원이 넘습니다. 만약 조합이 정상적으로 판매했다면 38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생활비 마련 목적이라고 진술한 박 씨. 하지만 계좌 조사 결과 빼돌린 돈 대부분을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특히 횡령이 드러나고 조합을 나간 뒤인 지난 4월 이후엔 절도 행각까지

0: 까지 버렸습니다. 이번엔 냉동 창고였는데 변경되지 않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냉동 정육과 소머리 등을 훔쳐 판매한 겁니다. 박 씨는 현재 횡령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을 앞둔 상황. 경찰은 조암대 유통 총책임자의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박 씨로부터 저가의 한우를 납품받은 업체를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YTN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 5에서 50mm, 강원 내륙과 영남권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강 주변에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충청권에서도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옥산 하이패스 부근부터 12km가량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원효대교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도 정체인데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여의 하류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창동교부터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월곡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출구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6월 13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한낮더위에 지치기 쉬운 오늘입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서 그늘로 숨어도 쉽사리 땀이 식지 않을 만큼 무더운 날씨인데요. 다가올 한 주 내내 이렇게 더울 거라고 하니까 와,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됐구나 싶습니다. 꿉꿉하고 땀이 흐르는 날씨에 불쾌지수도 오를 수 있는 토요일인데요. 짜증을 날려줄 시원한 음악들로 함께해 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 첫 곡은 반젤리스가 부릅니다. 2002 FIFA 월드컵 오피셜 앤썸.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2002 월드컵 공식 주제가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2002년도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어제 또 우리나라 첫 경기 있었잖아요. 홍명보가 체코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뒀고 또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회 기대하고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월드컵 킥오프 프로그램 쭉 진행 중이고 또 오늘 밤 9시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는 대학교 막 입학해서 한창 공부 안 하고 날뛰던 시절에 하필이면 그때 또 월드컵을 해가지고 진짜 중간 기말고사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놀았더니 아, 졸업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 2002년 월드컵 아마 기억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셨을 텐데요. 원래 노래 들으면 딱 그 노래를 즐겨 들었던 한 시점으로 타임슬립해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 또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퀸의 Can't Stop Now 듣고 오고요. 이어서 퀸의 We Are The Champions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다면 어느 정도 힘든 일인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엄청 높은 고원이랍니다. 어우, 그럼 그걸 어떻게 올라가? 이거 뭐 전문 산악인만 갈수 있는 데 아닌가? 궁금하네요. 2524님, 슬디는 낙화놀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몇몇 지역에서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열리는데요. 저는 어제 무주 안성 낙화놀이에 다녀왔습니다. 타닥또닥 소리, 은은한 풀향의 시각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 너무 좋았어요. 낙화가 타는 동안 소원을 빌어보았는데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뒤에 또 자주 볼수 있기를, 어떤가요? 저의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듀엣토의 구름에 달 가듯이 신청합니다. 낙화놀이라. 뭔가 이렇게 되게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의 같은데 낙화가 타는 동안 소원을 빈다. 그래도 듀엣토의 자주 볼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샘브르님,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번 주 낮에는 더운데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하면서 기상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샘플의 기상캐스터님 감사합니다. 1355님, 가끔 구글 포토에서 알림이 오는데 지금 슬기데이 듣고 있을 때또 왔어요. 유슬기 20땡땡령 여름 이렇게요. 아, 이게 사진 찍어놓으면 저도 이게 가끔 뜨거든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 추억의 사진, 오래된 사진 하면서 저번에도 슬기님 사진으로 자주 알림이 왔는데 타이틀이 멋진 순간의 기록. 우리 동네 전설의 등장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던지요. 오늘의 슬기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을까요? 피디님 알려주시면 감사. 예, 여러분 뭐 목소리만 들어서 이게 어떤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피디님께서 예, 걱정된다고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네. 아무튼 이렇게 사진 뜰때 가끔 저도 이렇게 추억 여행하곤 해요. 이때 사진하면서 재밌습니다. 룬님입니다. 선거 다음날 새벽 욕실 청소하다 눈에 락스 들어가서 씻느라 고생하고 뜬 눈으로 새우고 아침에 병원 열기가 무섭게 병원으로 돌진 별 문제 없다 판정 받고 사고를 치려면 병원 문 여는 시간에 치라는 의사 선생님의 충고를 듣고 왔습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혼자를 즐기는 슬기라고. 아니, 이거 큰일 날 뻔하셨네요. 락스가 눈에 들어가면은 이거 위험한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욕청소, 그래서 저는 욕실 청소할 때 마스크도 끼고 안경도 껴요. 여기 튀거나 그럴까봐 안경이 아니라 약간 뭐 물안경 있으면 물안경이 더 좋고 락스는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희석해서 잘 쓰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욕실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여시고 창문이 없으면 문을 열고 하셔야 된다. 문 닫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딱문 닫고 뿌리고 있다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피부가 막 눈이랑 이런 게 닿지도 않았는데. 혼자를 즐기는 슬기라고 하는 건 이제 공연을 혼자 보러 다니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제가 공연을 보러 다닐 때 이제 다제 우리 친구들과 형동생들의 공연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혼자 안 다니면 불편합니다. 왜냐면 공연 전에도 인사하고 공연 끝나고도 인사하고 이런 건데 같이 가봐야 그분을 챙길 수도 없고 예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같이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잘 없죠. 지인 없는 공연은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공연을 내가 지인이 없는데 보러 갔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보고 싶어서 공연을 간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편협하다, 사람이.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 하는 공연 없이 누가 해야만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 좀 편협하네. 좀 공연을 다양하게 보고. 근데 이게 제가 공연을 진짜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지인이 너무 많아서. 공연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래몰래 다녀서 그렇지, 진짜 대학로에서도 뮤지컬 많이 보러 다녔고, 대극장 뮤지컬도 정말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고 싶은 공연이라는 게 생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보러 간 공연들은 남들이 다 보고 싶어 하는 공연이었거든요. 이미 뭐 티켓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공연들을 구해서 보고 하나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KSY님, 얼마 전에 본 공연 중에 첫 음이 트럼펫 솔로로 시작하는 곡이었는데 그만 그첫 음부터 음이 탈이 난 거예요. 해외 오케스트라의 트럼펫 수석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물론 그

뮤지 연주는 정말 잘했죠. AI라면 이런 에피소드는 없겠죠. 공연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묘미랍니다. 국립극장은 다양한 공연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와 공연 확장성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공연은 혼자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맞아요. 뭔가 데이트할 거 아니면은 공연 보러 가서 이 공연을 안 좋아하면 또 힘들고요. 이게 뭐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힘들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펫이 진짜 어려워요. 트럼펫 연주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뭐 트럼펫의 음이탈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떠나서도 많이 나기도 하고 AI가 음이탈이 안 나니까 완벽할 수 있지만 음이탈도 연주에 뭐한 분야일 수 있는 거니까 네 실제 묘미 라이브의 묘미인 거죠 네 근데 뭐 완벽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AI가 연주를 한다 10번을 보러 가면 10번이 다 똑같지 않을까 물론 설정을 다르게 해서 다르게 한다? 그것도 이상한데 사람은 정말 10번에 하면 10번 다 다르니까 듀에토르님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온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귀로만 들으셔도 되는 듀더클입니다 가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고 그냥 듀에서 노래만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보내주십시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우물정 0945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듀에토의 구름에 달가듯이 인기 현상의 I Surrender 듣겠습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6: 피가

6월 13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예술전당에선 다니엘 로자코비치, 고체 카푸숑, 엘렌 메르시에가 함께 베토벤의 3중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곡은 이런 페스티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자가 모두 협연을 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이죠. 베토벤의 3중 협주곡 중 3악장, 안네 소피 모터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는 최대 50mm, 강원 내륙 을 비롯한 동쪽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잠원 나들목에서 서초 지나 양재 나들목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는데요. 이후 남청주 나들목 갓길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청주 분기점에서 남청주 나들목까지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매송 나들목 3, 4차로에서도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사고 여파로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유튜버 전한길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유튜버 전한길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0: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2: 양태종
1: 문제는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0: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2: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3: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대전에선 지역시민사회단체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관리 미흡 실태를 지적하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선 사전선거 대신 본투표만 하고 개표도 수개표 방식으로만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5: 육군의 차세대 무장 헬기 미르온 엔진에서 최근 결함이 확인돼 비행이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력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6: 미르온은 육군이 운용하는 코브라 기종 등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소형 무장 헬기입니다. 재작년 양산 1호기가 인도된 뒤 15대가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됐는데 최근 엔진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납품된 엔진 57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47대에서 부식 현상이 38대에선 균열이 확인된 겁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화하는 국산 디퓨저 부품에 이상이 있었거나 조립 공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납품 업체가 엔진 제작사인 프랑스 업체의 공정을 따르지 않은 게 결함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전력화 초기부터 이런 녹각 균열이 발생할 원인에 대해서는 부품의 문제인지
2: 신정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총장입니다.
7: 면밀히 살펴보고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된 미르온 헬기 15대엔 일단 비행 중단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엔진 제작업체와 공동으로 결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 공정을 개선해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중단 조처가 내려지면서 당장 육군 항공학교 조종사 교육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는 2031년까지 160여 대를 실전 배치하려던 군의 전력화 계획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5: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장부에 등재된 탄약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mm 권총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졌는지 장부상 숫자가 잘못 기록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야산과 주차장

0: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양희력 기자입니다.
1: 새까만 연기가 거침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업체와 주변 공장에 있던 8명이 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제천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주택 138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혼자 사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4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4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벌써 찾아왔는데요. 전국 곳곳 축제장과 나들이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며 주말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광안리 해수욕장. 물 반 고기 반인 수조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맨손으로 숭어 한 마리씩 건져 올려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3: 이번에 세 번째로 가족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잡아봤는데 그냥 처음에 좀 미끌미끌했는데 이제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이 기뻐요.
2: 전통 어촌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탁 트인 경치에 싱싱한 회도 맛보고 체험 행사도 풍성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광주 도심과 가까운 계곡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도 잡는 사이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저만치 물러갑니다. 숲속을 한가로이 거닐고 반려견과 뛰놀기도 하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4: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 발 담그고 놀고 강아지 놀이터에서 강아지도 신나게 뛰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2: 하늘로 곱게 뻗은 나무 사이로 난 산책길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맨발로 황토길을 걷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남깁니다.
5: 아기가 아직 어려서 멀리를 못 가는 상황이라 담양을 오게 됐는데 메타세카이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2: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도심 안팎의 축제장과 명소를 찾아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6: 중동전쟁이 장기화한 탓에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청년 고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7: 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6월호를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에서 고용 둔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건 비상 계엄 여파가 있던 지난해 1월호 이후 처음입니다. 물가와 고용 등 민생 지표는 중동 전쟁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유가와 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후행 지표인 일자리는 지난달 들어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례 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 줄며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에 비해 감소폭도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반도체 특수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출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견인하고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역주행한 겁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 전통적인 고용 창출 산업도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일자리 부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줄며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은 산업과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고용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특히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9: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8: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의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7: 또 계층별 업종별 세부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6: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9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4.8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응급 환자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이송 지연 사태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0: 119 구급대로 환자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11: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요.
9: 가상 환자입니다.
11: 10분 전부터.
10: 환자의 정보를 AI가 파악해 자동으로 분류하더니 심근 경색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환자라고 판단합니다. 곧이어 이송거리, 응급실 혼잡도 등을 분석해 이송순위를 정해줬고 병원 측에서는 환자 정보를 곧바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가상 상황을 연출해 본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환자 상태부터 최적의 병원까지 분석을 대신해 주는 만큼 의료진의 부담은 줄고 골든타임 전까지 치료를 진행할 가능성은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12: 다양한 정보들을 일순간에 정확하게
9: 류현욱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입니다.
12: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그 숙련도에 따라서도 그런 역량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10: 지난 3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사망자가 감소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3: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9: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13: 이송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10: 다만 권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의료진이 져야 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구조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구조 개선 과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6: 경동 나비엔.
9: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0: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턱.
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날씨바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내일도 낮 기온인 30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 최대 50mm, 강원 내륙을 비롯한 동쪽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도심에서는 홍대입구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집회 이후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홍대입구 3번 출구에서 홍대입구 교차로 지나 홍대입구 7번 출구까지는 하위 1개 차로 이용해서 2회 왕복 행진이 이어지겠습니다. 4대문 안쪽에서는 중앙우체국 앞에서 한국은행 앞쪽으로 하위 1개 차선 따라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풍 교차로에서 을지로 1가 지나 퇴계로 2가에서 회원사거리 구간 다시 중앙우체국까지 행진이 있겠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잠실 철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는 차량들의 더딘 흐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요. 여파로 잠원 나들목에서 서초 지나 양재 나들목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 사이 2km 구간 밀리고 있고 매성휴게소 지나 용담터널까지는 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는 4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조남 분기점부터 시흥 휴게소까지는 2km 구간 아직은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중에서 A Summer Place 하우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여름입니다. 낮에는 더워도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죠.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름 휴양지에서의 사랑을 다룬 영화들 많죠. 피서지에서 생긴 일도 그렇고 더티 댄싱, 뭐 뮤지컬 그리스도 있죠. 영화나 예술 작품에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참 낭만적인데 현실에선 사실 위험하죠. 처음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건 위험합니다. 네, 아주 다가오는 사람의 마음을 의심해봐야 돼요. 제가 보면서 요새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항상 위험하더라. 아무튼 농담이고요. 어쨌든 자유롭게 떠난 여행길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처럼 바다를 바라보던 사람과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만큼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1942년의 여름 중에서 The Summer Knows,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아트센터입니다.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덕분에 정말 잘 지냈습니다.
0: 네, 저희가 이제 매주 다른 분이 오면서 네. 다섯 개 공연장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만에 또 뵙는 건데.
1: 네, 네. 아,
0: 어떠신가요? 그 지난 첫 방송을 하고 나서 옛날에 어떤 기억과 뭐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셨는지.
1: 네, 정말 추억여행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아하. 1화 방송을 듣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너무 네. 로봇같이 말하더라고요.
0: 로봇같이 말씀하셨군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같이 말해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경주 대리님은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제 지인과 서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네,
0: 함부로 제가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 5월 9일 오셨죠. 개관 3주년 행사는 잘 진행되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정말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5월 15일에 조수미 선생님 공연 시작으로
0: 맞죠.
1: 네. 네, 23일 파크 콘서트까지 개관 3주년 기간 동안에 약 한 1만 명 정도의 관객과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0: 예.
1: 그래서 부천아트센터의 3살 생일인 거잖아요.
0: 아,
1: 정말
0: 네.
1: 아주 성대하게 끝났습니다. 조수미 선생님 공연 좀 소개해드리면 그 이루마 작곡가님이 선사한 곡을 비롯해서 한 곡 한 곡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되게 열정적으로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를 해주셔서 땀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조수미 선생님께서 직접 땀을 닦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도 있었고 뭐 테너 진원님과의 호흡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0: 아, 진원 씨가 조수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1: 네네 맞아요. 듀엣도 하시고 아모르 파티도 부르시고
0: 네. 네.
1: 너무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또 클라라 주미강이랑 김선욱 네네. 선생님 듀오 콘서트도 있었었는데 진짜 그야말로 환상의 호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때문에 현장에 있었는데 관객분들이 정말 뜨겁게 환호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0: 야, 이 두 분의 네. 연주가 뭐 안 봐도.
1: 네, 맞습니다. 또 5월 19일에는 저희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도 있어서 생일날 선물 같은 공연 선사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부천 아트 센터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 분들이 한 쉬운 분 정도 계시거든요.
0: 네네. 네,
1: 그분들께서 마련해 주셔서 로비 콘서트라 파크 콘서트가 마련이 됐는데 한 5일 동안 매해 관객분들로 가득 찼고 또 파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오상지 아나운서님의 사회랑 에노 포레스텔라 더 디베스가 함께 했는데
0: 네네네.
1: 그 아트센터 앞에 잔디 광장이 있는데요.
0: 네, 광장에서.
1: 한 5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가득 메워서 너무 아름다운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네.
0: 그 무료라고 했죠?
1: 네, 무료였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0: 나도 야 가고 싶었다 진짜.
1: 네,
0: 보고
1: 진짜죠?
0: 싶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대단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네. 지역 축제네.
1: 네,
0: 진짜 대축제.
1: 지역의 대축제였어요.
0: 야. 네네. 아트센터에서 그런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외에서 이런 공연 야외에서 공연하는 게 맞나요?
1: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인프라가 앞에 잔디 광장도 있고
0: 그러니까.
1: 시청도 있고 아무래도 주요 중심지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부천아트센터를 찾아주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좋은 축제 현장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 예당 정도 돼야 그 잔디 광장에서 막 축제 페스티벌 하는 건데
1: 네.
0: 아트센터에서 광장 페스티벌 하는 데가 잘 많이 없지 않아요?
1: 그럼요. 그래서 저희
0: 제가
1: 아트센터
0: 알기로도?
1: 네. 그만큼 위상이 높다는 걸
0: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해봅니다.
0: 네. 아무나 할 수 없다.
1: 네.
0: 또 어떤 공연이죠?
1: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제가 한

0: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5일 동안 열렸던 공연 중에 그 로비 콘서트 모두의 클래식 공연이 있었어요. 아, 예, 예. 네, 여기에 제가 사회자로 참여해서가 아니라 네, PR 잠깐 하고 네. 네, 5일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열렸는데 매회 한 200분 정도 넘게 찾아주셨고 5일 동안 총 천여 명의 관객분들이 클래식을 즐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봤던 광경 중에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는 분들, 뭐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정말 일상 속에서 음악이 흐르는 순간이 이 순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데 네, 이렇게 로비 콘서트가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갑니다.
1: 말 그대로 로비 콘서트는 로비에서 진행하는
0: 네, 맞아요.
1: 편안하게
0: 네, 네. 콘서트
1: 작은 광장처럼 작은 네. 실내에서 시원하게
0: 네, 로비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1: 아니, 뭐 이렇게 부처가 다 무료로 이렇게 보여줍니까? 네. 사람들 좋게.
0: 시민의 문화 플랫폼이 입니다. 저희가 아, 그래서
1: 부처의 부가 그 부자할 때 분가 어 부처님가 어,
0: 마음이 네 마음이 부자고 예술이 부자고 네 오, 그렇습니다.
1: 좋은데요.
0: 네 그래서 6월 17일에 또 네. 저희 공연이 열려요.
1: 6월 그래서 17일요?
0: 네 낮 12시 10분 부천아트센터 로비에서 여러분 꼭 뵙겠습니다. 아,
1: 낮 12시 10분입니다.
0: 네네네 12시 10분입니다.
1: 여러분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경주 대리님께서 사회를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네. 성악도 전공하셨지만 이 목소리가 좋으셔서 아나운서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나운서로 이렇게 프리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연에서 네. 사회를 보는 거랑
0: 네, 네.
1: 나는 지금 공연 사업팀에 있는데 이 대리 아나운서 사회 봤을 때 이 부담감과 예를 들면 내가 프리로 가면 그 사회를 보는 곳에 돈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공연 사업팀에 네. 이경주 대리로 사회를 보면 그냥 무페이로 하나요?
0: 뭔가 그래도 따뜻한 시선으로
1: 예,
0: 네, 말을 잘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네, 저의 그런 실력을 제 역량을
1: 그렇게
0: 회사에
1: 생각하시는군요.
0: 보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1: 제 개인적으로는 부천센터 관계자분들 이거는 따로 수당을 좀 주셔야 한다고 생각. 밥이라도 좀 네, 특별하게.
0: 밥은 늘 많이 사주시긴 하는데.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한우로 사줘야 된다고.
0: 네,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또 뭐 그 했던 공연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있으신가요?
0: 저희가 6월을 첫 열었던 공연이 재즈 피아노 리사이틀이었어요.
1: 아, 네.
0: 허대욱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연을 해주셨는데
1: 네네.
0: 허대욱 선생님께서는 클래식이랑 재즈 뭐 유럽적 감성이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 세계를 많이 보여주시는 아티스트인데 공연을 듣고 있으면 마치 유럽의 어느 공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에 퇴근길에 맞춰서 열린 콘서트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힐링을 하고 가셔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6월 5일 허대욱 재즈 네. 피아노 리사이틀.
0: 네네네.
1: 아 이게 또 재즈 피아노 리사이틀은 리사이틀을 혼자 재즈 음악으로만 하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피아노만?
0: 네네. 되게 흡입력 있게 피아노로 이제 재즈의 감성을 전달하는 공연인데
1: 오, 어떠셨어요? 이게 들으셨을 때?
0: 일단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이랑 재즈를 다 아우르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정말 그 피아노라는 서양 악기로 그런 재즈풍의 그런 자유로운 느낌을 막 전달해 주시는데 이제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거든요.
1: 그게 혹시 그냥 일반 피아노 리사이틀과
0: 네네.
1: 재즈 피아노 리사이틀의 어떤 관객 반응 차이는 있나요?
0: 뭔가 관객분들께서 뭐, 좀 약간
1: 하나요?
0: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1: 움직이시면서
0: 흔드시는 분들을 많이 뵀던 것 같고
1: 네.
0: 네, 음미하시는 듯한 느낌의 그런 표정들 제가 앞모습은 잘 보진 못했지만 뭔가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이게 네. 좋네요. 지난번에 방송 나오고 나서 이 네. 부천 아트센터 가보신 분이
0: 네.
1: 좌석 간격이 넓고
0: 네네.
1: 아주 좋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0: 네네.
1: 여러분들 공연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소개해 주실 공연은 또 어떤 공연이 있습니까?
0: 네. 제가 이 좌석 말씀이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 네네네.
0: 이 좌석은 좀 편안하게 제작된 것뿐만 아니라 공연장의 음향까지 고려해서 제작된 그런 좌석이에요.
1: 알죠 알죠.
0: 네,
1: 보통 하려면
0: 네. 한 좌석당 비용도 꽤 높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트센터에 오셔서 좌석을 앉으실 때
1: 네.
0: 아 이게 그런 좌석이구나라고 느껴보시고 앉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으실까 해서
1: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0: 말씀드립니다.
1: 여러분들 설명해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푹신한 좌석 있잖아요. 그게 좋지 않아요.
0: 네 맞아요.
1: 그게 다 소리를 먹기 때문에
0: 네, 네,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최대한 그 푹신한 걸 없애고 또 제가 알기로 그 좌석 밑에를 공간을 비워야 소리가 잘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맞아요.
1: 이게 그걸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밑에 공간이 막혀 있으면 울림이 덜하고
0: 네,
1: 그런 게 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잘 아시네요.
1: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 있는 공연장이니까 사실 그걸 다 계산.

0: 1870년이라고 하면 조금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유럽에서는 뭐 베르사유 궁전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아하.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더라고요. 아하. 그만큼 긴 시간을 지나온 명문 오케스트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NS가 협연자로 함께 합니다. 이 연주자는 2024년에 부천아트센터에서 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리사이트를 열었던 정말 완벽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지휘로는 2025년, 2026년 상임 지휘자이신 도널드 러니클스 경이 맡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이 도널드 러니클스 경과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함께하는 첫 내한 무대라서 클래식 팬들의 관심이 정말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0: 프로그램도 또 정말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 윌리엄스의 토머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으로 시작해서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그리고 브람스 교향곡 4번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공연장이 음향의 메카, 뭐 음향의 전당이로 불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의 음색과 이 바이올린의 그런 하모니, 그런 입체적인 사운드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6월 16일 오후 7시 30분 네. 저희 부처아트센터 콘서트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 아, 네. 설명과 이게 아주 잘 맞네요.
0: 괜찮았나요?
1: 이게 방송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게 토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0: 네.
1: 3일 뒤에요, 3일 뒤.
0: 맞아요, 맞아요. 다음 주입니다.
1: 네, 바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1: 제임스 NS, 이게 최근 세계 무대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주자인데
0: 네네.
1: NS 콰르텟의 리더이자 독주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네.
1: 제임스 NS 때문에라도 많은 분이 부천에 오실 것 같은데 제임스 NS 섭외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0: 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저희 공연장 들려주셨는데
1: 아.
0: 이제 그때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받고 가셨겠죠?
1: 오.
0: 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성사가 돼서 이제 저희 아트센터에 드레스덴과 함께 오시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완벽하다, 뭐 완벽에 가깝다 이러한 수식어를 항상 달고 계시는 분인 만큼
1: 네.
0: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티스트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주도 그의 그런 통역사적인 그런 면모가 어떻게 발휘가 될지 매우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1: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네요. 이게 공연장의 음향이 좋다고 할 때
0: 네.
1: 이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0: 네네.
1: 서울에서 알 거 아니에요. 노래했을 때 딱 울림이 오는
0: 그렇죠.
1: 공연장 뭐가 안 되는 거.
0: 네네.
1: 연주자들이 하면서 오! 내 바이올린이 갑자기 내 바이올린이 이런 리액션이 나오나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있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1: 네네.
0: 실제로 리허설 때 뭐 손가락을 푸시거나 뭐 소리를
1: 내보시고
0: 좀 체크해 보실 때 약간 영어로 뭐 와우 막 이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약간 뒤에서 어깨가
1: 자부심이.
0: 으쓱거리고 저희 소리 좋죠? 약간 막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음향이 좋은 걸로는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1: 느끼죠.
0: 네, 저희는 뭐 관객석에서 많이 들으니까 확실히 밸런스가 참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성악 공연도 혹시 그 마이크 없이 하는 경우 있나요?
0: 네네네. 예전에 박해상 씨가 이제 하셨었는데
1: 리사이틀요?
0: 네. 정말 소리도 잘 들리고 또 합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가
1: 다르죠.
0: 잘 들리냐 이게 정해지는데 합창도 정말 잘 들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지 않나라고 자부를 좀 해봅니다.
1: 이야, 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공연이 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브런치 시리즈의 또 세 번째 시간인데요.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함께하는 네. 브런치 콘서트입니다. 이 공연은 오전 11시에 열리는 콘서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리즈를 열었는데 벌써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박상욱 피아니스트가 저희 또 부천 출신이라서 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해설과 연주를 함께 맡아서 오전에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음악으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윤동환 바이올리니스트가 또 함께 하는데 윤동환 바이올리니스트도 뭐 스위스에서 뭐 한국을 알린 그런 유명한 아티스트인데요. 이번에 좀 초여름 오전의 감성을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상반기 마지막 브런치 시리즈고요. 6월 2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1: 아, 브런치면은 공연장에서 뭐 브런치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파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먹고 와야 되나요?
0: 네, 각자 드셔야 됩니다.
1: 아, 각자 이렇게 피크닉처럼
0: 네,
1: 싸서
0: 맞아요.
1: 오시면 됩니다.
0: 저희가 음식을 직접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1: 네네네.
0: 브런치 시간에
1: 네네네.
0: 이제 편안하게 클래식을 즐기는 콘서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보고 네.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먹고 보면 잠들 수 있으니까
0: 네, 네,
1: 보고
0: 네.
1: 공연을 보고 드시는 걸
0: 네,
1: 추천드립니다.
0: 드시고, 네,

0: 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또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그
1: 아,
0: 잔디광장을
1: 네네.
0: 볼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뭐 음료도 드시고 음악회를 듣고 난그 감성을 느끼시면서 네, 차 한잔 하시면서 브런치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죠. 브런치 공연이 참 좋아요. 공연
0: 네.
1: 시간이 아까 12시,
0: 11시, 오전
1: 11시. 네,
0: 11시입니다.
1: 오전 11시입니다. 네, 오전 11시니까 사실 보고 먹어야겠네요.
0: 네.
1: 아침을 안
0: 보시고.
1: 드시는 분들이라면 11시 식사를 하시겠지만
0: 네.
1: 아침을 드시는 분들은 11시면 좀 빠르니까. 자, 또 공연이 있습니다.
0: 네, 바로 저희 부천아트센터 후원회와 함께하는
1: 후원회.
0: 네, 로비 콘서트 모두의 클래식 소개를 드릴게요.
1: 네.
0: 지난 5월에는 생일 주간이어서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10월까지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맞춰서 매달 두세 차례씩 이제 관객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로비도 음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를 해봤는데 다 소리가 너무 좋아서 되게 5일 동안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리오 트레 팀이 삼중주의 묘미를 다음 주 17일에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부천의 또 자랑이라고 불리는 경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제 연주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대와 관객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보니까 아티스트의 표정, 뭐 손끝, 땀방울까지 느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더 특별하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1: 네.
0: 이 공연이 어쨌든 무료잖아요.
1: 아, 그럼요.
0: 네, 그래서 안 오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 17일 공연은 김혜란 바이올리니스트, 최재원 피아니스트, 노은경 첼리스트, 트리오 트레팀이 삼중주의 그런 묘미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1: 아, 로비에서
0: 네네네.
1: 보통 몇분 정도 이렇게 오시나요? 공연하면?
0: 지난 5월에는 한 회당 한 거의 진짜 200분 정도
1: 로비가
0: 오셨어요.
1: 꽉 차네요.
0: 네, 저희가 카운팅을 다 하는데 한
1: 오.
0: 200에서 250명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1: 이게 로비 콘서트면은 지나가다가 볼수 있나요?
0: 네, 맞아요. 지나가시다가 이제 뭐장
1: 어머,
0: 보시고 네,
1: 진짜로?
0: 잔디광장 한 바퀴 돌고 유모차 끌고 오시는 관객분들
1: 아,
0: 계시고
1: 객석을 해놓는 건가요?
0: 의자를 저희가 깔아놓고요. 이제 그 콘서트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제
1: 네네.
0: 거기를 활용해서 방석을 드리고 네,
1: 아, 계단에도
0: 편히
1: 안 줘서.
0: 네, 보실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1: 아,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가
0: 네.
1: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하거든요.
0: 그럼요.
1: 실내니까.
0: 그럼요.
1: 그냥 야외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보면은 브런치 콘서트든 뭐 로비 콘서트든 이게 다 공연을 계획하고 하는 건데 공연 사업팀 입장에선 이런 게 무료인데 홍보용인가요?
0: 일단 저희 박은혜 대표님께서
1: 네.
0: 대중의 클래식화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의 클래식화. 네, 그런 말씀을
1: 대중의
0: 해주시는데.
1: 클래식화. 말이 바뀌었는데?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저희가 좀 모토로 어떻게
1: 아.
0: 하면 시민분들이 클래식을 더 가깝게 즐기실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공연화 시킬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상 접근을 하는데 그러한 방향성에 맞춘 공연이 로비 콘서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관객분들이 오셔서 이제 음악을 자유롭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일하는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료고 뭐 수익을 얼마나 두고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기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 공연 사업팀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콘셉트입니다.
1: 로비 콘서트 좋네요.
0: 그래서 기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1: 자, 올 하반기 라인업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6월 달 공연인데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떤 공연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저희가 드디어 하반기 라인업을 공개를 했는데 먼저 스타트부터 매우 강력합니다. 이름 석자로 바로 설명이 끝나는 피아니스트 계시잖아요. 조성진
1: 아,
0: 씨.
1: 예.
0: 네, 조성진 씨의 체인버 콘서트어가 열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
1: 네.
0: 다음 달부터 듀더클 토요 매거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더 깊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조성진 씨 외에도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1: 아,
0: 뭐
1: 예.
0: 플루티스트 김유빈 씨, 뭐 리처드 이가, 파질사이, 에스토니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선우회관 씨, 뭐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트센터의 상징이 파이프 오르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 그런 리사이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다 보니까 뭐 호두까기 인형,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공연도 이어지고요. 저희가 진짜 숨가쁘게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되고 저희 소셜미디어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런 데도
0: 네, 인스타그램
1: 아, 있습니까?
0: 그럼요. 있죠.
1: 오, 있죠.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뒤덕골 네.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 지금 매주 꿀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1회차는 맛집이었고요.
0: 네, 맛집.
1: 2회차는 인생샷이 나오는 네. 포토존인데 네. 제가 봤을 때 부천 아트센터는 광장에 있어서 네. 이게 많을 것 같거든요.
0: 정말 많아서 사실 이 질문을 주셨을 때 어디를 소개하지?
1: 그치, 그치.
0: 너무 어디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다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1: 너무 많다. 다 소개한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공연이 끝나고 저희가 빨리 나가기 바쁘잖아요.
1: 이제 네, 그렇죠.
0: 규정이도 있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무대를 배경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샷이 되게 예뻐요.
1: 무대를 배경으로.
0: 네, 무대를 배경으로 의미도 있고 그래서 무대를 배경으로 찍으시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어허. 저희가 콘서트홀 로비 1층에 보면은 포토 스팟을 기재해 놓은 데가 있어요. 부착을 해 놓은 데가.
1: 포토 스팟이다?
0: 네네.
1: 아예 있군요.
0: 네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서서 찍으시면은 이제 뒤에 로비 좀 탁 트인 모습도 보이고 그 계단에 저희가 부천아트센터라고 테이핑을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담기실 수 있도록 포토 스팟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콘서트홀이랑 소공 현장에 이번에 LED 포토존이 세워졌는데
1: 네네.
0: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아주 좋은 포토존이 또 설치가 됐어요. 저희가 이 포토존에 어느 방향성으로 어떻게 담을지 매번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이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제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콘서트홀 로비에서 찍으시고 공연장 내부에서 찍으시고 잔디광장에서 하나 또 찍으시고 네, 이렇게 찍으시면 저희 부천아트센터를 좀 많이 담아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1: 좋네요. 공연 한 네. 번에 한 뭐 사진 한 네다섯 장. 그래서 네. 매일매일 다른 사진 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이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부천 아트센터가 좀 핫할 것 같은데.
0: 네, 많이 들어오세요.
1: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시고.
0: 네, 많이 들어오십니다.
1: 야, 좋은 거예요. 이게 공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다가 공연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0: 그럼요.
1: 느낌이니까.
0: 네.
1: 아주 가장 지금까지 중에 포토존이 많은 부천 아트센터였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 화요일 부천 아트센터에서 있을 드레스덴 피라모니 공연에서 협연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작이 작곡한 4개의 낭만적 소품 중에서 1번 제임스 에네스의 바이올린, 에드와르드 라우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6월 13일 토요일 듀엣 토요더 클래식 슬기데이. 여름을 그린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딜리어스가 작곡한 여름 정원에서라는 곡인데 여름날의 나른한 느낌을 잘 나타냈습니다. 찰스 맥케러스가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에는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5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홍대입구 3번 출구에서 홍대입구 교차로 지나 홍대입구 7번 출구까지 하위 1개 차로 이용해서 2회 왕복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쪽 8번 출구 앞에서 출발한 행진은 강남역에서 강남 CGV 앞까지 하위 2개 차선 이용해서 행진이 이어진 뒤 조금 뒤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대문 안쪽은 퇴계로 따라 아직은 교통량이 자체가 좀 많은 모습인데요. 퇴계로 4가부터 회원사거리 지나 퇴계로 2가까지는 양방향이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소곡로 회원사거리에서 한국은 앞쪽으로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 YTN 24 시작합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45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요원이 주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부품 공작을 모의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파견 검사와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조사에서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국군 통수권자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며 무혐의 처분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이 반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와 같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7: 양태정 변호사입니다.
6: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8: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7: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8: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10: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9: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1: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7: 이주희
11: 없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5: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이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3: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7: 박성훈 국민의히 수석 대변인입니다.
13: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4: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이중잣대가 응축된 상징적 인물이라며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과 관련한 신속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총리 지명 뒤에야 뒤늦게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관할구청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웃듯 돈으로 때우며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며 과태료만 내면 상관없다는 파렴치한 특권의식이자 법치유린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본말 전도식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과도한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잠실 아파트를 직전 거래보다 4억 원 낮게 매도했다며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다주택 해소에 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역대 최대 중소기업 수출 실적을 이끄는 등 능력과 성과를 입증한 인물로 인공지능 시대 대전환이란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한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의 공동성명을 두고 한국의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한국과 EU 사이 공동성명을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언은 지금껏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고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까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양해각서에 무기한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이란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겼습니다.
16: 문서 최종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며칠 안에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5: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며칠 안에 서명식이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즉 농축 우라늄 폐기와 반출에 동의했다며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양해각서 합의 이행에 나설 경우 동결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단계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에 나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은 양해각서 합의안이 이행된 이후 이루어질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16: 핵 문제 논의는 최종 합의 단계로 미뤄졌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현재로서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요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5: 이란이 보유한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해협의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다면서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 동결 자금이 일부 해제될 거라는 이란 매체의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란이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는 미국의 주장과 핵 문제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9: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0: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아 열흘 만에 다시 30도 이상의 낮더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져 체온 조절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는 최대 50mm, 강원 내륙을 비롯한 동쪽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홍대입구 3번 출구에서 홍대입구 교차로 지나 홍대입구 7번 출구까지 하위 1개차로 이용해서 2회 왕복 행진이 이어진 뒤 잠시 후 8시 반에 행진과 집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광장에서 3일교까지는 양방향이 오늘 밤 10시까지 통제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고장 차량 여파가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정체가 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나 반대 한남 방면 소통 상황이 한결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 지나 서강대교 북단까지는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교통량이 꾸준한 모습인데요. 구리시계 일대, 묵동 나들목에서 하워골램프 일대까지는 아직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광고부터 예능까지 요즘은 짧은 영상 하나를 보려고 들어갔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화면을 넘기게 되는 때가 많죠.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기 때문에 중독성도 상당한데요. 이에 영국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SNS 중독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콘텐츠 유통 채널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부가 패스트 TV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고만 보면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K-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을지, OTT 업계와 방송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김조한 UID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몽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외국의 미디어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네.
0: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제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죠.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가요?
1: 지금 한국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요, 영국이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공론 조사를 거쳐서 연령 제한과 기능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SNS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먼저 영국 정부는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 Growing Up in the Online World라는 그런 이름으로 공식 공론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5월 26일에는 이 조사가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의 문서 제목이 온라인 세계에서 성장하기라는 제목인데요.
0: 네.
1: 이 문서를 보면은 금지를 추진하는 대상이 SNS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AI 챗봇,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0: 네.
1: 영국에서 의회에서 조사한 조사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SNS 금지가 아동을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주장이 양측이 골고루 담겨 있는 그야말로 중립적인 그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0: 네.
1: 영국 의회에서는 아동복지 학교 법안 등 심의 과정에서 상원의 일부에서 16세 미만 소셜 기능 전면 금지 성격의 수정안을 붙이려고 시도를 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 비판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0: 네.
1: 현재 영국 의회는 법제화 과정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다만 호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을 차단했거든요. 영국은 이 호주 모델을 참고하여서 앞으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영국은 16세 미만 SNS 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놓고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1: 네네.
0: 지금 영국이 또 참고한다는 게 호주식 모델인데 네. 이게 정확히 네. 어떤 내용인가요?
1: 호주가 정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은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다라는 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2024년 말에 이 법이 통과됐고 1년 유예 기간을 가진 후에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초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0: 네.
1: 이 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도 부모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처벌하느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X 같은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계정 생성의 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즉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기업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위에서 말한 그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하는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최대 약 5천만 호주 달러 규모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0: 네, 상당히 강한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1: 네.
0: 지금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호주의 시행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저도 영국보다 먼저 시행이 된 거니까 호주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0: 네.
1: 찾아봤는데요.
0: 네.
1: 호주의 이 세이프티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약 470만 개의 16세 미만 계정이 삭제 또는 제한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뭐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너무 쉽게 우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누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걸 거예요. 우회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요. ABC 오스트레일리아와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호주의 많은 청소년들이 생년월일을 변경하고 부모 계정을 사용하고 VPN 사용, 새 계정 생성 등 여러 방법으로 이미 우회해서 계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한 10대가 1950년대생 출생으로 입력을 했는데 검증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계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사례가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직 SNS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0: 네.
1: 2026년 3월 호주 조사에서 부모들에게 물어보니 법 시행 전 약 절반 수준이었던 이용률이 시행 후에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정도다 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줄리 임먼 그랜트 호주 온라인 안전위원장도요. 지금 호주는 대략 3분의 2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금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완전 차단에는 실패한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기업이 아이들의 SNS 계정 생성을 막는다고 막고 있지만 완전 차단에는 실패를 한 상황이다.
1: 네네.
0: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쉽게 네. 우회하는 거 말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1: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가디언이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차단된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나는 예전보다 뉴스를 덜 보게 됐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0: 네.
1: 성인들은 SNS를 유해한 공간으로만 주로 보고 있지만 사실 SNS는 많은 청소년에게 뉴스를 보는 창구, 학교 정보, 지역사회 소식, 사회 참여의 통로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0: 네.
1: 일부 연구와 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정치, 사회, 정보 접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친구 관계 단절이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가디언의 인터뷰를 보면 일부 청소년들은 오히려 안심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연락하기 어려워졌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 아니고 더 지역에 사는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청소년,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 금지가 주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0: 네. 호주 시행 모델은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수준이잖아요.
1: 네.
0: 영국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1: 영국 정부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요. SNS 그 자체보다도 SNS를 중독적으로 만드는 SNS의 설계라고 합니다.
0: 네.
1: 대표적인 것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스냅챗의 연속 접속 기록, 알고리즘 추천, 그리고 낯선 사람이 자동 연결되는 기능 같은 것들입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아이들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플랫폼이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보다는 기능 제한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영국의 규제 계획에 반대한다.
1: 네. 미국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영국 정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은 꽤 명확한데요.
0: 네.
1: 광범위한 금지보다 더 나은 기술이 해답이다. 입니다. 주영 미국 대사관이 공개한 의견서와 영국의 보도들, 영국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은요, 미국은 부모 통제 강화 그리고 플랫폼의 안전 기능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형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그 연령을 확인하는 그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0: 네. 정말 표현의 자유 때문일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1: 네.
0: 솔직히 지금 SNS 큰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혹시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네. 지울 수가 없거든요.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보도에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세계 SNS 시장은 메타, 구글, 유튜브, X 등 미국 기업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영국과 EU가 규제를 강화하면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미국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에는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기술 기업 보호라는 산업 정책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즉 원칙과 국익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나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고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SNS가 중독이 되게끔 설계돼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거든요.
1: 네, 저도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이 SNS 중독에 대한 해결이 가장 궁금해졌어요. 실제로 영국의 몰리 로즈 재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복적으로 그
0: 몰리 로즈
1: 콘텐츠를 네. 추천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사건 있었잖아요. 14세 네. 몰리 러셀 사건. 이 사건의 유가족들이 만든 그런 자선 단체입니다.
0: 네.
1: 몰리 로즈 재단인데요. 청소년 자살 예방과 온라인 안전을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법을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안에 있어서 그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요. 호주식으로 나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반대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논의가 활발히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네. 영국의 16세 미만 SNS 제한 논쟁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네, 이번에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1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6.3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방송을 들었습니다.
0: 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어떤 것부터 짚어볼까요?
3: 네, 여론조사 보도의 자막에 대한 지적인데요. 5월 25일 방송의 유튜브 영상에서 부산 북갑 선거 여론조사 수치가 자막으로 나갔는데 후보들의 지지율 수치만 나열되는 방식이었습니다.
0: 예.
3: 그런데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 따르면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수치만 나열의 제목을 정해선 안 되고 표본 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 네.
3: 이날 자막에 소개된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의 격차는 불과 1%포인트였는데요.
0: 네.
3: 오차 범위 내의 결과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위를 매길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경합 등과 같은 표현이나 오차 범위 표기 없이 숫자만 나열된 것인데요. 이럴 경우 자막을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치를 순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0: 네.
3: 이런 수치를 순위가 있는 것처럼 제목으로 내보내는 것은 청취자에게 왜곡된 판세 인식을 줄 수 있고요.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선거 방송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고 유튜브 자막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송출이라고 해도 보도 준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3: 네, 선거 기간 내내 정책 질문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0: 네.
3: 이번 선거의 명칭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지방 그리고 지방정책이 없는 선거방송에 YTN 라디오도 일조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쉬웠던 때는 소수정당 후보들이 출연했을 때인데요. 5월 25일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당 후보, 5월 26일 김재현 진보당 대표, 그리고 모니터 대선 기간은 아니지만 5월 6일에는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출연을 했습니다.
0: 네.
3: 이들은 미디어 노출 빈도 자체가 낮고 이번에는 토론회도 거의 없어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후보들이 출연했을 때야말로 청취자들에게 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0: 네.
3: 그런데 이들이 출연했을 때조차도 질문 대부분은 단일화 가능성, 또는 상대 후보 논란에 대한 입장 등 정쟁 중심으로 채워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0: 네. 군소정당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데 정책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더라면 좋았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공약집을 보신

0: 조회수에 밀리지 않으려는 그런 선택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 방송과 똑같이 경쟁과 판세 분석만으로 차별점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고 또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짚고 싶습니다.
1: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0: 네,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이 그대로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5월 29일과 6월 1일 이틀에 걸쳐 문제가 반복됐는데요.
1: 네.
0: 5월 29일 방송에서는 한 패널이 황교안 후보의 선거 전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는 황 후보의 주장을 언급했고 진행자는 확인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짚지 않은 채 선거 전략 분석의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가 직접 출연해서 2020년 이후 모든 선거에 전자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단언을 했는데요.
1: 네.
0: 이때에도 진행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여부는 여러 차례 검증도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1: 네.
0: 패널이 전략 분석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경우든 후보가 직접 단언을 한 경우든 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아무런 제지 없이 전파될 때에는 청취자가 이를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된 주장이 아닙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선거 방송에서 특히 진행자가 했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1: 네.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었을까요?
0: 네, 6월 4일 선거 결과를 본 AI 반도체 동맹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인터뷰가 유익했는데요. AI 전문가이기도 한 국회의원이 출연해서 AI가 지방에 왜 중요한지, 지방에서 AI가 어떤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 네.
0: 이번 선거에서도 AI는 자주 언급이 되긴 했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AI가 먹거리가 되고 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막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에서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이나 지역 의료 격차 완화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풀어줬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 설명이 선거 기간에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1: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방송계의 새로운 흐름을 살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조환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패스트 TV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상무님과 몇 차례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아직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패스트 TV가 어떤 서비스인가요?
3: 사실 이제 패스트라는 단어로 끝나긴 하는데요. 이게 패스트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free, F는 free, 그다음에 A는 ad supported, 그다음에 S는 streaming, 그리고 T가 TV거든요.
1: 네.
3: 그래서 뜻을 보면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TV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동영상 서비스를 얘기할 때 OTT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 네.
3: 근데 OTT에는 TV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오버 더 탑이라는 약자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VOD니 뭐 AVOD니 이런 거 할 때는 또 비디오 온 디맨드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특이하게 TV가 들어가 있어요.
1: 오, 네, 그러네요.
3: 그래서
1: 네.
3: 그거는 뭐냐면 스트리밍 방식의 TV다. 근데 이게 디지털 방식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IPTV나 지상파에서 송출되는 방송과 다르게 100% 디지털 기반의 광고나 송출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IP 기반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3: 사용 경험은 TV처럼 편성표가 있고 하지만 또 콘텐츠 채널을 고르거나 보는 방식은 뭐 이제 유튜브나 OTT랑 좀 흡사하고 그리고 광고를 누가 봤는지 광고가 언제 전달됐는지는 기존 방송에서는 우리가 시청률로 모두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3: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지역에 누가 봤는지도 데이터로 다 잡혀서 어떻게 보면 넥스트 TV로 불리우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하면 광고를 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TV

0: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 또 방송 편성표가 있어서 콘텐츠가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서비스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1: 이게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의존도가 많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0: 네.
1: 토종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이런 이 베스트 영역에서 한정한다면 탑 넘버원, 넘버투 플랫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의 삼성 TV 플러스, LG전자의 LG 채널이라는 서비스고요.
0: 네.
1: 그전 세계에서 TV를 삼성 TV나 LG TV를 구매하게 되면 넷플릭스 옆에 그 아이콘 옆에 삼성 TV 플러스나 LG 채널의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0: 봤어요.
1: 전 세계
0: 네.
1: 삼성이 같은 경우는 1억 가구가 시청을 하고 있고 LG전자도 수천만 가구가 시청을 하고 있어서 박미통이 생각으로는 이 패스트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를 좀더 많이 글로벌로 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통해서
0: 네.
1: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채널 사업자,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사, AI 기업들을 모두 불러서 글로벌 패스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0: 그렇군요. K 콘텐츠를 좀더 넓은 세계 시장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수출 통로로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인 것 같은데. 간담회에 뉴아이디도 참석을 했죠. 패스트 TV
1: 네.
0: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1: 보통은 저희가 넷플릭스에 컨텐츠를 공급한다고 생각할 땐 컨텐츠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냥 전달하면 그들이 가공을 해서 이제 OTT,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까지 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합니다.
0: 네.
1: 근데 이 패스트는 사실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24시간 방송 채널로 만들어서 송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는 백화점을 하나 짓는 거고요.
0: 네.
1: 거기에 각각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매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VOD를 공급하는 거랑 좀 다르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광고 수익화도 물론 TV 제조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콘텐츠를 이제 받아서 채널로 만들어서 삼성이나 LG나 또 글로벌 패스트 플랫폼 같은 곳에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광고 수익화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K 콘텐츠를 글로벌 무료 TV 채널로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뉴아이디가 삼성과 LG와 전 세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TV 제조사가 인정한 회사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0: 네.
1: 그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회사가 저희 회사라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0: 그렇군요. 앞으로 좀더 발전을 승승장구하셔서 우리 콘텐츠가 좀더 다양한 경로로 해외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이 패스트 TV가 성공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패스트 TV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1: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에서는 주목할 만한 그런 하나의 생태계를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40% 이상이 매일 패스트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그렇게나 많이요.
1: 네, 그리고 유럽도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도 곧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오세아니아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고요.
0: 네.
1: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들의 얘기를 따르면 패스트 시장이 2024년에 약 97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조 원 정도에서 2033년 40억 달러, 그러니까 뭐한 60조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삼성 TV 플러스도 2026년 2월에 전 세계 30개국에 1억 가구의 시청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삼성 TV 플러스 자체가 좋은 수익 모델이 돼서 삼성 TV 사업에도 굉장히 큰 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패스트TV를 통해서 좀 우리나라의 좋은 콘텐츠들이 세계 멀리 아주 많은 시장으로 좀 퍼져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류의 콘텐츠들이 이쪽으로 진출하기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일 먼저 이 시장

0: 최신 콘텐츠가 이 패스트 시장에 소개가 됐던 건 케이팝이었습니다. 음악
1: 케이팝이요?
0: 콘텐츠. 네, 케이팝만큼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너 뭐 BTS 알아? 누구 알아? 이런 걸로 똑같이 시작했어요. Do you know 시리즈부터 해서 어떤 걸 아는지를 알아야 네. 되니까요. 그래서 케이팝을 시작해서 케이팝, 그다음에 케이무비, 그리고 드라마, 푸드, 그리고 그다음에 키즈. 키즈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P죠. 베이비샥 TV, 아기상어 TV가 있고요.
1: 네.
0: 전 세계에서 뭐 아기상어 TV 모르면 간첩입니다. 유튜브에서 워낙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TV 쪽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로맨틱 코미디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스릴러라든지 그다음에 영화들도 특별한 그러니까 액션과 코미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장르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장르로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팝, 케이팝, 드라마, 푸드, 영화 근데 예능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요. 말이 많고 그다음에 영상 자체에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한글 자막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자막이나 더빙으로 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아까 얘기했던 장르들은 잘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특히 작년에 과기부에서 큰 돈을 투자해서 AI 더빙 현지화에 대한 투자를 했던 부분도 사실은 한 콘텐츠가 이런 방송 콘텐츠로서 해외 방송 콘텐츠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더빙이 좀 필요하지 않나. 더빙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AI 더빙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에서도 AI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1: 네. 패스트 TV가 앞으로 계속 잘 되고 시장이 더 커지면 자체 콘텐츠 제작까지도 가능할까요?
0: 물론 가능하죠. 그리고 현지에서 이미 그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작이나 뭔가 텐트폴이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자주 쓰는 텐트폴 전략보다는 그 이게 방송 라이브 TV다 보니까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콘텐츠인데 좀 손쉽게 제작하고 손쉽게 누구한테나 관심 가질 수 있는 콘텐츠들로 저비용으로 고반복 포맷이 제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약간 터부하고 있는 AI를 이용한 제작들도 많이 활용되려고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패스트 TV가 활성화되면 국내 토종 OTT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0: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 OTT가 방송사들과 예를 들면 실시간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라이브 콘텐츠인데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패스트가 채울 수 있어서 OTT에서도 그 패스트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티빙에서는 200개가 넘는 패스트 채널이 있고요.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패스트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되게 좋은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라이브 TV라는 거는 VOD처럼 매 에피소드마다 고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틀어놓을 수 있고 틀어놓는다는 얘기는 시청 시간이 계속 나와서 광고를 줄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 많이 생긴다는 거라 패스트는 어떻게 보면 OTT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시청층을 넓히는 보완제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패스트 채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서요. 예를 들면 오래된 라이브러리를 콘텐츠로 수익한다든지 아니면 신작 홍보 채널을 뭐 일부만 뭐 튼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마케팅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광고 기반의 패스트 TV가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국내 OTT 합병은 오래전부터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0: 구독료만으로 버티는 경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구독료만큼 처음에 초기에 많은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합병이든 광고형 요금제든 수익 모델은 다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뭐 웨이브 같은 데서도 굿즈를 판매한다든지 티빙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접목해서 넷플릭스도 구독자들을 위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IP를 활용해서 최근에 다양한 패스트푸드, 예를 들면 뭐 음식들이라든지

0: 과자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들과 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뭐 굿즈 판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입자 수보다는 콘텐츠를 여러 창구에서 얼마나 오래 돈으로 바꾸느냐의 단계가 달려 있고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많은 OTT들이 살아남기는 어려운 시장이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패스트 TV의 키를 누가 잡냐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0: 결국에는 콘텐츠 수출 사업이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콘텐츠 수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부처가 뭔가 독점한다기보다는 규제를 최소화시켜주고 사업 진흥으로 공동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양사간 이제 조금 양 부서간 협력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뭐 외부에서의 파워 게임으로 볼 수 있겠지만
1: 네.
0: 협력을 해서 좋은 쪽으로 성장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빨리 실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패스트 TV가 K컬처 확산의 선봉에 서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조환 UID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우효의 민들레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 둘째 주말인 오늘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30도 내외로 올라 낮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 최대 50mm, 강원 내륙을 비롯한 동쪽 쪽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는 고장차량 여파가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 고장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일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안양 가는 게 고척교에서 금천교 사이 아직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아직은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원효대교 지나서 마포대교 북단 사이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캐스터 이광용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축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월드컵 킥오프 6월 방송 월드컵 개막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6 북중미 월드컵 드디어 킥오프 됐습니다. 39일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A조에 속한 대한민국 어제 다들 경기 보셨죠?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을 마친 A조의 판도를 살펴보고 우리 대표팀의 2차전 멕시코전도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월드컵에서 주목해볼 경기들과 바뀐 규정들도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월간 북중미 월드컵 방송 월드컵 킥오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진그룹과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 와이티엔 라디오와 함께하는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월드컵 킥오프는 FM 94.5 YTN 라디오와 YTN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월드컵과 관련해 사안별로 전문가들 다양하게 모시고 있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월드컵 킥오프를 꾸려가고 있는 중앙일보 송지훈 축구 전문 기자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어제 그 제가 여기저기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 목이 쉰 분들 많더라고요.
1: 저도요.
2: 지금 오늘 뭐 이광용 캐스터 마찬가지고 목 상태가

0: 좋지 않으신 분들 제가 어제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이게 월드컵이지 그렇죠. 그 생각했습니다.
1: 아 예, 네. 진짜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송지훈 기자 근데 너무 잠 많이 자고 얼굴 좋아 보이는데
0: 아 제가 왜 얼굴이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새벽 3시에 눈을 떠가지고 개막전서부터 해서
1: 네.
0: 우리 경기 끝나고 기사 마감하고 나니까 오후 6시더라고요. 거의 한 13시간 정도를 그냥 계속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 경기를 온전히 그냥 막 뭐 기사 쓰거나 뭔가나 딴 거 하지 않고 90분을 온전히 본 게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로 20년 만이에요.
1: 와.
0: 그 이후로는 계속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본 기억이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번에 정말 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차는 이미 멕시코에 맞춰서 살고 있는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였고요. 아,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좀 거창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 개막하기 전까지 모두 39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을 넣은 선수는 총 26명인데요. 월드컵 첫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단 11명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 이근호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2014년이죠. 벌써 12년이 지났나요? 네, 브라질 월드컵에서 러시아전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는 이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로 이제 13명이 됐어요.
2: 네.
1: 황인범과 오영규가 추가됐으니까.
2: 아, 늘어나면 늘어나서 좋아야 되는데 또 아, 이게 내게 묻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네. 아무튼 너무나도 즐거운 어제 하루였던 것 같아요.
1: 네, 네. 제가 뭐 아킴페프 골키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중거리 슛으로 아, 당시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리드를 안겼던 네. 이근호 해설위원 오늘 아, 이곳 스튜디오를 찾아줬습니다. 월드컵 킥오프, 월드컵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을 모아 모아 한 달에 한번 차근차근 짚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어제 아 저는 사실은 구자철 해설위원 그 FC 서울의 문선민 선수와 함께 봤는데 네네. 이근호 위원도 이천수, 네. 이을용 네, 선배들과 맞아요. 함께 봤죠?
2: 네, 어제 이천수, 이을용 선배와 함께 봤는데 또 특히나 태석이가 어제 경기를 뛰었잖아요.
1: 아,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제가 을용이 형이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실수라도 하나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다행히도 너무나도 잘해줬고 어제 경기는 솔직히 제가 월드컵 경기 첫 경기 중에 이렇게 좀 재미있게 본 경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긴장되기도 했지만 경기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우리가 월드컵 전에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 눈빛을 보니까 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큰 아이들과 싸우는데 다들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승리까지 가져오는
1: 그렇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를 마음 편히 보았던 게 2002년 폴란드전 그리고 2010년 그리스전
2: 네, 맞아요.
1: 그리고 2006년 토고전도 승리를 했습니다만 아, 그 경기들보다 어제 경기가 더 밀도 있고 훨씬 짜릿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0: 어제 경기 저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경기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던가를 돌이켜본다면 뭐 저는 사실 2대1이라는 스코어는 조금 불만이긴 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돌아보면 뭐 해발고도 적응이라든지 또 체코라는 상대팀에 대한 어떤 분석과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많은 공을 들였던 그런 이제 경기였었고 그 결과가 뭐 어제 경기력으로 나왔잖아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편안하게 경기를 볼 수 있어서 그 상대 선수들이 뭔가 얘네들 왜 이렇게 못 뛰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월드컵 첫 경기를 본 게 진짜 얼마만인가 싶은 그런 생각 들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1: 네. 이근호 위원이 체코전에 무조건 100% 맞춰야 된다.
2: 아, 예.
1: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2: 그렇죠.
1: 어제 보면서 아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 들던가요?
2: 네. 어제는 솔직히 몸 안 좋은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까 고지대 적응도 정말 잘한 것 같고 또 우리 선수들이 솔직히 걱정을 했던 거는 그 왼쪽 라인 또 아니면 우리 센터백 라인에서 민재를 중심으로 양쪽이 다 월드컵이 처음이고
1: 그렇죠.
2: 모두가 조금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인데
1: 그러니까 아래쪽 날개가 네. 월드컵이 처음이었어요.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의 몸 상태가 워낙 좋고 또 베테랑들은 베테랑 나름대로 끌고 가지고 신예들은 패기 있게 싸워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경기의 승리로서 우리가 다음 경기 플랜이 너무나도 좋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1: 저도 어제 이제 무슨 함께 보기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왼쪽 윙백 이태석, 오른쪽 윙백 서령우, 그 왼쪽 센터백 이기혁과 오른쪽 센터백 이한범이 월드컵 첫 경기였고 교체에 들어간 4명의 선수가 월드컵 첫 경기였어요. 오연규, 엄지성, 그리고 박진섭, 김진규까지. 그 8명의 선수가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네, 내용을 맞아요. 만들었다? 와. 이거는 2차전, 3차전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송준 기자.
0: 그럼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왔던 게 사실은 이 체코전 한 경기만 보고 여기까지 왔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멕시코라든지 또 남아공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조별리그 대응에 대한 흐름을 쭉 놓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스타트를 너무 잘 끊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우리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왔던 게 되네. 헛되지 않았네. 라는 그 자신감을 안고 나머지 경기를 가게 되고 그리고 첫 경기 승점 3점 요거 정말 뭐 그냥 3자 숫자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 특히 이번 대회는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부담감도 크게 덜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니까 네 2차전 저 매우 기대됩니다.
1: 그런데 사실 어제 정말 잡아놓고 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초우팔 수로 인해 크레치 헤더 맞고 골 들어갔을 때 솔직히 너무 짜증났잖아.
2: 저는 짜증보다도 너무 허무해가지고 힘이 갑자기 쭉 빠진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경기를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세트피스 대응도 너무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존 디펜스를 쓰는데 코너킥이나 프리킥 때는 존과 맨투맨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 보면은 제일 키가 큰 선수들은 핵심 포지션에서 이제 존 디펜스를 쓰고 나머지 선수들이 방해를 하면서 막아줬는데 어제 스로인 장면은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게 들어와서 헤딩을 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떨어졌다. 그거는 세트피스는 항상 경기라면은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1: 그렇죠.
2: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힘이 들수록 그 집중력이 한 번 놓치면 그게 골로 들어가는데 그게 골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하나긴 해요.
1: 네. 그런데 선제골을 허용했음에도 불안하지 않았던 그게 참 묘했어요 저는.
2: 뭐 진짜 우리 선수들의 멘탈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회복이 빨랐다는 거. 원래 한번 경기를 잘하다가 맞으면은 그 수비하다가 골 넣은 팀은 더 단단해지고 반대로 우리가 골을 노리던 팀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 급해지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뭐 이강인이라는 우리가 정말 좋은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1: 법을 갔더라고요. 네. 어제 보는데
2: 어제 경기는 정말 가지고 놀 정도로 정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강인이 잡았을 때 뛰어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손흥민이 살짝 나아졌을 때 생기는 공간을 황인범이 원래는 나오면서 받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어제 그 움직임은 어제 다시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뒤로 빠지면서 다시 몸을 돌려서 앞쪽으로 빠져들어가요.
1: 네.
2: 그 조금의 정말 크지 않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잘 들어갔고 이강인의 패스가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 너무 판타스틱했죠. 네.
1: 그렇게 우아한 골은
2: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넣은 골 중에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세련된 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황인범의 동점골이 결정적이었고 오영규 역전골까지 이거 참 몇 번을 돌려봐도 똑같은 느낌으로 환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골들이었어요.
0: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정말 뭐 침을 팍팍 튀겨가면서 우리 대표팀에 왜 황인범이 있어야 되는가? 황인범 선수가 그때 막 부상이었던 상황이어서 그 이야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대표팀에 황인범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이강인과 황인범이 동시에 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차이가 어제 경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볼 핸들러 역할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구석구석에 딱 정말 핀포인트 보여주는 그 공간에 찔러주는 패스. 저도 보면서 야 이강인의 시대구나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우리가 만들어낸 두 골 모두 다 황인범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마무리가 그렇죠. 됐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 황인범과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역할이 겹치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두 선수가 같이 있을 때 한국 축구는 정말 안정적이다.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 예. 사실은 우리가 클래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함께 봤던 구자철 의원이 계속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강인 선수 칭찬, 네. 황인범 선수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근호 의원도 이 방송 시간을 빌려서 한번 후배들.
2: 근데 어제 경기는 솔직히 주연은 황인범이죠. 왜냐하면 한 골 1어시를 했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가 주연급 조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꼽을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강인 어제 뭐 완벽했죠. 정말 그 모든 골의 기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강인이었고요. 뭐 승규 진짜 뒤에서
1: 그 마지막에 두 개의 세이브는 네. 나라

0: 나를 구했습니다.
1: 저는 세이브도 세이브지만 경기 운영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2: 수비수였어요 그냥.
1: 어제 뭐 이기혁 선수라든지 이하범 선수가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당했을 때 뒤로 내주는 볼들이 있는데 그 볼이 쉬운 볼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른발 왼발로 잘 잡아놓고 반대로 연결하거나 가운데로 찔러 넣어주는
0: 그 공중볼 가슴 트래핑하는 거.
1: 네. 그러니까요.
0: 그거는 필드 플레이어들이 하는 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1: 경기 운영이 안정이 되니까 뒤에가 안정이 되니까 앞에도 당연히 신이 났을 거고 그 가운데 김민재. 우리가 얼마나 높이야 파워를 무서워했습니까? 근데 그걸 거의 다 따내주고.
0: 어제 패트릭 시크가 뛰었나요?
1: 아파서 나가던데요.
0: 뭐 뛰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저는 화면에서
2: 안 보이더라고.
0: 예.
1: 그러니까 칭찬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백승호 지금 뭐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축구적으로 봤을 때 백승호의 역할이 어제 너무나도 컸고요.
0: 네.
1: 네. 황인범과 백승호의 이 조합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우리가 잘 흘러내려갈 수 있었고 아까 황인범의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기존 경기와 달랐던 점은 우리가 센터백 라인에 내려와서 받는 움직임이 많이 없었어요. 어제는 공간으로 침투해가면서 그 적재적소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주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강인이가 내려와서 또 여유있게 볼을 거기서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어제는 그냥 너무나도 좋았다. 모두가. 야,
0: 네. 칭찬만 하다가 한 시간 다 보낼 수도 있겠는데.
1: 그러니까요. 아, 언급 안 한 선수를 미안합니다.
0: 그래도 되나요? 예. 아, 사실은 월드컵 데뷔골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어떤 그런 선물은 아닌데 후배들 골론 이제 선배로서 황인범 오영규 선수 뭐 짧게 좀 축하한다는 멘트 하나.
1: 네, 뭐 우선은 저 월드컵이라는 정말 큰 대회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축하받을 일인데 정말 또 기적 같은 정말 멋진 골들 넣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축하하고 특히나 뭐 황인범 오영규 둘 다 비슷했던 게 황인범은 또 이번 시즌에 부상이 많아서
0: 그렇죠.
1: 정말 걱정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까? 정말 컨디션이 100%라면 잘하겠지만 그 폼이 돌아왔을까?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또 증명해 보여줬고 오영규 선수는 또 4년 전에 그 연습생 신분으로 정말 등번 없이 훈련만 하다가 갔잖아요. 근데 그 4년을 정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장해서 실력으로 보여줬다는 거. 이 두 선수의 이 성실함과 이 꾸준함 이런 것들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그거를 골로서 보답받은 것 같아요.
0: 아, 어제 사실은 전반에 손흥민 선수 쪽에서 기회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몸에 힘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고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오영규 선수로 바꾸니 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2: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의 컨디션이 이번 시즌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기회가 주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제 예견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감독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빼고 그 자리에 이제 누구를 교체한다는 게 또 쉽진 않은 선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어제 뭐 전반에 뭐 찬스를 몇 가지 놓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결정적인 득점 찬스로 만들어지는까지의 그 과정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강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 그 이제 중반 이후에 오영규 선수가 투입되던 시점에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는다라는 그 사실 선택이 쉽지 않았는데 이게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도 어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괜찮다. 이 이후의 경기들에서 우리가 뭐 체코라는 어떤 그런 팀의 특징을 감안하지 않고 이제 그 외 다른 팀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또 믿고 쓸 수 있는 공격 옵션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으니까 여러모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 여러 가지 패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감독이 그런 선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1: 그러니까 왜 쉽지 않냐고 저도 느꼈냐면은 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골 결정력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웠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경기 내용으로 보면은 몸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볼을 터치하거나 볼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걸 봤을 때 아, 오늘 흥민이가 몸이 괜찮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가운데 교체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건데 그거를 정말 결단을 내리고 교체를 했는데 그 카드가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어제 경기 이후에 다음 경기에서는 아마 더 힘이 더 받을 거예요.
0: 아, 네. 감독의 리더십과 그렇죠. 어떤 결정에 대한
1: 그렇죠.
0: 힘이.
1: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아까 홍지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여러 장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 그 교체에 적중된 거는 우리 대표팀의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에서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어제 사실은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그 소파리라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의 스로인의 크레이치에게 골을 허용했고

0: 있고 그리고 이 소테크에게 이제 득점을 허용할 뻔했던 옵사이드 장면도 이 세트피스 수비와 관련한 집중력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1: 그렇죠. 이게 솔직히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역할을 주면은 무조건 해냅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가 그때가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트피스에서는 정말 개인이 조금 더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제 골 먹었던 장면들을 봤을 때 초반에 했던 세트피스 존 디펜스와 맨마킹을 섞어서 했던 그 장면들이 좋았는데 그 실점 장면에서는 그 맨마킹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맨마킹까지 들어가 주면은 우리가 그 실점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지금 다 분석하고 다 선수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0: 네.
1: 네.
0: 우리가 조추첨 이후부터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과달라라 스타디움은 1571m고 태백산 장군봉 정상과 같고
2: 장군봉, 네.
0: 그리고 적응하려면은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준비가 어제는 정말 잘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 그러니까 사실 체코는 고지대를 아예 포기하고 나온 거잖아요, 적응을. 그러니까 전날 와서 그냥 버틴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마도 체코는 이제 미국 가서 돌아가서 하는 남아공과의 2차전에 이제 우리가 그 승리를 이제 그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여기는 버틴다 대신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제 높이를 활용한 그런 축구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정도의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그 단순함이 사실은 먹혔잖아요.
0: 그렇죠.
2: 그 고지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지대가 힘든 점은 그 호흡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뇌의 산소 공급이 예전보다 줄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 약간 좀 이렇게 0.1초, 0.01초가 늦어지는데 그 찰나의 시간 때문에 골을 먹고 반대로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제의 장면, 이제 우리가 실점 장면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몸이 이제 힘이 떨어지면서 판단력도 같이 늘어지는 그 장면에 딱그 순간 빠져들어가는 그 선수를 놓치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 실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에게 이제 여기서 직접 뛰어봤으니까 이 태백산 장군봉에서 뛰어봤으니까 멕시코랑 하는 경기는 아마 좀더 나을 겁니다.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 시점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경기를 하니까 다음 경기 좀더 나을 거 아닌가
0: 그러고
2: 싶습니다.
0: 보니까 제가 어제 약간 의아하면서 궁금했던 게 황인범 선수의 로빙슛 때 크레이치 스위스가 몸을 던져서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체코가 고지대 적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이 올라오고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드는데요.
1: 네, 어제 경기 보면서 정말 체코가 우리나라 선수보다 훨씬 힘들어하는 거라고 느꼈던 게 그런 결정적인 장면에서 태클이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클로즈업 때는 체코 선수들의 얼굴이 갔어요. 갔어. 저는 뭐 연장전 뛰고 뭐 연장 끝인 줄 알았어요. 120분 정도 뛴줄 알았어요. 표정들이 다 완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흡 자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 고지대 영향이 정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선수들은 공을 차는 순간 그 낙하점을 바로 찼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선수들하고 경합을 하는데 고지대는 볼이 좀 살아나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 선수가 찼을 때 아,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날아가기 때문에 어제 경기를 보면 낙하점을 못 차는 선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0: 맞아요.
1: 어제 실점 장면에서도 그렇고 뭐 체코 선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고지대 적응이 정말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과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되겠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2: 어제 우리가 그 실점을 하나 하기는 했지만 공중볼 싸움이 사실 체코전에서 가장 우리가 관건이 될 거다, 어려울 수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공중볼 경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따낸 비율이 67%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오히려 공중볼 싸움을.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이근호 해설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영향이 있거든요. 공이 어디로 떨어질 건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 떨어질 지점을 우리 선수들이 미리 낙하 이제 포착해서 한발더 먼저 뛰어주는 그 작전으로 우리가 공중볼 많이 땄거든요. 네, 전체적인 적응이 아주 잘 됐던 것 같아요.
0: 네. 지금 원고에는 어제 체코전 MVP 한번 뽑아보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1: 네.
0: 넘어가겠습니다. 모두가 MVP예요. 예, 대한민국 MVP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다음 상대는 멕시코. 역시 장소는 과달라라 스타디움입니다. 어제 제가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 중계를 했는데 하면서 아, 남아공이 왜 1승 재물인지를 확인했고요. 멕시코도 해볼 만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0: 이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저 역시도 그 경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우리가 월드컵에서 멕시코는 항상 어려운 상대였어요. 그리고 저도 멕시코와 평가전을 해보기도 했고 경기를 해봤을 때 정말 까다롭다고 느꼈는데 뭐홈 2점을 빼면은 그 기존에 우리가 알던 멕시코보다는 좀 약하다. 네, 왜냐면은 조직적으로 뭔가 세련되거나 이런 느낌이 좀 덜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팀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는 특유의 개인기라든지 이런 1대1 역량 이런 게 조금 남아공을 상대로 하는데도 이렇다면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무서운 거는 이 팀이 다른 때와 다르게 조직적으로는 잘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비 조직 그리고 이 많은 활동량 생각보다 많이 뛰더라고요.
0: 네.
1: 네, 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뛰는 양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다음 경기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0: 어제 그러니까 퀴뇨네스라는 사우디리그 득점왕 뭐 호날두가 뛰고 뭐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뛰는데 멕시코의 퀴뇨네스라는 선수가 사우디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던 선수고 어제 선제골도 퀴뇨네스 발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멕시코의 경기 운영은 좀 의아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2대0으로 이겼지만 멕시코 경기 보면서 또 남아공 경기 보면서 이제 송지훈 기자 또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2: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서 멕시코랑 평가전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 선수들이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해한다, 경계심을 느낀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라운드에서. 그래서 아, 저 선수들이 느끼기에도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버거운 선수겠구나라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될 경우에도 저 선수들이 뭔가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국을 압도할 수 있어. 야, 우리가 월드컵에서 본선에서 한국 만나면 그냥 3점 가져가는 거지. 이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작년에 확인을 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우리가 안방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8만 명의 관중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지. 누구를 만나도 우린 이기지라는 정도의 자신감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고 우리랑 만났을 때 분명히 한국에 있는 뭐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내가 맞닥뜨릴 때저 선수들 내가 뚫을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좀 이렇게 미비했던 멕시코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게 경기장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멕시코 쪽으로 흐를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 위축만 조심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11대 11로 붙는 이 경기에서는 우리가 모자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어제 남아공 선수 두 명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1: 네,
0: 경기 종료 직전에 멕시코의 세사르 몬테스 핵심 센터백이 퇴장을 당하면서 월드컵 개막전에서 세 명이 다이렉트 퇴장 당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록이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그 195cm의 장신 센터백 멕시코의 김민재라고도 할수 있는
1: 그렇죠.
0: 세사르 몬테스가 퇴장당하는
1: 그렇죠.
0: 순간 저를 포함해서 저와 함께 중계를 하던 파트너들도 쾌재를 불렀거든요. 아 이건 진짜 다음 경기 못 나오니까.
1: 네 맞아요. 우리가 멕시코에서 어떻게 보면 세사르 몬테스 선수가 우리나라의 김민재라고 비유하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0: 네.
1: 리더 역할이니까. 또 그리고 이 멕시코에 가장 좀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게이 백업 센터백들이 좀 불안해요.
0: 백업 센터백이 한 명이더라고요.
1: 네.
0: 전문 센터백이.
1: 지금 뭐 알바레스 선수도 있고
0: 로모라는 선수가 있죠.
1: 네, 로모 선수 있고 알바레스는 근데 수비형이랑 센터백을 같이
0: 더 많은
1: 보는데
0: 선수고요.
1: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긴 시간을 소화한 게요 근래 없어요.
0: 어제도 후반에 나왔잖아요.
1: 네,
0: 에드슨 알바레스가.
1: 네. 그리고 뭐 레스라는 오른쪽 사이드백을 보는 선수가 뭐 가운데를 보긴 하지만 전문 센터백은 아니기 때문에 쓰리백 때 나오는 그런 유형이고 결과적으로 정말 중심을 잡아줄 센터백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조금 호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방심하면 안 되는 건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느 정도 기량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 취하면은 또 우리가 방심이라든지 좀 심리적으로 조금 아니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건 맞다. 네.
0: 그리고 왜 2018년에 이근호 의원과 제가 함께 러시아를 갔었고 로스토프 경기장에서 그 4만 관중석 중에 3만 명 이상의 멕시코 팬들이 있으면서 멕시코의 홈처럼 느껴졌던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이 있었는데 과달라르 스타디움은 더할 거란
1: 아,
0: 말이에요.
1: 어마어마하죠.
0: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면 안 된다는 송지훈 기자의 말은 우리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1: 네, 뭐 충분히 홈 팬들 저희는 원정이죠. 원정이지만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 몇 면을 보면은 경험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안 해본 선수가 또 손흥민, 김민재 뭐 매일 그런 데서 뛰었고 거기다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예 선수들을 잘 이끌어줄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첫 경기에서 이기고 이 경기를 준비한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멕시코 입장에서도 어제 한국 경기 보면서 내심 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석 기사에 이제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겠습니다만 멕시코도 남아공도 아씨 한국 센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어제 경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2: 제가 볼 때 남아공은 어제 한숨 많이 쉬었을 것 같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약간 그런 느낌의 대화를 많이 나눴을 것 같고 멕시코는 뭐 홈 관중 그 압도적인 그 관중 앞에서 2대0으로 이겼으니까 일단 좋았겠지만 그 좋았던 그 감정이 우리나라 경기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줄었을 것 같다. 한국이 준비 잘했는데 라는 이제 그 두려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더 내려놓을 게 없는 가장 좋은 상태로 2차전 치를 수 있고 멕시코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수많은 경기 그 관중들 앞에서 우리가 홈 경기를 치르는데 만약에 한국한테 먼저 실점을 한다거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야 이거 오히려 우리가 부담이 커지겠는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2: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심리적인 우위 같은 거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제 이제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멕시코 남아공 경기할 때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소극적인 경기 맞아요. 운영을 하고 추가골이 안 나오니까
2: 야유가
1: 나오더라고요.
2: 야유가 나왔잖아요.
0: 그 멕시코 팬들이 진짜 그만큼 축구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경기를 주도한다든지 선제골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1: 분위기가 바뀔 수 있죠.
0: 훨씬 좋은 분위기로 그렇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 네, 맞아요. 근데 뭐 이번 다음 경기 우리가 멕시코 경기는 정말 5대5 거의 5대5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뭐 홈 2점을 빼고 실력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비슷해요. 왜냐면 이 팀도 정말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정말 그 전방 압박이 좋거든요. 조직적으로 이게 이 아기레 감독이 좀 잘 만들어 놓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이 멕시코를 상대로 얼만큼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이거를 또 깨줄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결국에는 첫 골을 누가 먼저 넣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첫 골을 넣었을 때 그 팬들이 멕시코 팬들이 우리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또.
0: 맞아요. 네,
1: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진짜 기분 좋은 이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죠. 6월 19일 오전 10시에 이제 킥오프 되는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A조 1위 결정전이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경기 이기는 팀이 A조 1위가 확정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마지막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혹시 우리가 지더라도 2승 1패로 동률이 돼도 승자승 원칙이 네. 이번에는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이 그다음 이제 그 적용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를 이긴 이제 그 승자승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우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전에서 이기게 되면 그다음 경기 상관없이 사실 A조 1위가 확정이 되고 반대로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이길 경우에는 다음 경기 결과 상관없이 A조 1위가 확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싸워야 되는 매치인데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오히려 부담이 덜 할 수 있어요.
0: 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승패.
1: 저는 뭐 이기면 장땡이고 최소 1점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 네. 우리가 남아공 경기를 봤기 때문에.
1: 네. 네. 뭐 부담 없이 지금 우리 이 분위기대로 가면은 뭐 3점도 노려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뭐 환경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점도 괜찮다.
0: 야, 근데 조 1위가 되면 일정이 그냥 우리는 멕시코 네. 월드컵이에요.
1: 네, 그렇죠.
0: A조 1위는 32강전도 16강전도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를 위한 꽃길을 깔아놨는데 조 1위가 되면은 그 조 1위 팀이 그렇죠. 그 길을 대신 걸어가는 거니까 멕시코가 아니라는 어떤 가정하에
2: 그렇죠. 우리가 1위와 2위가 됐을 때 장점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조 1위가 됐을 때는 그 다른 조의 3위 팀과 만나게 되는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멕시코 시티에서 두 경기를 해발 2240m에서 두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요. 우리가 조 2위로 가게 되면은 일단 멕시코 탈출 32강전을 우리가 LA에서 하잖아요.
1: 교민들의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홈일 거예요. 네.
2: 미국의 전체 도시 중에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33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32강전을 약간 홈 경기 분위기로 LA 교민들도 제발 오세요. 우리가 판 깔아드릴게요 하고 지금 부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1위로 가는 게 2위가 가는 게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까 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 경기만 잘하면 됩니다.
0: 아 이렇게 한 경기 이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네요.
1: 알겠습니다. 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201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 아,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체코전처럼 우리 선수들이 멋진 경기 계속해서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월드컵 킥오프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3: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4: 대한민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YTN 라디오
3: 월드컵 킥오프!

0: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월드컵 킥오프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월드컵 중계방송 한창 하고 있는 축구캐스터 이광경이고요. 이근호 축구해설위원, 중앙일보 송지훈 축구전문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일정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A조 두 경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공동개최국 캐나다가 토론토에서 개막전을 치렀고 경기 결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캐나다 1-1 무승부였습니다. 미국은 이 시간에 LA에서 개막전을 하고 있는데요. 파라과이와의 경기 전반 32분을 지나고 있는데 와 미국이 2-0으로 앞서가고 있네요. 이근호 의원은 이 D조 1위로 미국을 예상했다면서요.
1: 네, 저는 미국을 예상했고 트리케가 워낙 좋긴 하지만 미국 홈에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미국의 전력도 나쁘지 않다. 뭐 발로건, 뭐 플래시 이런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은 1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요. 2위를 트리케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좀 갈리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0: 그러니까
1: 해봤습니다.
0: 미국과 트리케가 D조에서 네, 1위를 다툴 것이다.
1: 네, 맞습니다.
0: 그건 뭐 대부분의 전문가의 네.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근호 의원은 미국이 홈 어드밴티지 네. 또 주요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서 1위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사실 어제 이제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에 앞서서 개막식이 있었고 와 저는 마지막에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나왔는데 한국어 가사가 나오는 걸 보고 좀 뭉클하고 짜릿한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개막전에서도 개막식, 또 토론토 개막전에서도 개막식. LA 개막전에서도 개막식. 이게 3개국 공동 개최이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들도 다 따로 또 만들었어요.
2: 네.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하는 첫 경기를 앞두고 이제 개막식이 각각 다 이제 열렸습니다. 어제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고 오늘 토론토에서 있었고 지금 또 LA에서 오늘 미국 파라과이전 직전에 또 개막식 행사가 또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 파라과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 앞서서는 케이티 페리 그리고 블랙핑크의 리사 씨가 네, 아주 멋진 공연 보여줬습니다.
0: 네,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B조 첫 경기. 이 경기는 1-1인데 여기 2위 팀과 A조 2위 팀이 32강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B조 경기들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2: 네, 우리가 뭐 조 2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LA에 가서 이제 B조 2위 팀을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B조에서는 아마 캐나다 아니면 스위스 이 두 팀이 이제 1, 2위를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리랑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의 경기가 과연 이제 첫 경기를 어떻게 치르는가. 캐나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경기 흐름 자체는 캐나다가 매우 좋았어요. 뭐 어제 우리가 이제 체코와 만났던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압도를 했는데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고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경기가 됐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이 정도의 경기라면 또 우리가 캐나다 만나는 것도 괜찮겠네. 지금 우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경기들이 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어제 이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네,
2: 너무
0: 여유 있게
2: 좋게 보여
0: 볼 수 네, 있는 네. 좀 약간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네요.

0: 우리랑 붙어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기였어요.
1: 네. 네, B조에는 참고로 캐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타르, 스위스 네 팀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팀들의 전력을 확인하려면 12개 조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18일까지 각 팀들이 경기를 치르고 이제 A조의 2차전이 6월 19일에 치러지는 거니까요. 이그로 위원은 이 12개 조에서 치러지는 경기들 중에서 아, 이 경기는 진짜 내가 꼭 보고 싶다. 아, 예.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경기.
0: 아, 근데 이 48개국 되면서 볼 경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우선은 관심 있게 본 거는 B조. 왜냐면 우리야 정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경기라고 봤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죽음의 조는 F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1: 일본이 속한 네. 조죠.
0: 또 그리고 일본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그 전에 저는 브라질과 모로코 경기가 저는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예측을 하긴 했거든요.
1: 이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로코 쪽에 뭔가 네. 승리를 예감하는 건가요?
0: 그렇죠. 모로코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4강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최강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브라질이 워낙 공격진이 좋긴 하지만 이 양쪽 측면과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조금은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과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로코의 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 잘못하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조편성 되고 나서 이그로 위원처럼 브라질 모로코 이제 꼽는 분들도 있고 네덜란드 일본전 네. 그리고 I조의 노르웨이 프랑스 뭐 이런 경기들 또 아르헨티나 알제리전 뭐 이런 경기들 꼽는 분들 계셨는데 송지훈 기자 개인적으로 어떤 경기 주목하고 있습니까?
2: 저도 F조고요. 예, 결국은 이제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기인데 일본이 이번에 대놓고 우승을 이야기했던 예, 첫 월드컵이잖아요. 과연 이 친구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그냥 무조건 야 일본이 저기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월드컵 우승을 노려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나온다는 거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실제로 등장한다면 우리나라도 그거에 뭐 자극을 받아서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잘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잘 되면 우리가 A조 2위로 해가지고 올라가게 된 경우에 16강 만날 수 있잖아요. 일본과.
1: F조 1위와 만나게 되죠.
2: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잘하게 되면 우리가 또 거기서 만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한일전을 치른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뭐 궁금함, 기대감까지 섞어서 저는 이번에 일본의 경기 좀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1: 아, 저도 사실은 뭔가 일본이 F조에서 1위로 올라와서 A조 2위로 간 대한민국과 휴스턴에서 16강전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는데 송지훈 기자가 지금 그 언급을 해줬습니다. 한일전이 월드컵 본선에서 만들어지면 선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너무 나가는 얘기긴 합니다.
0: 그러니까 너무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또 한일전에 임하는 또 자세가 좀 다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르잖아요.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 경기가 펼쳐진다면 저 역시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저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올림픽이 좀 떠오르긴 했어요. 우리 런던 올림픽에서 내가 우리 일본과의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만나서 이겨냈던 그런 경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림도 좀 기대가 되네요.
1: 그리고 이근호 위원이 일본에서 오래 활약을 했고 일본 축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 대표팀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결과들 특히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고 스페인을 꺾고 다시 한번 만난 독일을 4-1로 꺾고 브라질과 잉글랜드까지 꺾는 이런 일본 축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0: 확실히 일본 축구는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계획이 철저하게 그 플랜이 있고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정말 느껴져요. 왜냐면은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지금도 이제 추춘제로 이제 J리그도 바뀌기 시작하죠.
1: 그렇죠.
0: 또 그리고 유럽 사무소를 벌써 차려서 그게 지금 활성화가 돼서 선수들이 유럽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1: 독일 뒷셀도르프에서.
0: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정말 단계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고 이게 결국에는 대표팀까지 이어지는구나. 네, 그런 거를 느끼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조금씩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이제는 네.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0: 그렇죠. 축구뿐만 아니고 행정적이고

0: 모든 면에서. 네.
1: 그 일본이 F조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펼칠 것인지,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 사실 F조가 어느 한 팀도 만만한 팀이 없기 때문에 딱 죽음에서 한 조만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F조를
0: 네,
1: 꼽는
0: F조.
1: 건
0: 저도
1: 분명하거든요.
0: F조고요.
1: 예.
0: 네.
1: 언급할 거 없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또.
0: 16강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네. 좋지 뭐. 그럼 우리도 32강전 일단 통과했단 얘기고.
1: 네.
0: 네, 한번 붙어보죠 뭐.
1: 자,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출전국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12개 조에서 조 2위까지 올라가고 나서 8개의 와일드카드가 들어간다는 부분, 그러니까 조 3위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 이게 기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인데, 저는 어제 이제 개막전을 준비하면서 시간 지연에 대한 부분, 또 입을 가리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규정 변화,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특정한 플레이들, 상황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이번 대회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긴 하나긴 해요. 기싸움 하다가 입 가리고 얘기하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누가 먼저 레드카드 받을 거냐. 뭐 아니면 예를 들면 그 골킥 같은 거 시간이 지연이 돼서 코너킥으로 뭐 상대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야, 이게 규정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정말 확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과연 언제 올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좀 이런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게 우리나라가 그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 경기 중에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잘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사실 경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골킥 상황에서 5초 안에 킥이 안 되면 코너킥이
0: 네.
1: 주어지니까, 이게 체코는 세트피스가 워낙 강한 팀이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빨리 차라 빨리 차라 속으로 그런 생각이
2: 네,
1: 계속 들게
2: 맞아요. 뭐
1: 되더라고요.
2: 골키뿐만 아니고 볼을 우리 골키퍼가 잡았을 때는 또 8초.
1: 네.
2: 그게 적용이 되는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심판들이 3딱그 골키퍼가 공을 잡았을 때는 3초 뒤서부터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를 이딱 피고 딱 세는데 제가 생각했던 1 2 2 이게 아니고 조금 1 이, 이런 식으로
0: 아, 약간 여유
2: 조금의 여유를
0: 있게는
2: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1: 과도기다.
2: 예,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1초가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0: 착한 1초.
2: 네, 착한 1초예요. 근데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이게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죠. 네.
1: 아, 그러니까 어제는 이게 옆에 스로인에서 우리가 골을 허용하다 보니까 이게 스로인의 공격권이 넘어가는 것도 신경을 쓰여야 될것 같고, 이게 골킥을 차지 않았을 때 코너킥이 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지 않습니까?
0: 어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로 경기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
1: 네.
0: 거예요. 특히나 어제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팀이었잖아요. 골대 근처에서의 프리킥 기회, 코너킥 기회, 내지는 뭐 롱스로인 할수 있는 그런 위치, 요것만 나와라, 걸려라, 이걸 기대하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면을 실수로 주게 될까봐 저도 되게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요. 아, 그런 착한 일초
1: 네.
0: 있었구나. 네.
1: 아니, 저도 살짝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어. 라고 일단은 수신호를 한 다음에 천천히 셀게.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0: 이게 또 빡빡한 심판도 있을 수
2: 네,
0: 있으니까요.
2: 맞아요.
0: 개막전 심판처럼 막 레드카드 쑥쑥 꺼내는 심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1: 네. 어제 이제 경기를 이기고 나서 우리가 기분 좋게 오늘 방송을 할수 있게 돼서 저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경기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사실 이근호 의원은 월드컵을 직접 갔었고,
2: 네.
1: 또 해설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고, 지금 후배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월드컵을 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1986년에 32년 만에 본선 진출한 이후로 이렇게 월드컵 분위기가 안 살고, 이렇게 월드컵 대표팀이 응원을 못 받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승리를 간절하게 바랐거든요.
2: 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어제 경기의 결과가 안 좋았다면은 그 분위기가 그대로 그냥 월드컵이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제 정말 선수들이 그거를 다 반전시켜 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 어렵게 만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정말 그 월드컵 전까지 했던 걱정과 많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 되는 저도 더욱더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 선수들 정말 믿고 우리 코칭 스태프를 믿고 이번 월드컵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8년 전에 러시아 월드컵을 지배했던 단어가 트릭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게 트릭이 아니었을까?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전에서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있었는데 이게 체코전이랑 너무 다르니까.
2: 저는 근데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2014년도에 홍명호 감독님께서 우리가 가나와의 평가전을 했었고요. 근데 우리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1: 4-0으로 졌었잖아요, 네. 당시에.
2: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가 월드컵까지 이어졌다고도 판단하셨을 수도 있어요.
1: 아.
2: 네, 우리가 뭐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약체를 선택했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을 수 있어요.
1: 승리의 기운이 그렇죠. 필요했다. 네.
2: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 과정이나 뭐 환경, 뭐 베이스 캠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죠.
1: 이거 상당히 납득이 되는데.
0: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월드컵 본선에 나가셨던 그런 선배 축구인들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칠 때 나는 너무 긴장해서 뭘 하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뭐 우리 이근호 의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갔던 선수들 처음 뛴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 선수들은 긴장하는 모습보다는 지금 이 무대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소소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1: 아, 저 어제 이기혁 선수 표정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0: 그러니까 되게 얼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다들 뭐 이렇게 내가 쟤 이겨야 돼라는 그런 뭐 열의도 보이고 아, 이 찬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지는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라는 어떤 각오도 보이고 경기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느껴지면서 야, 이 친구들 이길 수 있겠다. 정말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경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1: 아, 지금 송지윤 기자가 얘기한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근호 의원이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2: 아, 저는 어제 처음에 시작하고 이태석 헤딩하는 거 보면서 아, 이 게임 되겠다 싶었어요.
1: 아.
2: 왜냐면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이태석 쪽으로 킥을 왜냐면 태석이가 키가 작고 신체적으로 좀 약하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먼저 떠서 헤딩을 하고 그 타이밍이 항상 다 빨랐어요. 이태석 선수가 아마 헤딩을 경합해서 제가 어제 경기에서 놓친 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선수의 투지와 이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1: 어제 그 옆에 있던 그 태석이 아버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2: 아이 조마조마해야죠.
0: 제가 볼 때는 네, 이은룡 감독님은 머릿속이 하얘질 거야.
2: 네. 오히려 경기를 잘하고 교체돼서 나가니까 안도하시더라고요. 실수할까 봐
1: 조마조마한.
2: 근데 어제 경기는 그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이 신체적인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살아있었고 그 이유 중에 정말 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또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이 저는 잘 돼 있어서 그게 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딱 초반에 들어가서 딱 뛰어봤는데 이 내가 상대하는 선수들이 얘들이 조금 쌩쌩하지 않은데? 라는 걸 느꼈을 거고
1: 아.
2: 또 생각보다 우리가 상대보다 좀 더 움직임이 가볍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게 좀 잘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와, 미국은 지금 월드컵 개막전을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에만 파라과이를 상대로 세 골을 몰아치면서 3-0 이번 대회 지금 최다 득점 팀이 되고 있는 미국인데요. 몇 골을 더 넣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 분위기를 이제 소소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몇몇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도 있었고 여의도도 있었고 하지만 인원은 예전만 못했던 건 맞거든요. 다음 주엔 좀 다르겠죠?
0: 그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딱 이기고 나서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도 길거리 응원하고 싶은데 지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연락이 좀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
0: 아, 이기고 나니까 이제 불이 붙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이것도 긍정적이고 우리가 월드컵을 정말 그 축구 축제 자체로 제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월드컵을 개막을 하면 우리가 축구 축제 그 자체로 마음껏 즐기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우리의 첫 승과 함께 빠르게 해소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1: 이근호 의원도 더 바빠지는 거 아닙니까?
2: 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경기까지 일주일에 행복할 것 같긴 해요.
1: 아. 네. 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0: 텀이 긴 것도 좋아요.
1: 예. 네. 그럼 그 행복한 마음을 바탕으로 멕시코전 예상해 보겠습니다. 송지우 기자 스코어 몇 대 몇?
0: 저는 1-0.
2: 1-0. 네,
0: 지금 이 분위기 이어질 것 같고 멕시코도 생각만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선수가 확 눈에 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두 골을 넣긴 했지만 그거는 상대가 남아공이었던 점 감안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쪽에 더 골 넣을 수 있는 찬스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근호 의원은요?
2: 저는 무실점 경기는 안 나올 것 같고 똑같이 2-1 가겠습니다.
1: 2-1로 승리.
2: 네.
1: 아, 누가 골을 넣을까요?
2: 이번에 골을 넣는 선수는 전 이강인이 그래도 한 골 넣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손흥민 한 골 넣었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저는 그 멕시코의 그 중앙 수비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조규성 선수에게 뭔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어제 사실은 측면에서 길게 올라와서 헤딩으로 헤더로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없었잖아요. 멕시코전에는 그 멕시코의 그 세사르 몬테스의 공백을 우리가 중앙에서 헤딩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규성 선수의 투입으로 후반전에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조규성 선수의 대한민국 유일의 멀티골 주인공 조규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도 2-1 승리에 한 표를 던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월간 북중미 월드컵 방송 월드컵 킥오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6월은 월드컵 킥오프 방송 한 번 더 청취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조별리그가 모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킥오프 마지막 방송도 끝까지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지윤 기자는 28일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이근호 위원은 월드컵 더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2: 네, 마음껏 즐기고 끝까지 오래오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래.
0: 네. 오래 해야죠.
1: 길게.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미 많은 관심과 응원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멕시코전은 더 뜨겁게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 킥오프는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최종배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진그룹과 함께합니다.
1: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에는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기승기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농도도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5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계양 나들목에서 서운 분기점까지는 2km 구간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고 순산 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밤길에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6: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7: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6: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도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이 관심입니다.
9: 주말에도 서울 잠실 대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7: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9: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SNS를 통해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이른바 친명과 친청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터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까지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무기한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후속 협상에서 논의할 거라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9: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축구대표팀이 오늘은 회복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승점 3점으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개최국인 멕시코와의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토요일 밤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7: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9: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7: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9: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12: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11: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2: 재선거! 재선거!
11: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진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13: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14: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입니다.
11: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6: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7: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18: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7: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일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9: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0: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21: 김민석 총리가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20: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18: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20: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5: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이른바 친명과 친청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는 터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 중인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2: 네,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15: 네, 이 대통령이 SNS에 이런 생각을 밝혔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각으로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사이 균형 감각이란 정치인의 자질을 소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며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내홍을 겪는 여당의 결집을 당부한 거란 분석과 함께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거란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출국 직전 진행한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제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즐겁게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선 이 발언이 당권 재도전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15: 네, 이 대통령의 오늘 순방 일정도 전해주시죠.
2: 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에 이어서 어제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피렌체를 찾았습니다.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탈리아 측이 마련한 일정입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로 꼽히는데요. 이 대통령은 토스카나 주지사와 피렌체 시장 등을 만나서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의 협력 양해각서, MOU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성박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특별미사 참석과 기념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우 정상의 공동성명을 두고 한국의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한국과 이우 사이 공동성명을 주권침해이자 엄중한 적대행위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언은 지금껏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이룰 수 없고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2: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개헌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4: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5: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4: 반해 제가 성립될 수가 없죠.
3: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요원이 몽골에서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만나 부품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 내륙 곳곳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우박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에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자동차 전용도로의 흐름은 한결 여유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정체가 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영동대교부터 성수대교 구간, 동호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가 아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 또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6월 13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빅뱅과 트랜스픽션, 그리고 김연아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승리의 함성.

최근 빅뱅과 트랜스픽션 그리고 김연아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승리의 함성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밤 9시 뉴스앤뮤직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요. 앞선 시간대 월드컵 킥오프 특별 방송 편성이 있어서 1시간 늦게 저는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앞선 방송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월드컵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앞선 체코전에서 또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많은 분들이 월드컵 경기, 다음 경기 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붐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월드컵 킥오프 방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YTN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YTN 라디오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남아있는 킥오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다양한 음악,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우는 시간이죠. 유료 문자창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예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창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다양한 이야기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고요. 또 신청곡 분위기에 맞는 노래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분위기, 월드컵에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싸이의 코리아, 그리고 YB의 아리랑, 이어서 버즈의 Let's Go Together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관리 미흡 실태를 지적하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선 사전선거 대신 본투표만 하고 개표도 수개표 방식으로만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45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한 전 총회 총무와 전 요한지파, 시몬지파 총무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본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건 지난 1월 6일 출범 이후 158일 만에 처음입니다. 고동환 전 총무 등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620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말마다 찾아와 주시는 애청자 가족분들 계시고요. 또 월드컵 이야기 잠깐 했더니 체코전 보신 이야기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열심히 응원을 해서 그 기운이 에너지가 멕시코로 전달되게끔 함께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가 돌아오는 금요일이에요. 6월 19일 오전 10시인데요. 이 시간대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중간에 또 모여서 경기를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월드컵 분위기 쭉 이어가면서 노래 듣고 있는데요. 비슷한 분위기의 응원가로 많이 쓰이는 그런 노래들 한번 만나고 올게요. 먼저 펫샵 보이즈의 Go Wes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첫 고비였던 체코전을 짜릿한 승리로 마무리한 홍명보호 태극전사들이 결전지 멕시코를 찾은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축구 대표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내일 팀 훈련을 소화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체코전 다음 날인 오늘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이에서 회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오늘만 회복 훈련을 하고 내일은 선수들이 온전히 쉰다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상급 법원에서 또다시 효력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통보한 징계 요구는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프로야구 리그 선두 LG의 새 외국인 투수 리오스 선수가 올 시즌 가장 빠른 공을 던졌습니다. 리오스 선수는 오늘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뱅크 KBO 리그 롯데와의 경기에서 6회 초에 등판해 롯데 전민재 선수를 상대로 시속 160.8km짜리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LG는 경기 초반 5점을 뽑아내며 롯데의 추격을 따돌리고 5-3으로 이겼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박은빈의 쿵따리 샤바라 이어서 김준선 아라비안 나이트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 최대 50mm, 강원도를 포함한 동쪽 지역은 최대 30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에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중부지방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소식

0: 있습니다. 여의 상윤화 대목에서 한강대교 사이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차로 변경에 미리 유의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 도심 쪽은 막바지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월계 1교부터 월릉 분기점 사이가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Y10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 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0: 변호사입니다.
4: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0: 손정의 변호사입니다.
5: 공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확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7: 미흡한
0: 지난 2022년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6: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1,000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8: 부실 선거 관리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0: 김승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관리 미흡 실태를 지적하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선 사전선거 대신 본투표만 하고 개표도 수개표 방식으로만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45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 요원이 주 몽골 북한대사관 측과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차가운 현실 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들어 격화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투쟁 상황에서 정청 내 지도부의 행보를 애둘러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2: 1인 1표제를 놓고 1차 전선이 형성됐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강성 당원의 표심 덕분이었습니다.
10: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9: 그러나 1년이 흐른 뒤 정 대표가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은 물론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1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9: 정 대표가 선택한 건 정면 돌파입니다. 최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게 대표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1인 1표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정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인데 강성 권리당원 표로 당권을 다시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13: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3: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9: 다만 당내에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민주적이지만 성별과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을 줄여나갈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겁니다.
14: 지방선거에서 사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11: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 민심과 당심이 사실상 정같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9: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자 정 대표가 이들 실명이 담긴 기사 제목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해당 의원들이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청계 의원들이 결집하며 1인 1표제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15: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11: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5: 1인 1표 당원 주권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9: 정 대표가 1인 1표제에 이어 의원총회 생중계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띄우는 등 강성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선명성을 드러낼수록 계파 갈등, 불협화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우르며 당심에도 호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정 대표의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선거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만 내세우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막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6: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무려 30석을 빼앗겼는데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매선 회초리로 심판했다며 선거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17: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11: 물러난 2016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16: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또 패배했고 당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1: 지난 2018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16: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등 광역단체장 4곳을 지켰는데 직전 2022년 지방선거 12곳보다는 8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대구 달성 등 4곳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석을 3석 늘렸습니다. 늘고 줄고 결과가 숫자로 빤히 보이지만 당 내부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이겼다, 졌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8: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8: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6: 승리라기엔 숫자가 부족하고 패배라고 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참패다, 사퇴하란 요구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 최고위원 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나옵니다.
19: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11: 이성권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원입니다.
19: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20: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1: 오세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6: 정신 승리란 비아냥 속에 버티는 당대표와 끌어내려는 이들의 내용은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 등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이른바 미니 총선까지 치렀지만 민심으로 불리는 선거 결과는 제1야당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당권 투쟁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된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북한이 북러 사이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유 정상의 공동 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 한국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21: 북한은 한국과 이유 정상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0: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한 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은 위장 간판, 기만극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자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북관계의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세계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외무성 산하 대남기구인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1: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의
2: 이물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 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고
0: 북한은 특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이 같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서방을 한데 묶어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혈맹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실체는 북한과 아시아 침략을 노리는 미국의 단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양측이 유럽에서 직접 만나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란은 별도 만남 없이 원격으로 서명을 진행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서방 소식통은 이르면 일요일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명식 장소로는 스위스 제네바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4: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 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향후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SNS를 통해 우리는 평화 협정에 어느 때보다도 접근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합의문 전자 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미군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기 위해 한때 특수부대 투입 방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지상군 작전은 지난달 중하순쯤 검토됐고 벨기에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참석 중이던 댄 케인 합참의장의 작전 브리핑을 받기 위해 플로리다주 중부사령부로 급히 귀국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케인 의장에게서 특수부대 투입 방안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으로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규모의 미군 사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작전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그런가 하면 이란이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 저장 시설을 최근 더욱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다고 CNN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몇 주 동안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 터널 일부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입구에는 폭발성 지뢰를 설치해 외부 세력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미 정보 당국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우라늄 저장 장소 요새화로 이제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을 확보해 회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8% 급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공포를 이겨내고 8,100선에 복귀하면서 9,000선 도달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3: 중동발 위기가 진정됐지만 오늘 18일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검은 월요일 공포장에서 7,4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8,100선에 가뿐히 안착했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진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직전 최고치를 넘어 9,000선에 도달할 것인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든 점이 시장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4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점은 시장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오는 18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인데 시장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신임 의장의 첫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CME그룹의 FedWatch Tool은

0: 98.5%의 확률로 미국의 이달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케빈 워시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던지느냐입니다.
1: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2: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1: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좀 커질 수가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라면 연준이 백악관의 요구에 굴복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라는 비난도 받을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0: 또한 25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로 돌아온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할지도 관심입니다.
3: 지정학적 리스크, 그로 인한 금리 상승,
2: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3: 때문에 일단 한국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팔았던 좀 물량들도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그 부분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0: 인공지능 거품론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악재에도 시장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주주클럽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나는 나.

FM 94.5MHz 밤 11시 뉴스앤뮤직은 주주클럽의 나는 나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그리고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이어서 언타이틀이 부릅니다. 책임져.

자자, 버스 안에서, 언타이틀 책임져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전국 재선거와 특검 출범을 위해 오늘이라도 만나자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김 총리는 선관위 해체를, 정 대표는 특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며 형식과 상관없이 3자 회동을 하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쌍둥이 득표가 전국적으로 869건이나 나왔는데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멈추고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밥친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초래한 국민 참정권 침해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부정선거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재선거 요구 등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한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의 공동성명을 두고 한국의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한국과 EU 사이 공동성명을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언은 지금껏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고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8616번님, 늦은 시간인데 산책하시면서 또 운동 겸 이 밤 시간대인데 야외에서 YTN 라디오 함께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살 빼려고 지금 공원 걷고 있어요. 오후 2시 타임에 나는 나 노래 나와서 좋아했는데 이 시간에도 또 좋은 노래 함께하고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중학생 때 좋아했던 보컬입니다. 주다인 누나.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가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였나?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지금 이 시간대 틀어드리는 이 노래들이 대부분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요때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특히 언타이틀 책임져 이 노래는 학교 수학여행이랑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대부분 장기자랑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언타이틀 책임져, 이어서 뭐 나에게 이런 노래에 맞춰가지고 뭐 댄동이라고 하죠? 댄스 동아리 춤 연습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아마 우리 8616번님도 노래 들으시면서 과거의 한순간으로 추억여행을 떠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좋은 노래들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희정의 내일, 그리고 이어서 구와 숫자들이 불러요. 여러분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사임을 앞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태극 전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팬들에게는 변함없는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지구 반대편 멕시코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를 값진 승리로 장식했다며 먼저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 초반 고비를 맞이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역전승을 일궈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의 압박감을 멋지게 이겨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준 선수들의 투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공동 개최국 미국이 파라과이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상대팀의 자책골과 폴라린 발로건 선수의 대회 1호 멀티골, 조반니 레이나 선수의 쐐기골을 엮어 파라과이에게 4-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책골이 포함됐지만 4골은 미국이 월드컵 한 경기에서 기록한 최다 골 기록입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난적 베트남을 꺾고 아시아 배구연맹컵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필리핀의 캔돈시티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베트남을 세트 점수 3-0으로 제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오후 8시부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상대였던 대만과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결승전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치즈 퇴근 시간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하지만 이란이 핵물질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라늄 잔량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라늄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은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란의 우라늄 저장 시설 요새화로 이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핵협상이 더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 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스프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향후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SNS를 통해 우리는 평화협정에 어느 때보다도 접근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합의문 전자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14일에는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MOU 서명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14일은 아니지만 며칠 내로 서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9원이었습니다. 평균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4.8원을 기록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현장에는 정규군뿐만 아니라 10대 학생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잡았는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도 의용군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낙동강 방어선이 위태롭던 1950년 9월 14일 새벽. 간단한 훈련을 마친 17살 전후의 어린 학생 700여 명이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 상륙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군의 배후를 교란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6일 동안의 전투 끝에 북한군을 섬멸했지만 학도병 대부분은 전사했습니다. 전몰 학도 의용군에 대한 추념식이 장사 상륙작전 전승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학도병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참석해 이들의 용기를 기리고 호국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4: 이번 처음 알게 되면서 제 또래 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다고 하니까 좀 멋있고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만약 저라면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 학도병들의 활약은 역사 교과서에도 실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교육적 가치로 되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5: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지를 오늘의 학생들에게 전해서 나라 사랑 교육을 하는 데 우리가 의미가 있고.
3: 경북교육청은 과거 중고등학교 학적부를 조사해 학도병 기록 600여 건을 새로 발굴하고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책으로 출간하는 등 학도병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축구 대표팀이 회복 훈련에 집중했는데요. 선수단의 사기는 무척 높았습니다. 다음 상대인 멕시코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모습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 짜릿한 역전승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홍명보 후 축구 대표팀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흥민과 오현규, 김승규 등 전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운동장 잔디를 밟고 사이클을 타며 회복에 집중합니다. 하나같이 여유롭고 편안한 표정입니다. 경기에 나서지 않았거나 후반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미니게임을 펼쳤는데 평소보다 목소리도 크고 움직임도 활기찹니다.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체코전에서의 통쾌한 역전승. 결과도 결과지만 선수단 전체의 사기와 자신감을 충전한 게 더 큰 소득입니다. 다음 상대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개최국 멕시코임에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2: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은 관중들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그동안 홍명보 호에 제기된 우려를 대부분 지울 만큼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점도 남은 경기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상으로 조별리그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김태현과 배준호도 순조로운 회복세에 접어들어 빠르면 다음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선수단의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3: 경기에 나간 선수 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 모두 하나가 돼서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선수들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입니다.
1: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관문을 기분 좋게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멕시코전에 대한 승리 기대감도 더 커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2008년에 태어난 고등학생 양윤서와 슈퍼루키 김민솔이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한국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오르며 마지막 날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양윤서는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 골프장에서 열린 제40회 한국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한타를 잃는 부진 끝에 공동 선두 자리를 허용했습니다. 전반까지 단독 선두를 질주한 양윤서는 후반 들어 12번과 14번 홀에서 보기, 15번 홀에서는 트리플 보기를 범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양윤서보다 두 살이 많은 김민솔은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4위에서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4: 휴일인 오늘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서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5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 지방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는 1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대구는 3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0: 쌀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도혜경 기자입니다.
7: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8: 김민석 총리가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7: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9: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7: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어제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차가운 현실 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들어 격화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투쟁 상황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회동까지 제안했는데 다만 당 안팎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이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1: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2: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13: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4: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3: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5: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6: 국민의힘은 전대미문 부실 관리로 선거체계를 붕괴시킨 선관위가 뒤로는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돈잔치를 벌였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올해 편성 예산을 초과해 100억 성과급을 지급하고 정작 선거관리 예산은 배정액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며 대체 무엇을 성과로 평가받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선관위가 또다시 셀프 조사를 선택하더니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밥친구 위철한 직무대행을 앞세웠다며 이는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멈추고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한 중앙선관위장 직무대행을 밥친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야산과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새까만 연기가 거침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업체와 주변 공장에 있던 8명이 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제천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주택 138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혼자 사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0: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4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4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놓고 당내 계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터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이탈리아

0: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을 여당의 과제로 제시하며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사이 균형 감각이란 정치인의 자질을 소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사실상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린 만큼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도 했는데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국내 정치 관련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내홍을 겪는 여당의 결집을 당부한 거란 분석과 함께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거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출국 직전 진행한 취임 1년 회견에서도 당권 제도전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겨냥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제도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0: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르네상스 문화중심지로 꼽히는 피렌체를 찾아 토스카나 주지사와 피렌체 시장 등과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은 협력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성박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특별미사 참석과 기념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 다만 당 안팎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4: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또 한 번 사퇴 쪽후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일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5: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내일 서명될 거라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밝힌 내용인데요. 이란과의 합의가 14일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더 들어오는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6: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7: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6: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 재선거! 재선거!
6: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8: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6: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9: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5: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0: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0: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어제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차가운 현실 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들어 격화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투쟁 상황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는 순방 기간 국정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목요일에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도 귀국 다음 날인 오늘 19일 금요일에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미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 다만 당 안팎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4: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5: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6: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0: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0: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개헌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 대통령님 인사하세요!
4: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6: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4: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요원이 몽골에서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만나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you coming in or what?
1: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진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7: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6: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5: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관리 미흡 실태를 지적하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선 사전선거 대신 본투표만 하고 개표도 수개표 방식으로만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8: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9: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 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8: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1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 다만 당 안팎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이틀 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3: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5: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5: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16: 김민석 총리가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5: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7: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5: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My face like you wanna start pass out 말 속지 마 bitch boy I don't waste time 예쁜 여자라도 할 말은 이따 FaceTime 그나저나 all day where the hell you at 이태원 여기에서 모이기로 해 We ain't new famous and nothing's gonna tame us 우리끼리 놀 건데 뭐가 위험해

내가 먼저 갈게 따라오면 돼 나랑 놀면 다 get obsessive 아무 기억 못해 getting messy 네가 누군데 problem test me but 내가 둘러 보이면 부르게 taxi 이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 하루만 살 것처럼 be fun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놓고 당내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터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탈리아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을 여당의 과제로 제시하며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사이 균형 감각이란 정치인의 자질을 소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사실상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린 만큼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도 했는데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국내 정치 관련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내홍을 겪는 여당의 결집을 당부한 거란 분석과 함께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거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출국 직전 진행한 취임 1년 회견에서도 당권 제도전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겨냥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제도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2: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르네상스 문화중심지로 꼽히는 피렌체를 찾아 토스카나 주지사와 피렌체 시장 등과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은 협력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성박 성박

0: 파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특별미사 참석과 기념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1: 네,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는 순방 기간 국정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돼 선관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목요일에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도 귀국 다음 날인 오는 19일 금요일에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2: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4: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또 한 번 사퇴 쪽후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주말인 어제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2: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5: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6: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5: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 부정선거! 재선거!
5: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7: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5: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0: 여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와이텐 김대근입니다.
1: 네,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문인데요.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종합특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오후 조사에서는 비상겸 선포 전 정보사 요원이 주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상 비상겸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게 맞느냐며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반박을 위해 구치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세간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구치소 독거실은 신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성인 남성이 일자로 누우니 겨우 맞아떨어지는 좁은 공간. 선풍기 한 대와 생활 안내문, 벽걸이 텔레비전 한 대와 선반 정도가 내부 시설의 전부입니다. 법무부가 최초로 공개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흔히 독방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법무부가 전례 없이 독방 내부를 공개한 건 최근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이곳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방 3개를 연달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법무부는 영상을 통해 독거실이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혜서를 일축했습니다.
7: 신발조차 안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낡은 이곳.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6: 앞서 법무부는 방 3개 사용서를 포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이미 한 차례 반박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전담 수발하고 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을 위해 구치소 식단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혜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추가로 영상까지 공개한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된 이후 마땅한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동 동선 역추적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범위가 넓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8: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절단된 다리를 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수거 차량은 34대입니다. 이 트럭들은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회수센터를 출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탐문해야 하는데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려면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피해자 신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다리 부위는 뒤꿈치부터 41cm, 발바닥 길이 210mm 정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발 크기 탓에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자세한 인적 사항은 오리무중입니다. 과거 2024년 화천 북한강 사건이나 2018년 서울대공원 사건의 경우 시신 발견 하루에서 이틀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시신 여러 부위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며칠째 추가 발견 소식이 없는 데다 다리에는 지문처럼 단번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제로 남은 2020년 인천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했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신체 부위의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과거 유사 사건들도 분석하며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10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하루에 한 명 이상이었는데 정부가 10년 안에 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9: 청소년 자살이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9년 사이 무려 45%나 늘었습니다. 재작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건데 정부는 2035년까지 이 숫자를 4.2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예방과 자살 징후 포착, 치유와 회복의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청소년 심리 부검과 사망자 정보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더 많은 자살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AI에게 심경을 토로한 뒤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도 병행합니다.
10: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 기준이 필요성, 그리고 방향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하지만 교육부는 청소년 자살 원인 1위인 정신과적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학업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1: 경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교육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것을 완전히 제도로 만들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으로 확정짓기까지는 조금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9: 주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체육과 예술 교육으로 자존감을 고취한다거나 청소년 문화예술공연으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챙김 동아리, 청소년 힐링 캠프를 운영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대책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면 무조건 에이즈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병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중에는 감염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신체 접촉만으로 전염된다는 오해도 널리 퍼져 있는데

0: 치료만 받으면 전염도, 병의 악화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HIV는 에이즈라고 불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과거 HIV 탓에 에이즈에 걸리게 된다면 대부분 사망에 이르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치료약이 나오면서 사실상 만성질환처럼 됐기 때문입니다. 감염인의 기대 수명이 비감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80세에 이를 정도입니다. HIV는 치료 가능성뿐만 아니라 감염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접촉만으로 옮을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감염인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이나 땀, 소변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2: 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HIV가 감염된 확률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1: 감염 이유로는 성적 접촉이 가장 많지만 꼭 남성 사이의 접촉으로만 옮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감염 원인 가운데 36%가 이성 간 성접촉이었습니다. HIV의 경우 꾸준히 약을 먹거나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전염을 100% 막을 수 있습니다.
2: 그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지금은 성접촉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한테 HIV를 전파시키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1: 감염자 본인은 물론 주변인을 위해서라도 조기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염인들을 숨게 만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중에서 썸멀, 히사이 시조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였습니다. 지난달 빈 심포니가 내한했었는데 빈 심포니는 영화음악이나 케이팝까지 다양한 작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 어느 계절이든 그 분위기와 풍경, 생활, 기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절마다 음악에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도 그런데요. 음악들이 각각 여름에 어떤 느낌을 담았는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름의 노래, 테너 플라스도 도밍고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아일랜드 민요, 여름의 마지막 장미, 켈틱 우먼의 노래입니다.

The Songs of Summer, 여름의 노래, 테너 플라스토 도밍고의 노래, Island Minio, The Last Rose of Summer, 여름의 마지막 장미, 켈틱 우먼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0님이에요. 혹시 테디는 마시는 차를 좋아하나요? 전 꽤나 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국제차문화 대전에 다녀왔답니다. 너무 맛있는 차들도 많고 예쁜 차 도구들도 많아서 구경만 해야지 해놓고 이것저것 시음하다가 결국 차도 사고 테디 닮은 토끼가 그려져 있는 찻잔도 홀린 듯 사버렸어요. 사진 같이 보내요. 처음 가본 건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답니다. 하는데 아 저는 차라고 한다면 그냥 커피 정도만 마시는 정도고 뭐 커피도 고소한 거는 뭐 좋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가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 커피를 찾아야지 보다 뭐 그날 일이 있거나 좀 정신 차려야 될 때 카페인과 함께 같이 조금 몸을 깨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근데 제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가 토끼를 닮았다라는 건지 정말 인정할 수 없고 이게 막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도 갑자기 백인태가 토끼를 닮아? 하면서 백인태가 어떻게 생겼지? 백인태를 찾아보고 아니 토끼를 1도 안 닮았는데 다 이럴 것 같아서 아무튼 뭐 보이는 대로일 수 있지만 저 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예 0453님입니다. 남자친구 만나러 갑니다. 흐흐흐흐흐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이거 보니까 5년 만에 생겼네. 그래서 너무 신난 거야. 설레는 그 마음에 그 맨날 이제 저희 이 라디오 듀엣토의 더 클래식을 들으니까 아 안 되겠어. 어디다라도 얘기했어. 막 샵 0945에 보내고 저 막 갈대벽 가서 나 남자친구 만나러 갔다. 다다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3010님입니다. 테디 안녕하세요. 25살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나이에 뮤지컬 연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저의 소중한 꿈이에요. 테디의 조언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25이면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거죠. 보통 연기자 중에 보면은 막 30 넘어서 시작하신 분, 40 넘어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뮤지컬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뭐 35, 6 이쯤이니까 그거보다도 10년 전이야. 이제 시작입니다. 예. 다만 그 길을 어떻게 차근차근 걸어가서 할 것인가. 이 예술 쪽이라는 게 차근차근히 밟아갈 수 있는 코스라는 게 자기 스스로 상상에 의해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도 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잘 배분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266님입니다. 연희동에 위치한 글월이라는 편지 가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편지지, 원고지, 만년필 등 편지 도구들 뿐만 아니라 앉아서

편지를 쓸수 있는 작은 공간과 편지를 보내주는 펜팔 서비스도 있는 이색적인 가게였습니다. 디지털로 많은 게 대체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따스한 가게였어요. 편지도 보내주는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디지털 시계, 손목시계가 나왔을 때이 아날로그, 태엽으로 감는 시계가 스위스에서 굉장한 폭풍을 맞이합니다. 그때 많은 회사들이 망했고 이제 아날로그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면 방수도 되고 전자시계고 값도 싸버리니까. 근데 결국 인간은 그 함께한 추억 속에서 가치를 다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 정확한 정보 전달 혹은 빠른 거, 정확한 걸 찾다가 거기서 다시 가치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거기서 살아남은 스위스 시계 시장들은 거기서 더 열심히 이런 그럼 하나의 귀중품? 뭐라고 해야 될까? 보석처럼 이 시계들을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팔찌처럼 더 열심히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데도 대기를 걸어놓으면 뭐 사지도 못해요. 가방도 그렇죠. 가방도 천으로 된 가방 나오고 막그 나일론으로 나왔을 때 한참 다 그거 들었다가 어떻게 되죠? 그 무겁고 딱딱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가죽 가방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죠. 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는 참그 가치로 남아있을 때더 소중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날에 막 새로운 거 컴퓨터 게임 나오고 그랬을 때 너무 좋지만 가끔은 생각나요. 이런 아파트들 발전하기 전에 다 논밭이었고 거기 뛰어다니면서 잠자리 잡고 물 얼면은 애들을 모아갖고 거기가 꼬챙이에 아버지가 못 박아준 거 갖고 썰매 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걸 알겠어요? 2055님입니다. 어제 더위는 가신 것 같은 서늘한 주말 오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늘을 볼 여유를 가졌네요. 정신없이 그리고 많은 걸 버리고 얻기도 한 6개월이 지나고 있네요. 벌써 올 상반기가 다 지나다니 믿기지 않네요. 바쁘게 지냈을 테디도 잠시 한숨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듀엣의 옆 사람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전 걱정했어요. 올 여름이 오고 있죠 이제. 뭘 걱정했냐면 뭐 거의 6월부터 폭염일 것이다라고 우리 겨울 끝나자마자 그런 일기예보에서 막 방송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올 여름이 그러니까 올 6월이 최근 한 6년? 6월 중에 가장 선선한 것 같아.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너무 지금 요즘에 런닝하기도 좋고 날씨가 좀 덥다 싶으면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그죠?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남극에 풀이 자라고 있대요. 이제 막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극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제가 전문 용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트 뭐, 기류? 뭐, 그래서 냉장고 문 열어놓으면 잠깐 방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거 있죠? 그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참 분리수거 열심히 해봐요 우리.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해야지 뭐. 떼끼에로님입니다. 조수미 쌤이 테디 공연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보러 오시다니 동네방네 자랑했어요. 그동안 테디의 노력과 고생이 인정받는 것 같아 고맙고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조수미 쌤이랑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인스타에 뭐 어떤 것들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다가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드미트리 화이팅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러시아 문학 좋아하시면 보러 오실래요? 이랬어. 그랬더니 잘 보고 싶은데 세계 공연이 지금 많으시대요. 그래서 알겠다. 근데 시간 좀 우선 다 달래요. 그래서 다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공연 한 5일 전에 귀국하셨다고 그날이랑 그 다음날 혹시 표 되냐고 해서 저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랬더니 오신 거야. 보고 나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가셨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었다고 하고 와 그루첸카는 얼마나 이쁜 여자일까? 막 그러니까 그루첸카 때문에 아버지랑 아들이랑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들이 펼쳐질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하시고 작곡가가 누군지도 궁금해하셨고 연출은 누군지도 궁금해했고
진짜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시더니 이거 안 봤으면 어쩌

선생님이 오신 게 이제 감동이 많이 됐나 봐요. 나가거든 또 신청해 주셨네요. 맞아, 제가 맨날 주말마다 공연했었던 것 같아. 근데 간만에 요즘에 이제 너무 좋아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옆사람 조수미의 나가거든 듣겠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인테드의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모차르트 음반 두 장이 발매됐습니다. 이번 음반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녹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음반 발매를 기념해서 오는 9월 예술의 전당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리사이틀도 예정돼 있습니다. 음반 중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7번 시장조 쾌헬번호 309번 중 1악장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0: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하하하!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구체적인 합의 시기와 방식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일요일 서명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란은 내일이 아니라고 밝혀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4: 네, 워싱턴입니다.
2: 네, 내일 종전 합의문 서명식이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가요?
4: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측이 완전히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서명 행사의 날짜와 구체적인 장소, 방식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시간 전쯤인 현지 시간 13일 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한 합의가 내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식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며칠 내로 서명될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내일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14일에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하루 이틀 안에 제네바 등으로 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명 방식을 두고도 디지털, 원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별도의 만남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도부와 대면해 악수하는 모습이 노출되면 강경파 등 반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 종전 협상 중재를 맡아온 파키스탄의 쉐바즈 샤리프 총리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합의문 전자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는데 이게 전자서명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내일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측과 함께 화상회의를 열어 양해각서 전자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3: 네, 합의문 서명 방식을 두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쟁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4: 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 문제와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호르무즈해협 개방 등을 놓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견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이 될 거라면서 이란의 비핵화 약속을 받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5: They will not only not have, they will not purchase, develop in any way, any shape, in any way, shape or form a nuclear weapon.
4: 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 뒤 이란에 거액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의 경제적 대가를 주진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0: 상황이 안정되면 미국이 들어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해서 파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으로 시한을 넓혀두고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을 고집하는 대신 이란 현지 폐기로 다소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란은 양해각서 합의 단계에서는 핵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이란 동결 자금의 방출이 합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1: به دلایل مختلفی که واقعا در شرایط حاضر امکان بحثش نبود، خواسته هایی که اونها داشتن به هیچ وجه قابل پذیرش نبود.
0: 이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조치를 할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협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수료 부과 방침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뭐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합의 이후를 준비하는 양국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는 15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3일,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이후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G7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항 정상화가 더뎌질 수 있는 만큼 G7의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전쟁 첫날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다음 달 4일부터 치르기로 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당초 3월에 장례식을 계획했다가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를 연기한 만큼 다음 달 4일이면 종전 양해각서가 타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로마 시내에 있는 성박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연설을 합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이번 연설에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가 표명될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와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하고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도 만납니다. 네, 북한이 북러 사이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후 정상의 공동 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 한국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4: 북한은 한국과 EU 정상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한 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은 위장 간판, 기만극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자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북관계의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세계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외무성 산하 대남기구인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5: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의 대통령의 비핵화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고.
4: 북한은 특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이 같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서방을 한데 묶어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실체는 북한과 아시아 침략을 노리는 미국의 단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3: 청와대는 북한이 최근 한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긴 안목을 갖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EU도 한반도의 긴장

0: 완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의도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트루스 소셜에 사진 설명 등 일체의 첨언 없이 김 위원장과 자신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회담장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치적이자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추진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1: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지난 주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3: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2: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 재선거! 재선거!
2: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진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4: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2: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국방부가 현역 병사들의 계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업 군인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개편하는 새 국방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인구 절벽이란 불가피한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인데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고 첨단 기술에 투자해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숙제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6: 지금 출생률 추이라면 현역병 감축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2019년 33만 명이던 병역 자원은 지난해 22만 명대로 줄었고 2043년 12만 명까지 감소할 거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병사들 복무 기간이 줄어 임무에 익숙해질만 하면 전역해버린다는 게 군 당국의 고민입니다. 장기 복무할 부사관 이상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 재설계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7: 병력구조, 전력구조, 부대구조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인구 절벽 시대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지금 가는 작업을 하루가 멀다고 지금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6: 국방부는 현재 40% 수준인 간부 비율을 2040년 63%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단계인 부사관 계급을 하나 늘리고 병사 계급은 하나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8개월 복무하는 육군 병사 기준 통상 두 달에 불과한 이병 계급을 없애는 게 유력합니다.
8: 현역 복무 기간 2018년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4계급, 4개 계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6: 국방부는 간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처우 개선과 장기 복무 혜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만 현역이 수행하는 수송이나 행정, 경계 근무 같은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 맡겨 현역은 전투 임무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3천여 명 수준인 상비 예비군을 5만 명까지 늘려 현재 56만 명인 국방 인력을 50만 명대로 유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전력을 30배 증강하고 고위력 미사일을 대거 확충하는 전력 고도화 방안도 제시했는데 결국 예산이 뒷받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망라한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노란우산.
4: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드입니다.

이인테대의 2부 첫 곡은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 임희영의 첼로, 첸추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임지영은 2016년 여성 동양인 최초로 로테르담 필하모닉의 첼로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첼리스트입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엔 프로코피에프의 오페라 전쟁과 평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쇼스타코비치의 작품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입니다.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인데요. 1934년 레닌그라드에서 초연돼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25살이었는데 이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공연, 이 당시 소련을 집권하고 있던 스탈린이 이 작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대담하고 과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공산국인데. 바로 다음날 쇼스타코비치는 당국의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고 작곡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페라의 제목에 있는 무첸스크는 러시아 시골의 행정 단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천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에 있는 부유한 상인 집에 카테리나라는 미녀가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카테리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 젊은 하인 세르게이와 외도를 하고 이후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오페라의 내용입니다. 이 작품 제목 중 맥베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베르디 오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세익스피어 희곡에서 따온 거죠. 내용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악녀의 대명사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란 제목은 러시아 시골로 시집온 맥베스 부인 같은 여자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카테리나 역의 마리아 유잉, 세르게이 역의 세르게이 라린, 보리스 역의 아게 하우글란트, 진오비 역의 필립 랭그리지,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유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무첸스크 맥베스 부인 시작합니다.

0: 1막입니다. 카테리나의 방 아침입니다. 카테리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할 일이 없어요. 부유한 상인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런 생활이라면 자유로웠던 처녀 시절이 더 좋았다고 중얼거립니다. 이때 시아버지 보리스가 방으로 들어오지만 카테리나는 시아버지를 본체만체 합니다. 시아버지 보리스가
1: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아기도 낳지 못하고 있군 이라고 화를 내자
0: 카테리나는 남편이 항상 집을 비우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대듭니다. 화가 난 보리스는
1: 무슨 며느리가 이러냐
0: 어이없어하며 방을 나가고 카테리나는 며느리가 이러면 시아버지는 이래도 돼? 시아버지 뒤에 대놓고 욕을 합니다.
2: 시아버지인 보리스와 그의 아들이자 카테리나의 남편인 지노비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무대에 등장합니다. 지노비는 아버지 보르스에게 새로운 하인 세르게이를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1: 젊은 여자들은 다 똑같아. 바람 피울 기회가 많으니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0: 앞마당입니다. 농부와 하인들이 술에 취해 놀고 있습니다. 하녀 악시냐를 가운데 두고 치마를 들추며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 못 배운 녀석들! 이때 카테리나가 등장하자 조용해집니다. 카테리나는 너희 남자들은 그렇게 잘났어? 를 부르면서 하인들을 혼냅니다. 여자를 놓아줘. 여자라고 다 남자의 놀이개가 아니야. 그런데 새로운 하인 세르게이가 앞으로 나서면서
3: 그럼 여자는 뭐 때문에 있는 거요? 라고 반문하죠.
0: 그러면서 카테리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하자 카테리나는 세르게이를 떠밀어버려
3: 이런 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하인이 마님에게 그러면 마님은 뭐가 잘났어? 손 한번 주쇼! 이거잖아, 그죠?
0: 근데 그게 강동원이야. 좀 달라질 수도 있으려나?
3: 손 한번 주쇼! 이랬는데 브래드 피트야.
0: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3: 손 한번 주쇼! 이랬는데 막
0: 디카프리오야.
3: 이 녀석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려나?
0: 하지만 세르게이는 계속해서 카테리나에게 다가가고 그 틈에 카테리나가 넘어집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 보리스가 등장해
1: 무슨 짓들이냐 라고 소리칩니다.
0: 그런데 카테리나는 제가 넘어졌는데 세르게이가 도와준 거예요.
4: 아 떠밀다가 야, 시아버지한테 잡히면 죽거나 아니면 진짜 딴 데 갈 수도 있으니까 헬프를 쳐주는데 이게 자신의 욕망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인한테도 들킨 거야. 아닌 척 이제 아니야 난 이럴 수 없는 여자야 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려고 하니까 세르게이를 두둔합니다. 재밌어 재밌어. 아이고 19금 겁시다.

0: 다시 카테리나의 침실입니다. 카테리나는 잠이 오지 않아 심심해하는데 밖에서 빨리 자, 양초가 아깝다 라고 소리치는 시아버지 보리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카테리나는 아리아, 망아지도 암말한테 달려가는 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허리를 껴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입 맞춰주는 사람도 가슴을 쓸어주는 사람도 없구나 라고 단식하면서 침대로 후잉 후잉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카테리나가 누구냐? 라고 묻자 세르게이가 볼일이 있으니 문을 열어줘요 라고 속삭입니다. 세르게이는 방으로 거침없이 들어와서는 카테리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카테리나가 세르게이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지? 라고 물어보자 주인딸은 나 같은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카테리나가 나도 심심해 아기라도 생기면 달라지겠지만 이라고 말하자 세르게이는 아기는 혼자 못 만들죠 라고 말하고는 카테리나를 껴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자냐? 라고 묻는 보리스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막입니다. 안마당입니다. 잠에서 깬 시아버지 보리스는 마당에 나와 아리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을 부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뭘까? 그건 잠을 못 자게 된다라는 것이야. 지금은 도둑이 들까봐 돌아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남의 아내의 창문 아래를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다녔지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카테리나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1: 저 여자도 피가 끓어서 잠을 못 잘 거야. 내가 만일 10살만 더 젊었다면 뜨겁게 해줄 텐데.
0: 시아버지 아니에요? 아, 이래서 그 공산국대 이걸 하니까 난리가 났나 보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거 우선 잠시만요. 19세 이하 어린이들은요. 죄송하지만 청취율이 좀 덜 나와도 되니까 FM 94.5에서 다른 곳으로 조금 돌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그때 며느리 방의 창문으로 세르게이가 나오더니 아래로 내려옵니다. 창문으로 카테리나는 고개를 내밀고 배웅합니다. 맞네, 이거 며느리 방 보고 그런 얘기 한 거네. 아, 우리 며느리 내가 10살만 어렸어도 징그러워. 아, 진짜 징그러워. 이 모습을 본 보리스는 세르게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 이 녀석 뭐야? 이 녀석들 뭐하다 나왔어? 하인들이 몰려오자 보리스는 몽둥이를 가져오게 하고 세르게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죽어 이 녀석아! 어디 과해 우리 며느리를! 카테리나도 마당으로 내려옵니다. 카테리나는 그만해요 라고 소리치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세르게이는 근데 그럴만해 세르게이가 이 남의 집 며느리에게 이렇게 어? 그러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지 죽지 않은 게 어디야 그죠? 결국 세르게이는 피투성이 돼서 창고에 갇힙니다. 보리스는 며느리 카테리나에게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은 없냐라고 묻습니다. 카테리나는 버섯을 유리에 가져다주고 독버섯인가 이거? 버섯이잖아. 그치? 보리스는 음식을 칭찬하며 한 그릇을 다 비웁니다. 그때 갑자기 보리스는 괴로워하며 쓰러집니다. 죽음을 예감한 보리스는
1: 사실을 불러줘. 열쇠를 빼앗아. 저 그 여자가 한 짓이야
0: 라고 말하지만 몰려든 하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보리스는 숨을 거두고 카테리나는 눈물을 흘리는 척을 합니다. 연락을 받고 온 사제가 그렇게 정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다니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묻자 카테리나는 버섯을 먹다가 죽은 사람은 많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카테리나의 침실입니다. 침대에는 카테리나와 세르게이가 함께 누워있습니다. 카테리나는 세르게이에게 키스를 더 해달라고 조르지만 세르게이는 남편이 돌아오면 결국 그와 잘 것 아니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카테리나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립니다. 잠에서 깬 카테리나는 세르게이를 일어나봐! 일어나봐! 누가 온 것 같아! 어서 숨어! 숨깁니다. 남편 지노비가 들어옵니다. 지노비는 바닥에 남자의 바지가 있는 걸 보고는 네가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알고 있어. 어서 고백해. 라면서 화를 내면서 카테리나를 때립니다. 어서 대답해! 카테리나가 살려줘! 라고 소리치자 숨어있던 세르게이가 나오고 두 사람은 지노비의 목을 조르고 촛대로 때려 죽입니다. 카테리나는 세르게이에게 이제는 남편은

0: 라면이에요.
1: 라면?
0: 껴안습니다.
1: 이게 나쁜 놈들 투성이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돼. 안 그러면 이 일가족이 뭘 싸라는 거야.

0: 산막입니다. 뜰 움막 앞입니다. 카테리나가 움막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르게이가 등장하고 두 사람은 같이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입은 농부가 와서 움막을 보더니 요즘 카테리나가 늘 움막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술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하고는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시체가 있나? 그런데 그곳에서 카테리나의 남편 지노비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농부도 정상이 아니야. 술이 있을지 몰라 하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어. 이거 무단 침입. 그는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경찰서입니다. 집무실에서 경찰서장이 아리아, 경찰은 고대부터 있었지를 부릅니다. 경찰은 고대 이집트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필요하지.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경찰은 박봉이야. 그렇다고 뇌물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지. 라고 노래했는데 이거 잠깐만, 부잣집이 또 망했잖아. 이 돈을 경찰이 받으려고 하나? 왜냐면 그 여자랑 남자도 잡혀가고 부자는 죽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려나? 왜냐면 다 복선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경찰들이 이에 맞춰 맞아 맞아 우린 박봉이지 박봉이야 이렇게 합창합니다. 이즈마일로프 가문에서 성대한 연회를 연다는데 우리를 초대도 하지 않았어. 한번 혼내줄 거야를 말합니다. 그때 누더기를 입은 농부가 와서
1: 경찰님들 경찰님들 제가 어떤 움막에 제가 막 들어간 건 아니고 거기 술이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 시체가 있었습니다
0: 라고 신고합니다. 경찰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달려갑니다.
1: 야 드디어 우리도 할 일이 생겼어 출동 이렇게.

잡힙니다. 사막입니다. 호수 가까이에 있는 유형수, 귀향살이를 하는 죄수의 야영지입니다. 저녁이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시베리아로 가는 죄수들의 중간 야영지입니다. 늙은 죄수가 아리아, 시베리아로 가는 길은 멀고 고되다. 아, 그러니까 이때도 가장 혹독한 곳으로 보냈네. 시베리아 너무 춥잖아, 그죠? 다른 죄수들도 합창으로 그 노래를 따라합니다.

카테리나는 감시병에게 은화를 뇌물로 주고 남자 죄수들이 있는 무리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세르게이에게 다가가지만 세르게이는 네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 라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카테리나는 아리아, 힘들다, 영예와 존경으로 살았는데를 부릅니다. 너무 힘들다, 모두가 내게 굽실댔는데 차가운 땅에서 자는 것도 힘들고 매일 몇십리나 걷는 것도 괴롭지만 세르게이의 변신과 나를 보는 증오의 눈빛은 더 참을 수가 없구나. 아니, 세르게이는 얼마나 잘생겼었던 거야. 그죠? 이거 진짜 브래드 피트네.

0: 세르게이가 여자 죄수 무리로 들어옵니다. 젊은 여 죄수 소네트카에게 추군됩니다.
1: 아, 이 브래드 피트가 넌 이제 꺼져 하고 여자 죄수 무리로 들어와서 소네트카한테 추군되는 거야. 소네트카가 그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라고 묻자 세르게이는 감시병에게 돈을 주었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돈은 어디서 났지? 그는 상인의 아내에게 받았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난 그런 여잔 싫어졌어. 처음부터 돈을 보고 접근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소네트카는 세르게이에게 저 여자한테 양말을 가져와. 추웠나 봐. 양말을 가져와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르게이는 다시 카테리나에게 가서는

잘못했어. 화내지 마. 라고 말하고 카트리나는 세르게이 괜찮아 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을 다쳐서 걸을 수 없네. 양말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라고 하자 카트리나는 양말? 잠깐만. 기쁜 마음으로 양말을 벗어줍니다. 그런데 세르게이는 그걸 가지고 소네트카에게 달려와 같이 숲으로 사라집니다. 이 모습을 본 카트리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뭘한 거지? 양말 챙겨왔어. 숲에서 신어볼까? 이렇게. 나 양말은 꼭 숲에서 신어보고 싶어. 이렇게. 이 모습을 본 카트리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절망으로 얼어붙은 채 숲속 깊은 곳에 호수가 있다를 부릅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나의 양심처럼 시커먼 물이 고인 깊은 호수가 있다. 거기에서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저주가 들려오는구나. 세르게이와 소네트카가 돌아옵니다. 소네트카는 카테리나에게 양말 정말 고마웠어,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라고 조롱합니다. 죄수들이 같이 다시 걷기 시작하고 급류 위에 놓인 다리 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카테리나는 소네트카에게 양말 어땠어? 하고 다가가서 물로 떠밀어 버립니다. 자기도 같이 뛰어내리죠. 두 사람 모두 물 속에 사라지고 감시병은 둘다 죽었다라고 말하고는 나머지 죄수들은 다시 출발시킵니다. 죄수들의 쓸쓸한 합창이 들려오는 가운데 막이 내립니다.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쇼스타코비치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 어떠셨나요? 야, 이거 진짜 약간 그 넷플릭스에 있는 19금 영화들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소재야. 그죠?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쇼스타코비치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으로 천재 작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이 이 작품을 본 뒤로 타락한 부르주아 음악가라는 비판을 듣고 인민의 적으로 낙인 찍힙니다. 하지만 이후 교향곡 5번을 발표하면서 다시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작곡가가 직접 붙인 이 곡의 부제는 당국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소비에트 예술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곡입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정명훈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6월 14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전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통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는데요. 나들이 가신다면 작은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서쪽 지역에는 5에서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4도가량 높게 출발을 하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정체 구간은 없는데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과속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전반적인 교통 흐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전 구간 특별한 돌발 상황

0: 없이 소통이 원활한데요. 다만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을 못간 지점 1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현지 시간 일요일 서명될 예정이고 서명 직후 호르무즈 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금지하는 합의가 내일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화상회의와 전자서명 형식을 활용할 걸로 예상된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측과 함께 14일 화상회의를 열어 양해각서에 전자서명할 걸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14일에는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MOU 서명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14일은 아니지만 며칠 내로 서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2: 이에 맞서 이란은 최근 우라늄 저장시설을 더욱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향후 핵 협상과 검증 작업은 더 복잡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CNN은 미군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 작전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부대 수백 명이 투입돼 핵시설을 점령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사실상 침공에 가까운 수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와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보류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4: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원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3: 미국이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은 최근 몇 주간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터널 일부를 의도적으로 붕괴하고 입구에 지뢰를 설치하는 등 핵물질 방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뿐 아니라 이란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반출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도 한층 위험하고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선 자국 내 희석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4: 고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란 내부에서 희석하거나 변환하는 것뿐입니다. 이란
3: 하지만 이란이 핵물질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라늄 잔량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라늄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은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 우여곡절 끝에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란의 우라늄 저장 시설 요새화로 이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핵협상이 더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현지 시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3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뤄지면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고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가 이어질 거라며 미국이 할수 있는 일이지만 G7 일부 국가도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힘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2: 중동 오만만에서 미군 공격으로 자국민 선원 3명이 숨진 인도 정부가 마크로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항의 전화를 하고 인도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사흘간 두 차례 부르는 등 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루비오 장관과 통화해 걸프 해역에서 미 해군의 공격으로 인도 선원 3명이 숨진 사건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했다며 상선에 대한 이런 치명적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만만에서 팔라우 선적 세테벨로호가 미군 공격을 받아 인도인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1: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집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4: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5: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회 관계자입니다.
4: 줄을 열어주십시오.
3: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0: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 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2: 양태성 변호사입니다.
1: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저촉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0: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부실관리로 선거 체계를 붕괴시킨 선관위가 뒤로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돈잔치를 벌였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선관위가 올해 편성 예산을 초과해 100억 성과급을 지급하고 정작 선거관리 예산은 배정액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며 대체 무엇을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선관위가 또다시 셀프 조사를 선택하더니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의 밥친구인 위철한 직무대행을 앞세웠다면서 이는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멈추고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밥친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초래한 국민 참정권 침해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부정선거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재선거 요구 등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불붙기 시작한 당권 경쟁에 조작기수 특검법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녹록지 않은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도가 7%포인트 하락해 57%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대체로 여당이 승리했지만 일부 핵심 승부처를 내준 데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건데 우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정권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데 이어
7: 김민석 총리의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6: 유럽 순방 출국길 환송 행사에도 정 대표는 빠지고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참석하면서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가 이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칫 지지층 분열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원구성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조작기소 특검법도 적잖은 파장을 낳을 걸로 보입니다. 특검 대상에 대통령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할 경우 이해충돌이란 비판 속에 민심 위반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공소취소 시도를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6: 이 대통령이 지적한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다음 달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전국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성숙 장관을 2기 내각의 총리로 파격 발탁한 데 이어 인적 쇄신 작업으로 국정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며 관전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폭풍이 잦아들고 유럽 순방을 통한 외교 성과를 발판 삼아 지지율이 반등할 거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9: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며 민생회복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지지율 향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정인용 기자 리포트 도중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0: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YTN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일요일 아침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의 여유가 도로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다만 행사로 인해서 통제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2016 서초 클래식 테마파크 행사로 방배중앙로는 원페를라 101동 앞 사거리에서 서초 시니어 플라자 사이가 양방향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 축제로 동일로도 공릉역에서 동부아파트 3거리 사이가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소문로는 경찰 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3거리 사이도 양방향 통제는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홍제램프 부근 쪽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인데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오지 분기점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휴일 뉴스 앤 뮤직의 문 여는 시간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가까이 두시고요. 음악으로 채워가는 휴일 보내시길 바라며 이 시간 시작합니다. 첫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6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6월도 어느덧 보름여를 보내고 중순에 들어섰는데요. 초여름에 녹음이 어우러진 일요일 풍경 속 뉴스앤뮤직이 오늘도 좋은 배경음악 되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문자 참여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에 무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라이브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탈 바크만의 She's So High, 스매시 마우스의 All Star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앤뮤직 7시 뉴스앤뮤직이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최근 한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긴 안목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EU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된 한 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화상회의와 전자서명 형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측과 함께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양해 각서에 전자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서명식을 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처럼 온라인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건 미국 내 사정 때문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서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텍사스주 서부 미들랜드시의 남동부 지역에서 총격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4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앱으로 4723님 신청하신 노래 프린스의 When Doves Cry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문자로 9849님 신청하신 곡 아니타 커싱어즈의 Welcome to My World 두 곡 듣고 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로마 시내에 있는 성박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연설을 합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이번 연설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세계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가 표명될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분쯤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이상 발생을 나타내는 경보가 울려 자동으로 방류가 중단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비에 이상은 없었고 희석용 바닷물을 보내는 펌프에서 바닷물의 양이 줄어들어 경보가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BTS가 데뷔 13주년 기념일인 어제 부산 월드투어 콘서트에서 5만 5천 명에 달하는 팬들과 함께 뜻깊은 날을 자축했습니다. BTS는 공연에서 팬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아미들이 즐기는 모습이 가장 큰 생일 선물이라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부산 공연에서 팬 11만 명을 만난 BTS는 오는 26일부터 유럽 투어에 나섭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살펴보는 휴일 뉴스 앤 뮤직 7시 때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뷰티풀 라이프 띄워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

0: 시작됩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구름이 볕을 가리며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2.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9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외출하신다면은 작은 우산은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좋은 편인데요. 사고 구간과 작업 구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은 전시간 노후지분기점 5차로 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양재나드목 부근 5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부근 일대로 잠깐 서행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오늘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0: 아, 레벨이 다르다.
1: 미쳤다. 우와, 우와, 야.
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부실관리로 선거체계를 붕괴시킨 선관위가 뒤로는 국민혈세를 쌈짓돋처럼 여기며 돈잔치를 벌였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선관위가 올해 편성 예산을 초과해 100억 성과급을 지급하고 정작 선거관리 예산은 배정액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며 대체 무엇을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선관위가 또다시 셀프 조사를 선택하더니 이 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밥 친구 위철한 직무 대행을 앞세웠다면서 이는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멈추고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밥친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초래한 국민청렴권 침해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부정선거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재선거 요구 등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현지 시간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요일 서명식이 이뤄질 거라고 밝힌 반면 이란은 내일은 아니라며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2: 네, 워싱턴입니다.
1: 네, 내일 종전 합의문 서명식이 원격으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죠.
2: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서명식의 날짜와 방식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전자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한 합의가 내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식 장소 등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며칠 내로 서명될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내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에스마일 바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14일에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하루 이틀 안에 제네바 등으로 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서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원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결도의 만남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도부와 대면해 악수하는 모습이 노출되면 강경파 등 반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협상 중재를 맡아온 파키스탄의 쉐바즈 샤리프 총리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합의문 전자 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글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내일 파키스탄, 카타르 측과 함께 화상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 전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벤스 부통령까지 미국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변경됐다는 설명입니다.
1: 네, 만약 내일 서명식이 이뤄진다면 주요 쟁점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 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 문제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놓고 표면

0: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이견은 여전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이 될 거라면서 이란의 비핵화 약속을 받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They will not only not have, they will not purchase, develop
2: 그들은
1: in any
2: 핵무기를
1: way, any
2: 보유하지 않을
1: shape,
2: 뿐만 아니라
1: in any
2: 구매도
1: way, shape,
2: 하지
1: or
2: 않을
1: form, and
2: 것이고
1: nuclear
2: 개발도
1: weapon.
2: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 뒤 이란에 거액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경제적 대가를 주진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안정되면 미국이 들어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해서 파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으로 시한을 넓혀두고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을 고집하는 대신 이란 현지 폐기로 다소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란은 양해각서 합의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되지 않으며 이란 동결 자금의 방출이 협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 현 상황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고 그들이 제시한 일부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0: 이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조치를 할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협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수료 부과 방침도 고수했습니다.
3: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지만 합의 이후를 준비하는 양국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는 15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3일 종전 합의가 이뤄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이후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G7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통항 정상화가 더뎌질 수 있는 만큼 G7의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전쟁 첫날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다음 달 4일부터 치르기로 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당초 3월에 장례식을 계획했다가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를 연기한 만큼 다음 달 4일이면 종전 양해각서가 타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북한이 북러 사이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의 공동 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집권자가 평화를 가면을 벗어던졌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4: 북한은 한국과 EU 정상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한 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은 위장 간판, 기만극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자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북관계의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세계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외무성 산하 대남 기구인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5: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의
2: 이물출 경남대
5: 대통령의
2: 극동문제연구소
5: 대가족을
2: 교수입니다.
5: 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고.
4: 북한은 특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이 같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서방을 한데 묶어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실체는 북한과 아시아 침략을 노리는 미국의 단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의도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트루스 소셜에 사진 설명 등 일체 첨언 없이 김 위원장

0: 대통령과 자신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회담장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치적이자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 재추진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진 게시 직전 이란과의 종전한 합의에 14일 서명할 거라는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대북 외교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201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체코와의 첫 경기, 우리 대표팀이 첫 승을 안겼습니다. 관련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시작 전까지만 해도 큰 관심을 못 받았지만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 반전됐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고요. 포털 스트리밍 플랫폼도 역대 최고 접속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 골이 터지자 사람들이 얼싸앉습니다. 프로야구 흥행과 축구협회 논란 등으로 개막전만 해도 월드컵 열기가 이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경기가 시작되자 달라진 겁니다.
3: 한골 먹혔을 때 많이 가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대표팀이 이제 되게 저력을 가지고 경기 임해줘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2: 온라인 중계 채널인 포털 스트리밍 플랫폼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48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플랫폼 역대 최고 기록인 76만 명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TV 시청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전국 기준 KBS2는 8.5%, JTBC는 5.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최근 월드컵이 주로 밤과 새벽에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한국 대표팀 경기는 오전과 낮 시간대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보기 드물게 시민들이 일과 시간에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4: 간절하게 바래온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승리를 이렇게 또 원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딱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2: 무엇보다 월드컵 국가대표팀 경기가 가진 힘도 작용했습니다. 평소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지켜보게 하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표팀이 역전승 드라마까지 써내면서 잠잠했던 열기가 한꺼번에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5: 또 대한민국 대표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월드컵 무대에서의
1: 남윤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5: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다운 축구를 보여줬다란.
2: 16년 만에 축구 대표팀이 일궈낸 월드컵 1차전 승리. 모두 같은 경기를 보고 하나가 되는 월드컵만의 힘을 오랜만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201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맞춰 유통업계는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평일 오전 경기와 역대 최장 기간이라는 이번 월드컵의 특징에 맞춰서 주류업계와 치킨, 편의점, 백화점까지 다양한 유통업체가 마케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한 맥주 회사가 서울 강남에 마련한 월드컵 행사장.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처럼 직접 공도 차보고 있는 힘껏 소리 높여 응원하며 월드컵 분위기에 빠져봅니다.
7: 일단 선수분들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잘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6: 다른 주류업체 역시 손흥민 선수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월드컵 숙소를 잡기 위해 분주하지만 이번 월드컵 분위기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늦은 밤까지 거리 응원과 치맥 문화로 상징됐던 과거와 달리 대표팀 경기가 평일 오전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도 오프라인 응원전보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상품과 이벤트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대표팀과 선수들의 굿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 이곳에선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련된 굿즈를 살 수 있고 락커룸이 재현된 공간에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6: 백화점이 축구 관련 용품에 집중하고 있다면 식품업계는 월드컵 햄버거 세트와 커피 등 집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먹거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킨 업계는 치킨과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젊은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음료 브랜드와 함께 서울 홍대에서 대표팀 유니폼을 경품으로 골럭키 게임 등을 진행하며 월드컵 소비 수요 선점에 나섰습니다.
9: 평범한 편의점도 월드컵 시즌에 맞게 마케팅을 하니까는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실감이 가네요.
6: 과거 월드컵이 치킨과 맥주의 동무대였다면 이번 월드컵은 편의점과 간편식, 백화점까지 가세한 종합 마케팅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일 낮 경기와 길어진 대회 기간 속에 월드컵 특수를 잡기 위한 유통업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더위와 함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때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통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교통흐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해서 동서관 이동하는데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요. 올림픽대로에는 고장차가 조금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로 목간 지점 하위 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현재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가는 길도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하위 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로도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은 원활한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국민대램프에서 홍은램프까지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통제가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서서문로는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 사이로 양방향 통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로 동일로가 공릉역에서 동부아파트 삼거리 사이도 역시 양방향 전면 통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들도 계속해서 교통흐름은 좋은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서초나들목을 못간 지점 5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뉴스 앤 뮤직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양한 뉴스들 그리고 휴식이 되어줄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도요 언제나처럼 노래로 출발해봅니다. 티파니의 I saw him standing there 함께 듣고 오죠.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6월 14일 일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I saw him standing there. 신난다. 음악 참 좋다. 애청자분 채팅 남겨주셨는데요. 티파니의 목소리로 첫 곡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도 좋은 음악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게요. 참여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에요.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노래 전해드리고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7343님, 출첵합니다. 13년 다니던 회사 퇴사하고 개인 택시 양수 마친 후 오늘 첫 운행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 길도 뻥뻥, 멋진 방송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셨네요. 첫 운행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기사님, 첫 손님을 태우셨을까요? 배가 만선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7346님도 손님 많이 태우시고 오늘 하루 뿌듯한 피곤함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신랑 생일이었고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서로서로 축하합니다. 이쁜 가빈님. 어떻게 이렇게 또 부부가 생일이 하루 차일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궁금해요. 케이크를 사서 어제 초 굽고 그대로 놨다가 다음 날 초 한 번 더 불고 그 다음에 먹을까? 뭐 이런 거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에는 또 두 분 생일이 나란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라서 더 여유 있게 충분히 서로서로 축하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생방송이고요. 지금 시각 8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고 올게요. 존 데...

존 덴버의 애니스 송,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윈드,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는 순방 기간 국정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현지 시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3일 전화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에서 경제성장과 개발, 공급망 회복력, 불법 이민, 인공지능 등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개발 이슈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 수용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이틀 만에 또 중단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분쯤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이상 발생을 나타내는 경보가 울려 자동으로 방류가 중단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비에 이상은 없었고 희석용 바닷물을 보내는 펌프에서 바닷물의 양이 줄면서 경보가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20번째 방류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조금 전에 축하해야 할 사연들 만나봤잖아요. 오늘 첫 운행을 하신 택시 기사님, 그리고 신랑 생일과 아내분의 생일이 나란히 붙어있는 우리 이쁜 가비님, 셀린 디옹의 파워 오브 러브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전해주셨는데요. 준비됐습니다. 아드님 그리고 남편분과 함께 신청하신 노래 아주 기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바보 사랑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뉴스 살펴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접근 차단 조치를 내린 건 아마존의 제보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엔트로픽의 페이블 5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부 관계자에게 알렸습니다. 페이블 5는 사이버 보안이나 생화학 무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명령은 차단하도록 설계가 됐지만 아마존 연구원들은 일련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최근 한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긴 안목을 가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EU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된 한 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195님, 저는 직장 35년 다니고요. 인생 2막으로 6년 동안 아파트 경비, 해양공원 안내, 경장 경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제 7월까지만 하고 남은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요. 힘을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셨고 가정에도 기여하셨고 소임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5년의 직장 생활, 그 후 6년의 일까지 41년을 일하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마음의 여유 가지고 하루하루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드시면서 풍성하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출근길의 일상, 일터, 풍경 말고 그냥 하늘도 새롭게 보이고 나무도 새롭게 보이고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하루 채워나가셨으면 좋겠네요. 6195번님 응원하고요. 파이팅 외쳐드립니다. 2149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임하진입니다. 엄마, 아빠랑 조개캐러 가고 있어요. 와, 서해 쪽으로 향하고 있군요. 여기 갯벌에 조개캐면은 진짜 재밌잖아요. 어떻게 장비 잘 챙겨서 장화 신고 가고 있을까요? 날이 빡 더워지기 전에 얼른 가서 맛있는 조개 캐갖고 와서 또 아주 즐거운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소문의 낙원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전해드릴게요. 악동뮤지션 소문의 낙원 2149님 그리고 6195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윤신의 인생이란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YTN 라디오 잘 들어주시고요. 유튜브 채널도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 가득한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최고 50mm의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또한 제주는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광주 30도, 대구 31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조금은 늘어났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교통흐름 계속해서 좋습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동호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습니다. 강건너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서행되는 구간도 없이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 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 잠원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시구간에서 짧게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양재나들목 부근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